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임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신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함용말을 모르십니까? 리행도가 웃으며 물었다. 로인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리행도는 씩 웃었다. 그녀는 화덕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지요. 일본 놈들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고장을 지나게 됐어요. 우리 홍군은 서상이민들을 존중합니다. 마음 놓으셔도 돼요. 노인은 못 알아들은 척 딴청을 부리었다. 노인이 말이 없자 김우래는 짜증이 났다. 그는 리앵도에게 눈짓을 했다. 어르신도 밥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합시다. 리앵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 된 죽을 한 사발 떠서 노인에게 대놓았다. 전사들이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손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1: 잠깐만 기다려주시게.
0: 발음이 뚝뚝한 한종말이었다. 김우래는 그만 멍해지었다. 리앵도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로이는 화덕 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구원했다.
1: 자네들은 좋은 사람들이로군.
0: 사투리가 심해서 그렇지 발음은 아주 정확하였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1: 그걸 어찌 모르겠나. 내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내려다 봤네. 곁에 널린 양식을 두고 풀을 먹더군.
0: 노인이 웃으며 드넓은 보리밭을 가리켰다.
2: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백성들이 이렇게 알아주니 말이야.
0: 기물에는 며칠 동안 서린 울분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2: 그런데 다들 왜 도망간 겁니까? 어?
0: 김우래가 물었다.
1: 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추장이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거지 다들.
2: 어르신은요?
1: 나라고 왜 겁이 안 났겠나. 나도 손자가 서두룩한데 말이야.
0: 노인이 말했다.
1: 우에서는 징벌조례도 내렸다니 양식을 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다고 말이야.
0: 리앵도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어르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없을까요? 로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난잔듯 말하였다.
1: 그런데 이 다리로 걸을 수가 있어야지.
0: 그러고는 두루마기를 헤쳐 보이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로이는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이 없는 사람이었다. 두 발은 곧은 몽둥이처럼 헌천에 감겨져 있었다. 리앵도가 물었다.
2: 어르신, 발이 왜?
1: 수십 년 전에 찍혔다네.
2: 누구요? 누가?

0: 찍었어요. 처장 말고 누가 있겠나? 왜요?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는 동에 내가 처장집 일을 못 나갔는데 그게 명을 어긴 죄라는 거야.
1: 해마다 공짜로 일을 해주셨어요?

0: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보세. 로인이 허락이 떨어지자 기무레와 리앵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멍 끝까지 있나? 자네들이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노인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주정이 벌을 내리려면 내리라지. 이제는 93까지 살았으니.
1: 네? 올해 93이라고요?
0: 그렇다네. 한 살 더 먹지도 덜 먹지도 않았지.
1: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아은세 할아버지. 어서 진지 드세요. 진지를 드세요. 함께 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0: 리앵도는 죽사발을 노인 앞으로 가져갔다. 아은세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자 김오래는 전사 네 명을 불렀다. 전사들은 로인을 번갈아 업고 리앵도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이곳 산들은 모두 원시림이었다. 나무가 어찌 빽빽하게 들어섰는지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김우려는 100명 남짓한 부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산골짜기 곳곳으로 보냈다. 김우려도 전사 10명을 데리고 골짜기에 들어갔다. 마을에는 환자 8명만 남았다. 아은세 할아버지는 큰일을 했다. 서장 사람들이 몇 번이나 뒤에서 총을 쏘려는 것을 모두 제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리앵도와 함께 다니며 굴이나 숲속에 숨어있는 서장 사람들을 설득하여 한다. 저녁 무렵까지 10집 정도가 산에서 내려왔다. 다른 곳으로 백성들을 찾으러 간 전사들도 몇 집 데리고 나왔다. 김우래는 가뿐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사무장은 드디어 은전으로 며칠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었고 덕분에 밥 걱정은 잠시나마 덜 수가 있었다. 그쯤 보고가 들어왔다. 홍군 전사들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서장 병사들이 몰래 마을에 들어와 마을에 남아있던 환자들을 모두 죽이고 총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김우래는 부랴부랴 3층짜리 돌집으로 뛰어갔다. 환자들의 더러는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더러는 짐승 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나 피가 칠뿍하였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김우래는 부대원들과 함께 숨진 전사들을 중로화의 산비탈에 묻었다. 저녁에 통신원이 밥을 가져왔다. 이제 더는 멀건 나무 국물이 아니었지만 김우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리앵도가 여러 번 고운에서야 겨우 몇 수를 떴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욕을 했다. 언제쯤 이 동네를 떠날 수 있을까?

설사를 넘기란 그처럼 힘들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설사를 넘기보다 더 힘든 애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권력과 지위에 대한 끊임없는 야심이었다. 며칠 뒤 김우래네 연대는 하릉 몰가이 쪽으로 전진했다. 조왕종대는 7월 초에 중로화에 이르렀다. 모태동은 요 며칠 내내 밤잠을 설치였다. 양하구에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로 장국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몹시 불안했던 것이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지었다. 집이 너무 컴컴하고 답답하여 일어나자마자 가까운 산비탈을 거닐었다. 모태동은 잔뜩 여유인 데다가 머리카락까지 텁수룩하여 무척 힘들어 보였다. 량하고 회의가 끝난 뒤 군

0: 군사위원회에서는 송번 작전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아직 모여들지 않은 틈을 타서 두 방면군의 주력부대가 얼른 송번을 빼앗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37개 탄에 세 갈래로 나뉘어 송번과 서북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으로 진군하라고 명령하였다. 장국도도 동의하였다. 그 즈음 당중에서는 료백성과 리부촌, 림백거, 리유한으로 중앙위문단을 구성을 하여 홍군 사방면군이 있는 자공로우로 보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위문단을 뜨겁게 맞았다. 하지만 장국도는 회의를 연속 몇 차례나 열고 중앙의 전모를 보내왔다. 홍군 총사령부를 부강하고 군사위원회 상임위원 회의를 성립하며 진창호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다. 송번을 치는 문제에서 장국도는 조직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빌미로 사방면군을 움직이지 않았다. 모 대동은 갑갑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다가 큰 호두나무 아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왕가상을 보았다. 그는 푸른 연기를 끊임없이 풀풀 내뿜고 있었다. 모태똥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깜짝이며 물었다. 가상, 그 담배 어디서 났어요? 좀 나눠 피우는 게 어때요? 대도를 건넌 뒤에 로액한 고뇌를 다 피우고 나자 모태똥, 박고, 장문천, 왕가상은 담뱃대를 꺼내들고 입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말았다. 생각 좀 할라치면은 졸 담배부터 피워 물던 사람들이니 다들 괴롭기 짝이 없었다. 아, 좋지요. 왕가상의 담배를 쌈지채 꺼내주며 말을 했다. 먼저 맛보십시오. 별만 하다면 얼마든지 드리죠. 모태똥은 왕가상 곁에 앉았다. 그는 담뱃대에 입담배를 가득 담은 다음 농민들처럼 왕가상의 담뱃대에 자기 담뱃대를 대고 불을 붙이야 한다. 그런데 한복은 빨고 나니 기침부터 나왔다. 모태똥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무슨 담배입니까? 왜 맛이 이렇지요? 왕가상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내 담배는 마를 줄 모르는 셈입니다. 지난번에 박고도 나한테 담배를 빌리러 왔다가 깜짝 속았지요. 그는 들판에 널린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모태똥이 나뭇잎 담배를 계속 입에 물고 대꾸를 하였다. 뭐 이것도 발명이고 창조로군. 두 사람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줄레가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졸레 목소리는 화가 잔뜩 묻어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모태똥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졸레가 손에 쥔 전보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작성을 한 송번 작전 계획서 초안인데 장국도가 단어 하나 고치니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거 뭘 고쳤길래 그러나? 어? 송문을 공격한다고 썼는데 아 그걸 거짓 공격으로 고쳤거든요. 나만 불깃 보니 주울레가 써놓은 붓글씨 앞에 거짓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씌워져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그늘이 지었다. 사실 여사의 일방면군 사람들은 송번을 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 장국도가 이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1: 장국도는 북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0: 왕가상이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하였다.
1: 지금 전투가 없는데도 전사들 속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굶어죽는 사람도 적지 않고 서장 병사들이 쏘아대는 눈먼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날이 추워지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0: 줄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마살을 찌푸려 한다.
1: 그렇다면 일방명군 혼자서 칩시다. 왕가상님 말했다. 아마 힘이 모자랄 겁니다. 주울대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일방면군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모 대통이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장국도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누가 간단 말입니까? 주울대가 물었다. 모 대통은 헬쑥한 얼굴로 서 있는 주울대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주울대가 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주울대는 몸이 말이 아니었다. 바싹 여의어 커다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커다란 눈과 짙은 눈썹만 눈에 들어왔다. 늘 지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협금산을 넘어온 뒤로 눈에 띄게 몸이 약해져서 늘 하던 일도 힘들어하였다. 모 대동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내가 가보지. 주울래와 왕가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 대통은 아침을 먹고 곧장 집을 나섰다. 호위병들을 숙소에 남겨둔 채 비서장 요영만 데리고 갔다. 장국도는 면이 떨어진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뜰이 있는 집 문어 귀에 보초병 둘이 서 있었다. 보초병이 들어가 알리자 장국도가 나왔다. 모 대통이 웃으면서 말했다. 국도 동지, 내가 물을 갖고 왔습니다. 장국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모 대통이 웃으면서 류영을 가리키었다. 우리 비서장 유영입니다. 홍루몽을 보면은 갑옥이 여자는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남자들은 모두 탁한 기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장국도는 웃으면서 모 대통의 손을 잡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확실히 탁한 기운이 적지 않지요. 자,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료영을 바라보았다. 동지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동지한테 걸맞은 졸추가 있습니까? 아직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굴 좀 소개해 줄까요? 모 대통이 우스개로 말했다. 세 사람은 웃으면서 집에 들어섰다. 모 대통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결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도강중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먼저 저희들 도강중이는 찾아오기 좀 쉽습니다. 다른 데보다 연길시 이 중심에 위치했으면서 연길 백화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0: 예.
1: 백화 북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서점 서쪽에 있고 또 다시 말하면 우리 그 남쪽에서부터 연배병원 들어가는 길 그 십자로에서의 큰 십자로에서 그 십자로로 건너자마자 오른손 편이 있습니다. 물론 연배병원하고는 멀지만 연배병원 방향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주 오기 쉽습니다. 그 다음 주사실이라든가 또 행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변실이라든가 각종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보조적 진단이라든가 예. 이런 모든 설비가 구전하게 갖춰져 있는 중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서의가 결합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기술 이 업무 수평이 높습니다. 저희들 도강중이에는 대부분 근 40년이 중이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맹로 중이들을 초빙했습니다.
0: 네.
1: 우리 여기에 계시는 그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최기명 원장님이 주로 피부과 전문이면서 이 피부과라는 거는 그 잘 떨어지지 않은 피부병만 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보짐이라든가 백전풍이라든가 각종 신마전 습진의 대상포진이라든가 색소성 이런 지댄이라든가에 많습니다. TCN, 소주CN, 무슨, 이래서 이런 각종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전국을 돌고 해도 치료를 못 받다 하던 분들, 우리 최기명 선생의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외에 우리 새로 모셔온 김성춘 교수님이 역시 40년이 중이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맹로 중입니다. 연배병원 중이과에 계셨고 또 상해 중이대학에 가서 진술을 했고 또 송도 중이대학에 가서 또 진술을 했고 또 한국경희대학 조이병원에서도 2년 동안 이런 근무한 분입니다. 아주 용한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그 두통, 편두통, 왕거성 실면, 갱년기 종합증, 우울증, 식물신경문란, 그 외에 소화계통에서 각종 위병이요, 위궤양이요. 그다음에 또 이 위병이라는 게 그저 우리 서의학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현대의학에서는 그저 소화이 되면 위병인가 하는데 사실은 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했습니다.
0: 네.
1: 네. 간이 이 간위치즈가 생긴다거나 간에 와서 그 간양복항이 생긴다거나 이게 다 간이 수시의 작용이 아이 된다 말입니다. 막혀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간이 이런 그 소통을 수통 잘 되면은 이 위가 아무런 문제 없게 됩니다.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제일 옆집으로 한 옆집 붙입니다. 그 옆집이 위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약 먹는다고 그저 쇼모마 자꾸 재먹고 뭐 유물하선 간균 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먹는다. 뭐 기차기 어디가 첨약제 썼다. 침도 맞아봤다. 아이 되던 분들 다 김성충 교수의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2: 제 전화입니까?
0: 네. 맞습니다.
1: 말씀하십시오.
2: 예. 저는 저 경추와 이 요추 간판 톨출 질병으로 고생하지 몇 채 됩니다.
1: 네.
2: 그래서 그 저 소문 듣고 저 도광 중견 김성춘 이사 선생님 보이고서를 예일에 중약 몇 번 가져다 먹고 네. 친구 치료도 결합해서 했습니다.
1: 네.
2: 이 선생님 정말 아주 그 용감다.
1: 침은 제대로 놓는 침입니다. 이 선생 침은 맞아보면은 예, 뭐 예. 다른 데서처럼 그저 매하 침이라든가 전기 침이라든가 이것보다도 제대로 기다만 침을 놓으시오. 왜 그 중에 이 엉덩이란 보면 환도혈이란 게 있습니다. 아주 긴 침이 예.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 보기만해도 놀라죠. 예, 인간한 선생은 못 놓습니다. 근데 이 선생은 예. 옛날 침 그대로 침구법인데 다르습니다. 이 골가병이라는 게 요추간판 돌출이라면 다 이 자골 예.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선생의 침을 맞아보면 다를 겁니다.
2: 예, 그래 많이 그저 나아졌습니다.
1: 네.
2: 이 선생 정말 제가 있을 때도
1: 제가 있습니다.
2: 중약도 이렇게 그 조명감은 값이도 저렴하고 예.
1: 비싸지도 않고.
2: 예. 그래 조명감 내 우리 집사람도 가려고 그래 내일에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내일로 해서 김성숙님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2: 예.
1: 예, 예. 됩니다. 예. 오십시오.
2: 예, 수고하셔.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저는 저기, 도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3: 예, 나는 예, 어떻게 되죠? 항상 심리가 예, 고치지 못하고, 혈압이가 있죠. 혈압이 강하고, 온종 아이되고, 예.
1: 네.
3: 그리고 밤잠이나 못 자고 하루에 한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1: 그러면 안 됩니다.
3: 예,
1: 3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3: 나중에 머리라는 게 아프고 여기 심이 이상하게 정신이 안 나고 그랬는데 내 지금 보일만 선생님 치료를 이제 한번 받았습니다.
1: 네.
3: 한번 받아서 지금 약 갖다 쓴 게 벌써 한 4달 지났다는 효과가 참
1: 네, 어떤 사람 한번 또 이 실면증은 좀 장기적인 치료가 수요되는데 에 졸만 선생님 이야기 말을 잘 듣습니다.
3: 예, 혈압이 벌써 예, 혈압 재해볼까 내가 매일마다 혈압 측정하는데 혈압이가 예, 지금 온정되고
1: 예.
3: 예, 그리고 지금 잠도 예, 연합 조금 이상만 좀 낮습니다. 여기가 잠 자는 게.
1: 혈압이 온정되고 모든 게 이 평온해지면은, 우리 수면제 쓰던 사람들도 수면제 끊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3: 예, 그래요. 이제 이제 치료받, 이제 갔다 오고 지금, 이제 한, 그러니까 이제 한 주일 됩니다.
1: 그래. 예.
3: 그래, 예. 예, 한번 요, 저희 선생님, 다른 사람도 우리 친척들도 가서 옛날에 치료를, 그 선생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3: 예, 안담합니다. 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스펙가에 어느 만하고 이런.
1: 그렇죠. 턱 이래 진단하고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모두 다 오, 딱 맞다고 쓰려는 머리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 뭐 엄마를 데려왔던 사람들도 딸이 것은 보고 약 짓고 이릅니다.
3: 예, 확실히 선생님, 그 선생님 용합니다.
1: 네.
3: 예, 벌써 병 치료도 약 써보면 다 아깁니다.
1: 그렇죠.
3: 약 써보면 이렇게 아이들 빠르고 효과가 좋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 아,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한테 좀 바짝 치료하려고요. 오늘 나오지 않게 오늘까지?
1: 지금. 예, 이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그럼 오늘 딱 나오, 오늘까지 되는 거. 오늘 내가 지금 저래.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선생님.
1: 오전으로 예, 지금 오십시오. 우리 이 방송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병원에 넘어갑니다. 예, 와서 전화번호만 얘기하면 과비도 안 받고 예, 예약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는 저 동암중면의 리명길

0: 선생님 이거 배우고 나는 주약에 이 위가 소화하려면서 자꾸 먹으면 터지라고 마야 해먹은 데는 그딱 그래도 꼭 뿌린
1: 맹치금이 뒷부지사죠.
0: 예예 내려야 간단 말이야. 그래
1: 예.
0: 갖고 올리면서 냉침이 자꾸 올라오면서 입에서 냄새가 난다만 봐.
1: 그러면 그 한기가 이 중간은 막았단 말입니다. 우리 삼초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상초, 중초, 하초인데 이 중초에 와서 비위가 있단 말입니다. 비위가 냉하면서 중간은 막으면 뭐물한 모금 먹어도 부디사고 밥한 숟가락 먹어도 내려 못 가고
0: 네,
1: 자꾸
0: 그렇다면
1: 식은물이 올라오고 냉침이 올라온다는 소리
0: 예.
1: 나오죠.
0: 예, 그렇다면
1: 그거 리맹길 선생님 치료 잘한다. 그건 또 치료도 빠릅니다.
0: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했는데 벌써 닭가슴이 이렇게 꺼지게 아주 그러면서 그다음에
1: 배가 쑥 꺼져
0: 예,
1: 내려가는가
0: 그럴 거 아니 그다음에 조금 먹어도 내려가는 게 아주 그냥 울루 냄새가 없다만 벌써
1: 그렇죠.
0: 예,
1: 그렇게 자꾸 식은물이 올라오면 이 만성 그 인후염이라는 게 팔루시스과의 만성 인후염 다그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또 다른 병을 일으킵니다.
0: 예.
1: 예. 치료해야 됩니다.
0: 예, 여기다 많이 약을 단대가 썼는데
1: 네.
0: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찾아갔는데 민발을 딱 이사 만났다만
1: 민발을 만났습니다.
0: 예, 그런 게 약을 참서 벌써 다섯 저 이후 저렇게 하다 보는데 벌써 절망할까 백가지 아기들아만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약 선생님 만났으니 좀 이번에는 그는 빼자고서 좀 내일로 예약하자 그냥.
1: 예, 이 치료를 할 때, 예, 본격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다른 병도 오지 않습니다. 예, 내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우리는 조일만 선생의 장기 환자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1: 예.
3: 어제 둘째 형님이 가서 예, 첨약 짓고, 그런 게 어제 네 번이나 쟀는데, 야, 어제 많이 펑펑하게 걸어댄 거.
1: 주로 무슨 증세 있었습니까?
3: 중풍 후유증을 두 번이나 갔다고.
1: 예.
3: 추운 계지지 흘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예, 밥을 숟가락 뜨면 벌써 중도에서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1: 네.
3: 그것을 먹고, 그리고 침대 눕고, 누워있어 이래도 못 났댔습니다. 그래서
1: 네.
3: 모집 갔다가, 청약 짓고, 그런, 침도 맞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서지고, 근데 우리 형님이 동리도 예, 이제 중풍 맞은 지 무슨 한 달 반 됐는데, 돌아다니면 청약 쓰고, 무슨 친구들하고, 뭐, 주사도 많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알고 네. 뭐 낮에 타고서 그래 월요일로 우리 형님과 같이 가자고서 그래 예약한다. 외지에 대해서 오늘은 오지 못하고 월요일로 예약하자.
1: 아 다음 주 월요일로 예? 예 예약하고 예. 오면 좋습니다.
3: 또,
1: 예. 예
3: 그래 예약하면 내 전화번호로 그래 가시면 예.
1: 예 그렇게 그래, 하십시오. 예. 네,
3: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김성순 선생님을 이전에 염려병원 있을 때부터 가당에 가서 봐야 이 30대 후에 보니까, 김 선생님은 지금 이 동안 좀 면회 왔을 때 말을 듣고 두 번이 가서 나는 이제 그냥 다, 문제가 이전부터 잡으려 마야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1: 네.
4: 어째 전 이전에 한두 시간 타고는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 바쁘고 어떨 그 잘할 수 있는 게 세 시간이나 두 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던 게 이 선생님 치료를 받고 지금 요즘에는 잠을 용 잘 잡는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1: 김성춘 선생님이 완고성 실면증 치료도 아주 잘 치료해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하고 수면제만 쓰던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4: 글쎄 말이죠.
1: 예, 이 실면증 치료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주적으로.
4: 예, 그건 난 안면열도 몇 번 먹어야 지금 요즘에 안면열 아무것도 사버리 뭐 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예.
4: 그리고 내, 저번에 가보였더니, 어떻게 무릎 관절을 딱딱 맞추면, 챙긴 내려갔다 딱딱 맞추면 아프고 그렇다가, 무슨 힘을 넣더라 말은, 힘을 넣기까지 깜짝할 수 있어, 이름 된 거.
1: 예.
4: 다른 데 갔는데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1: 김성춘 선생님 취미가 제대로 된 취미입니다.
4: 그것이 뭐, 취미를 잘한 거거든요.
1: 예.
4: 그래서요, 오늘에는, 난 어선 그 잡으려면 잘하고 나이가 겠는데 우리 언니도 지금 잡으려면 많이 왔어 나신다 지금
1: 그러면 빨리 약을 쓰십시오. 효과 잘 봅니다.
4: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언니를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1: 오늘이?
4: 예,
1: 예. 예약했어요. 오늘까지 오전에 나오십니다.
4: 예,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열심히 김성춘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잖고 원래는 두통 영심했습니다. 두통 심하면서 잠 자지 못했습니다.
1: 네.
5: 근데 옛날에 그래서 자수를 그 어머니가 링겔을 맞았습니다. 댄디를 한 열흘씩.
1: 머리 아프면 바쁘니까나.
5: 예, 그러면 약간 그래도 곰 아들 땜이 있었다. 또 네. 아프더라만 낫게 된 녹이 소문에 들어서 연도병에서 어머니가 출시 한 분이 거기서 어머니가 가서.
1: 네, 왕고성 두통 잘한다는 소리 들었죠.
5: 예, 왕고성 두통을 잘했습니다. 한다는 소리 듣고서 내 거기 갔으면 7날 7일에 중약 때 먹었습니다.
1: 예.
5: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아이, 골이 두통이 하나도 안 아픈다. 결국 잠수 잘 잔다, 지금.
1: 예. 그 왕거성 두통에는 두통 왕거성 실면 김성순 선생님 정말 잘합니다.
5: 그래서 결국 내 만나가 선생님 어째 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아픈가 힘들다고 걷기도 봐봐 지금 한번 치유 맞아봐서 이러더라면 그게 한번 맞은 게 그냥 좀 나도 그래 내 며칠 좀 맞은 게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서
1: 네.
5: 지금은 또 예약하다 그럽니다.
1: 다른 데 가면 그런 치무에 몇백 원 내고 맞아야 됩니다. 그 선생님 좀 그런 딱 요 치무 놔야 될 환자들 다 면필로 놔드립니다.
5: 예, 요런 효과 좋더라면
1: 효과 좋습니다. 예.
5: 예, 좀 또 예약하다 그럽니다.
1: 예, 김성춘 선생님 예약입니다.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도강 중의원에 보면은 정말로 이름 있는 명료 중의들을 여러 분 모셨습니다. 그 위에 조일만 선생님 있습니다. 조 선생님 일찍이 연결시 중의원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북경의과대학에서 이 연수 과정도 다 걸친 분입니다. 우리 이 중풍치료에서 또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분이죠.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보다 다 이 잘하는 쫑커가 따로 있습니다.
2: 네.
1: 물론 중의는 뭐 이것저것 뭐 엄격하게 이렇게 과를 나누지는 않죠. 예, 펑커는 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 이 능력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20년 이 주부질 해도 무슨 채나 다 잘하고 무슨 거나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네.
1: 내가 맛있게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사들도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정말로 몇만 가지 병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병들 있고 똑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이 발병하는 원인 그다음에 증상 다 틀립니다.
2: 네.
1: 그래서 의사들이 어느 걸 하나 치우쳐서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쫑크라는 게 어느 한 가지 이런 방면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치료하고 림상경험 결합하고 어떤 처방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효과를 보고 어떻게 효과를 못 보는가 이게 다 오랜 림상경험을 통해서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2: 네.
1: 예, 조일만 선생님은 첫째 우리 내쉴 만한 게 뭔가 하면 중풍입니다.
2: 네.
1: 예, 관심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내 혈관 계통 방면에서 중풍 조기 진단을 아주 묘하게 합니다.
2: 네.
1: 턱 보면은 이 사람은 중풍을 위험성이 뭐 100분제 80이다, 90이다, 또, 빠른 시간에 오겠다. 뭐, 이거에 묘하게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그게 무슨 뭐, 우리 기계 진단 아예하고 또 아는 방법이 다른 뭐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체증을 보면 안단 말입니다.
2: 네.
1: 예, 중의들은 벌써 눈을 봅니다. 심한 사람들은 이 눈이 눈동자에와 까만 동장에 와서 하얗게 태 있습니다. 가락지처럼
2: 네.
1: 하얀 태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남성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면 눈이 영 촉해합니다. 이런 사람들. 휑하단 말입니다.
2: 네.
1: 그래서 이 절만 선생처럼 아는 선생들이 보면은 눈에 벌써 허옇게 가락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 해를 많이 봅니다. 해를에 그 이 설전이란 게 서전이란 게 해를 보고 진단하는 건데 모든 중의들이 이 해를 진맥하고는 해를 꼭 봅니다. 예. 그런데 조일만 선생처럼 이런 심내혈관 쫑커분들은 해를 봐도 이 설화정맥이라든가 이 그다음에 이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말이 어느로 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설태 누른 설태인가 하얀 설태인가 설태가 어느

0: 눈에 두꺼운가 어느 부분에 설태가 깼는가. 이 설전도의 해도 간단한 해 한난 것 같지만 해 끝은 심장을 말하고 해 양쪽은 간을 볼 수 있고 해 끝부 목구멍 넘어가는 데는 우리 콩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중간은 비위를 보고 예.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무리 잘 보는 선생이라도 예. 쉽게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중풍에 관한 연구가 깊은 분들은 이 설진에서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맥을 짚는 거 결합한다든가 예. 그래서 졸만 선생님은 중풍 조기 진단이 잘 나옵니다. 그 외에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 다리람 들지 못해서 예, 중풍 와서 다리가 다 굽어지고 다리가 이 원을 동그라미를 건너면 문턱도 못 넘던 분들 졸만 선생님이 그 첨약하고 친구로 결합해서 하는데 예, 문턱은 건뜬건뜬 넘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발이 마지막엔 잘 아예 펴지죠. 예? 그러던 분들도 발을 펼 수 있고 발이 부드러워지고 무거워지지 않으니까 또 너무 좋아하죠. 예? 그 외에 이 선생님 또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고혈압.
1: 네.
0: 고혈압도 이게 잘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예?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약을 팔기를 해서 이 약만 먹으면 고혈압 약을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저 계절을 타면서 그저 두석달을 그렇지 혈압약이 끊었다가 혈압약을 쓰던 사람 혈압약을 또 끊었다가 예? 올라갈 때 있습니다. 꼭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는 뇌출혈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팍 올라갑니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못한단 말입니다. 이미 고혈압약 썼다는 것은 이 사람 동맥경화 심했다는 거 말하는데 그 땅땅했던 혈관 제각 터지죠.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감이. 그래서 이런 고혈압 치료도 이 졸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 좀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약 줄이든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지럽거나 팔다리가 좀 마목이 있는 사람들 이 발끝이람 손끝이람 내 손끝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다 이 졸만 선생님 치료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 결절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받기 바랍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는 게 이게 또 예, 물론 뭐 쓰기 쌍에요 쓰의 건성도 다 이게 나쁜 암 것은 아니라지만 그거 오래 두거나 그 커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할 때는 또 다 재미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갑상선 결절도 크게 되면은 우리 무조건 수술하는데 수술보다도 보수적인 치료를 연구하면은 갑상선 결절이란 게 중의는 없습니다.
1: 네.
0: 중이는 이게 단스증이라고 합니다. 몸에 담습이 있으면서 특히 간에 간경락이 막히면서 이 담습이 갑상선을 지나면서 막아놓은 게란 말입니다.
1: 네.
0: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땅땅한 종류가 아니고 담습이 덩어리가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치료에서 얼마든지 우리 치료된다 이럴 때는 역시 졸만 선생님 찾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리명길 선생님도 환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분도 비위라든가 예, 심내혈관계통이라든가 이분은 일찍이 우리나라 그 명의 임계학 교수라든가 예, 남정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배운 분입니다. 퍼시의 화위 그다음에 시에르 싱신한다는 이런 제목으로 이분이 논문도 발표하고 또 이 방면에서 연구가 깊은 분입니다.
1: 네.
0: 비위 치료라든가 각종 실면증 치료 역시 친구료법하고 첨약을 결합하는 분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이 도강중의원에는 치과가 있습니다.
1: 네.
0: 중의원이 웬말로 치과인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치과가 오래됐습니다. 이 흠과 치과라고 예. 이 도강중의 2층에 이 치과가 오래 있었는데 이사 선생님 역시 조선족분입니다. 이 원장 선생님이 조선족분이면서 이빨 틀니라든가 그 다음에 중지야라든가 특히 이 몸이 싹 내려앉아서는 예, 본래 틀니를 했는데 맞지 않는다거나 또 자꾸 그 이빨을 뽑아야 될 정도로 흔들거나 아프거나 잇몸염증이 오거나 이런 치료는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이빨이란 게 이게 뭐니까 오보게 됩니다. 네. 오보게. 이빨이 아프니까 우리 그 음식도 제대로 꽁꽁 씹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러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서 세상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렇게 술 씹고 넘으면 그게 잘 소화해야 되고 잘 쪼개지지 않고 소화해야 된 단백질은 관절에 와 쌓입니다. 석회석이 된단 말입니다. 네. 이게 그냥 소화 아이디어에서 아이된 것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강과에서 주로 19원 90점 만내면은 시야를 해줍니다. 이빨은 뭐 시든 아시든 하늘나 시쳐본 적이 없어도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치석이 이 자기절로 없어 아이집니다. 치석이 끼게 되면은 자꾸 잇몸을 내리밀어서 잇몸이 내려앉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즘 그 이 치과에 오시게 되면은 전체 치료비의 가격에서 따봐서 했습니다. 100원 낼거 80원 낸다, 1000원 낼거 800원 낸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런 유후의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진 사람 다른 치과 가면 뭐 이쪽 선생 저쪽 선생 이렇게 하지만 이 치과는 딱 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처가부터 마지막 것은 다 해드립니다. 예. 물론 여러 간호사분들도 있지만 해도 예. 그래서 아주 그 선생님이 임상 경험이 오라고 그다음에 또 조선족 선생님이 돼서 언어 소통에서 문제가 없고 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그 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중주야라든가 이빨 치료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이런 구강 문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광중요원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겸비돼 있고 치료 그다음에 진단 주원 중쇄의 결합 이게 다 되는 종합적인 중이 문진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가을이 깊어진 9월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쯤 9월 18일이 다가오게 되면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네, 평소에 바쁜 일상에 묻혀있고 살기 쉽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31년 9월 18일 밤 일본 침략군이 스스로 철도를 폭파하고 중국군의 소행이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우리나라 동북 지방을 침략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북 지방이 점령되고 중국 인민은 장기적인 한일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1: 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깨지고 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수많은 백성들은 갑작스런 전쟁과 혼란 속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힘든 나날을 버텨내야 했던 슬픔은 아직도 역사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영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 안정된 삶, 편안한 환경은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 피와 땀 덕분에 우리가 오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의 아픈 격이 점차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잊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잃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기억해야만 다시는 같은 아픔을 반복되지 않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슬픈 역사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잊지 않는 기억이 곧 힘이 됩니다. 9.18의 아픈 역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단결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0: 지난 시간 저희는 우리 민족의 고소한 맛과 된장이 담긴 깊고 풍성한 문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콩 하나의 어머니의 정성과 긴 세월의 지혜를 만나 우리 식탁의 필수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집에 있는 된장 한 숟가락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된장을 위한 퀴즈들을 준비했는데요.
1: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된장 얼마나 알고 계신지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날이 날인 것만큼 저희가 너무 흥쾌한 음악을 여러분한테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조선시대에서 된장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령, 2번 청장, 2번 토장, 4번 막. 장 어느 것일까요?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 된장.
1: 네.
0: 된장. 뭐 매 우리 조선족 분들의 식탁에 빠져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봐야 되죠.
1: 네, 그렇죠. 예.
0: 자, 그렇다면 조선 시대에서는 된장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1번 지령, 2번 청장, 3번 토장, 4번 막장. 그 된장 갖고 요리를 뭐 어느 정도?
1: 예, 자주 된장찌개는 우리가 뭐 조선족 분들뿐만 아니라 연변인 한족 분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된장찌개는 기본이고.
1: 예, 된장찌 보통 된장찌개
0: 내놓고 된장
1: 보통 안 해요.
0: 안
1: 된장 어디다 뒀습니까?
0: 많죠. 왜냐면 이제 우리 장조림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고추조림.
1: 저는 장조림 할 때는 안 넣었어요.
0: 아니, 장조림이 아니라 고추조림.
1: 아,
0: 그러니까 이제
1: 예.
0: 고추를 살짝 데쳐갖고 끓는 물에 팔팔 끓여서 이제 숨을 죽이거든요.
1: 네.
0: 죽인 다음에 우리의 전통 이 된장 갖고 이 숙성 발효시켜서 그 밑반찬으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여기 매실청이나 이런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 살짝 곁들여서 넣으면은 거기 이제 깻잎도 함께 넣으면
1: 네,
0: 맛있거든요.
1: 네, 근데 된장은 예전에 불렀던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그럼요.
1: 지령, 예. 총장, 도장, 막장. 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0: 참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두선님 안녕하십니까?
0: 네.
1: 예, 토장 갑사.
0: 토장? 알겠습니다. 예. 그 지령 정장 토장 막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날 많이 들으셨나요?
2: 뭐 토장 어떤 족분들 토장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0: 네.
2: 예. 근데 뭐 이제 지령 정장 막장 이런 거는 좀 생소하죠 단어들이. 뭐 우리가 쉽게 어떤 족분은 토장국 뭐. 그려 먹을까?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0: 네, 된장이 어떻게 써도 좋은 것이 일단 그 남녀로서 다 입에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럼요.
0: 자, 전화 받습니다.
2: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토장을 하겠습니다.
2: 토장,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네, 계속해 단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4: 소란이다요, 오늘.
2: 예. 네, 감사합니다.
4: 토장으로 합니다.
2: 토장, 알겠습니다.
0: 그래요.
2: 예.
0: 근데 장국은, 뭐, 시래기 장국도 있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끓여줬던 좀 된장을 거하게 풀거든요. 좀 아주 좀 이제 많다 할 정도로 풀고, 감자를 쓱둑쓱둑 넣었어요.
2: 아주 간단하죠.
0: 그리고 거기다 뭐 가시도 들어가고
2: 예.
0: 네, 생활이 좀 개선된다 싶으면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삼겹살 있잖아요.
2: 그 예전에는 그냥 어르신들이 집 문 밖에 마당에 자라나는 그런 채소들을 그냥 이제 썰어서
0: 네.
2: 된장 한두 숟가락 푹 넣고 이제 끓여서 뭐 감자나 이제 뭐 가시도 좋고 뭐 이렇게 송송 썰어갖고 넣어도 그 맛이 별미였거든요. 근데 요즘 된장국을 끓이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쌀뜨물로 이제 이용해서 끓이는 분들도 네. 계시고 예. 근데 그 맛의 변화는 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그렇게 그 감자 된장국 먹어봤잖아요.
2: 네.
0: 거기다 또 우리 삼촌이랑 엄마는 고춧가루를 팍팍 넣고 드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또 그
2: 예.
0: 맛이 있대요. 근데 된장 하나로 왜 그렇게 많은 맛을 냈을까 싶은데 뭐 된장 물론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도나 이제 먹을 것이 결핍했던 세월이었던지라 하나의 재료 갖고도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어서 정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2: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음식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2: 두고두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상계 이제 발효식품들 많이 연구했죠. 우리 조선족분들.
0: 제 기억 속에 된장이 그 위에 하얗게 뭐가 앉으면 또 숟가락으로 훅훅 긁어내고 드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뭐 괜찮다 하시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또 파란 곰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드셨다
2: 예.
0: 그러더라고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간장도 좋고 된장도 좋고
0: 네.
2: 고추장도 좋고 우리 민족은 그런 발효식품을 통해서 예, 기나긴 세월을 정말 건강하게 우리
0: 네.
2: 가족을 지켰고.
0: 그럼요.
2: 예, 그래서 그런 추억의 맛 된장. 예.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 된장은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토장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뭐 토장이라고 하죠?
0: 네, 토장.
2: 예.
0: 그렇게 얘기하죠.
2: 우리 조상들은 된장을 가리켜 토장이라고 불렀고, 이는 말 그대로 땅의 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된장이 땅의 기운을 받아 만들어진다는 정견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된장이라는 이름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생겨난 비교적 새로운 이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말 속담에 쌀과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김치, 2번 소금, 3번 장, 4번 물입니다. 다 맞아 보이잖아요. 다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2: 와, 진짜 소금도 중요하죠.
0: 김치. 예전에 없었을 때 저는 이제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를 얹어 먹었거든요.
2: 그리고 소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 우리 할아버지께서 친할아버지께서
0: 네.
2: 좀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0: 네.
2: 그런데 예전에는 뭐 우리가 요즘처럼 포장된 그런 더 정교한 술병으로 만들어진 술보다도 이제 아주 작은 구멍가게 상점이라고 하죠.
0: 근들이 술.
2: 예. 그것도 이제 많이 못 사거든요.
0: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그 상점을 하는 집, 그 친구가 그 집 딸이 제 친구였어요. 근데 친구한테 얻어먹는 게 아니라 그 집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저씨들이 그 근들이 술 사러 오거든요. 근데 근들이 술, 그 술 다 풀 때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2: 향이.
0: 예.
2: 왜냐면 그때 술은 다 전부 다.
0: 정말 그 곡주였잖아요.
2: 발효 곡주였죠.
0: 그래서 그 어린 나이였는데 그걸 앉아 냄새를 킁킁킁 맡았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2: 그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제 상점에 와서 곡주 그 뭐 한 두 냥 정도 이제
0: 네.
2: 건배를 딱 하시고 소금

0: 말을 달라거든요.
1: 맞아요.
0: 상점에서. 네, 그럼 이제 상점에 가게 주인이 소금알을 꺼내놓거든요.
1: 네, 그럼 드시라고.
0: 이제, 예.
1: 그래야 또 술을 팔거든요.
0: 그래도 그때 그 상점에 가게 주인들이 정말 속상하지 말라고 소금알을 내놓은 거 보면 아, 인품이 얼마나.
1: 그럼 이 문제는 뭐 쌀과 소금만 있으면 사는데 걱정이 없다로 될까요? 자, 전화 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소금입니다.
0: 소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우리 조선말 속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0: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옛날에 쌀과 장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힌가 했어요.
0: 쌀과 장. 알겠습니다.
3: 예, 장입니다. 예.
0: 네.
3: 예.
1: 예, 뭐 어떤 상식 문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말 속담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말 속담에
0: 쌀과 이것만
1: 있으면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0: 걱정이 없다.
1: 아, 요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0: 많고 또 쌀과 이것만 있는 세월이 아닌데도
1: 네.
0: 걱정거리들이 많죠.
1: 자, 전화 네. 왔습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저는요 혈압도 높고
1: 예, 약 광고 시간이 아니고 제가 딱 말귀만 듣기만 예. 들어도 알리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건강 상식을 위한 또 시간 따로 있기 때문에
1: 예, 의학 자문 예. 방송 시간 그렇죠. 아니고 살롱 토크쇼입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5: 예, 그 김치랍시다.
0: 김치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예. 정답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치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싶습니다.
0: 왜냐면 참 중요하죠.
1: 네.
0: 근데 그 과거에는 김치를 정말 우리 전족분들은 꼭 담궈야만은 되는.
1: 안 그럼 굶는데.
0: 예.
1: 채소가 없는데.
0: 모든 밥상에 정말 김치 하나만 달랑 올려놓고
1: 네.
0: 밥 먹어도 맛있었지 않습니까?
1: 근데 그 신기한 것은 다른 집이면 김치 맛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예, 좀 우리가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 근데 예전에 김치 담그는 그 가정들 우리 어르신들 세월이 지나면서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냥 네. 소금.
1: 네.
0: 예.
1: 그래요.
0: 소금하고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1: 고춧가루. 예. 자,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김치로 합니다.
0: 김치.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예, 참여 감사합니다.
0: 예전에는 뭐. 요즘 김치 담글 때 뭐 풀 써서 예 김치 그 색상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1: 근데 풀 쓰면 오래 못 두잖아요.
0: 뭐 좀 발효가 되는 과정이 너무 빨라서
1: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 김치 우미다도 그렇게 몇 달을 뒀는데 왜 요즘 김치는 냉장고에도 오래 못 들어가 있지?
0: 왜냐면 그게
1: 너무
0: 이제
1: 너무 게 많잖아요.
0: 여기 이제 풀 쓰고 그리고 각종 야채
1: 젓갈 뭐
0: 젓갈들도 많이
1: 그리고 상업에도 예. 들어가고 솔직히 오래 두기는 안 좋아요.
0: 왜냐면 이것들이 안에서 이제 너무 빨리 숙성되다 보니까 김치의 본연의 맛을 잡아먹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먹을 때는 금방 담글 때는 정말 그 맛있죠. 맛있는데 네. 오래 두고 예전처럼 우메다 놓고 추운 겨울에 김치 우메 정말 입김이 나오면서도 그 김치 한 포기를 떠내기 위해서 내려갔던
1: 네.
0: 그걸 꺼내면서도 그 김치 맛 쨍한 맛
1: 그렇죠.
0: 그걸 지금 찾기 참 힘들죠.
1: 자, 오늘 두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정답은 바로 장이었습니다.
1: 예.
0: 네. 우리말 속담에 조선족 속담에 쌀과 장만 있으면 사는데 걱정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과 장만 있으면은 살아갈 수 있다는 표현에서 주식인 쌀과 모든 반찬의 기본이 되는 장 두 가지만 갖춰진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식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아침에 양반이 새끼만 굶으면 된장 맛 보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소에 보기 용화를 노리며 잘 먹고 살던 사람도 새끼만 굶게 되면 이내 꼬르륵거리는 배를 채우느라고 별날은 가릴 것 없이 평범한 된장 맛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도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뭐 장을 담글 때 구더기가 생기는 게 두렵다고 해서 아예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뜻으로 작은 일에 너무 겁을 먹어서 애초에 시작을 못한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서를 망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속담은 우물을 봐도 한 우물을 깊게 파라는 말처럼 작은 두려움 때문에 대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요. 또 결단과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문제입니다.
0: 자, 전통 된장은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중

0: 과학적으로 입증된 된장의 건강 효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항암 효과 및 항산화 효과, 2번 체중 급감 효과, 3번 혈압 강하 및 심혈관계 예방 효과.
1: 예. 네, 심혈관 네 번째도 있습니다. 예. 면역 조절 및 항염증 효과. 네, 된장의 건강 효능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항암 효과 및 항산화 효과, 2번 체중 급감 효과, 3번 혈압 강하 및 심혈관계 예방 효과, 4번 면역 조절 및 항염증 효과.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네, 된장을 예전에 또 몸에다 어떨 때 좀 바르기도 하더라고요.
0: 그 대거나 네. 아주 대였을 때 가마목에 이제 뭐 아이들이 그 자칫 잘못 놀다가 이제 가마목에서 부주의로 뭐 손발이 되거나 그럴 때 할머니들이 인침 된장을 꺼내서 발라줬죠.
1: 아, 그래서 된장 발랐던 거예요.
0: 네.
1: 아,
0: 그렇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어느 세월에 살았느냐라고 얘기하는.
1: 근데 어렸을 때 저희들 기억이 있죠. 뭐 에이, 발랐던 있죠. 기억은 나는데 왜 네. 발랐던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0: 그러니까 예전엔 구급할 수 있는 약들이 없지 않습니까?
1: 또 병원도 네. 그렇게 늘 집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0: 그렇죠.
1: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그 2번 합시다.
0: 2번 체중 급감 효과.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네, 만약에 2번 체중 급감 효과도 있다 하게 되면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열광할 것 같아요.
0: 매일 하루 세끼 된장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솔직히 된장 있잖아요. 맛있잖아요. 우린 잘 먹는데.
0: 예. 어떤
1: 분들 좀 냄새 싫을 때 있어요.
0: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은 우리의 그 중국 조선족 분들이 된장을 먹는 것을 가끔 이제
1: 냄새 난다.
0: 예,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희도 또 뭐 외국 분들의 그
1: 어떤 맛은 좀 이해 못하겠고.
0: 예. 네.
1: 되게 생선조림 같은 것도 좀 잘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0: 근데 그런 음식들이 오늘날 우리의 미식이 됐지 않습니까?
1: 예.
0: 요즘 우리 전통적인 불고기 뭐 좋고
1: 네.
0: 거기 가서 쌈 먹을 때 우리 된장 오르지 않습니까? 예, 된장 조금 이제 넣고 그룹 쌈 해서 드시면은 또 맛이 일품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뭐 된장은 우리의 요즘 어떤 식재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된장이 사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는 뭐 예 일단 전화 받겠습니다.
1: 예,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2: 예, 2번을 하겠습니다.
1: 2번을 할까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예. 자, 단풍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4번을 하겠습니다.
0: 4번 면역 조절 및 항염증 효과가
1: 그래요.
0: 아니다.
1: 예. 예. 면역 조절 및 항염증 효과가 아니다. 그러게요.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할까요?
0: 예, 전통 된장 건강에 좋은 걸 다 아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된장의 건강 효능이 아닌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체중 급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예, 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체중하고는. 예. 그래서.
1: 된장은 확실히 건강엔 좋습니다. 그런데
0: 예.
1: 급격한 체중 감량을 약속하는 묘약이 아니에요. 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된장은 사람의 위암, 간암, 결장암, 세포에 대해서 높은 항암 활성을 보였고요. 일반 콩에 비해서 68%나 세포에 대해서 연장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풍부하게 생성된 항산화 물질은 로화를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항암, 항산화, 혈압 강하, 항염증, 항균 등 여러 효과가 알려져 있지만 체중을 급감시키는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0: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랜데 암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암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병원 칭찰도 받으면서 한 쪽으로 했습니다만 가장 자기가 이제 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전통식품 거기서 매일 된장국, 마늘 그리고 이제 이분의 식단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이 항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 지금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고 있죠.
0: 네, 그렇죠.
1: 9월 18, 9시 18분부터 이제 경적 소리가 울렸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앉아서 뭐 된장 얘기도 하고 우리 행복한 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0: 맞아요.
1: 네, 역사적 사건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그 험난한 과정을 함께 겪은 모든 인민들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이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드시고 했지만 그때는요 몸에 챙겨 줬다는 그것보다도 이 나라 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피 흘리며 싸웠다는 현실입니다.
0: 사실 그 우리 영웅들은 그 전쟁 시대에 먹을 거,
1: 네,
0: 입을 거, 그리고 이제 오로지 총 하나,
1: 네,
0: 오로지 그 인민의 생명을 지키겠다, 이 나라의 그 우리의 토지를 지키겠다, 국토를 지키겠다는 그 념은 하나만으로 자기 목숨을 바쳤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영웅들의 피와 땀이 또 생명의 소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오늘날에 우리의
1: 생명 소중함을 느끼지만 그분들한테는 구국의 그 열정 그리고 구국의 그 마음이 더 커서 그 아까운 생명도 소중한 생명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날의 매 하루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정말 그런 어떤 오늘의 행복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모로 다음 문제 또 한번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청국장은 된장과는 다른 독특한 제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된장이 아니라 청국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국장을 만들 때 메조를 띄우는데 주로 사용되는 온도로 알맞은 것은 몇 도일까요? 자, 1번 0도에서 5도 사이, 2번 15도에서 20도, 3번 25도에서 30도, 4번 45도에서 50도. 영하 아닙니다. 영상.
1: 네, 영상은 하겠죠.
0: 예. 네,
1: 청국장은 된장과는 다른 독특한 제조 방식을 가집니다. 청국장 만들 때 메주를 띄우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온도로 알맞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0도에서 5도, 2번 15도에서 20도, 3번 25도에서 30도, 4번 45도에서 50도.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진짜 예전엔 매수가 다 있었는데 집에. 요새는 농촌에 가도 매수를 많이 볼 수 없더라고요.
0: 매수 띄우는 집들이 굉장히 적죠.
1: 네, 적어요.
0: 정말 그 전통의 우리 음식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장인들이 요즘 많이 적어졌습니다.
1: 그래서 저는 된장을 우리 직장에 된장 사 먹잖아요. 진짜 네. 맛있어요. 방송국 된장 맛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 집에서 그렇게 번거로움을 막 감수하면서라도 된장을 만들어서 직접 그렇게 해 드시더라고요.
0: 네, 요즘 보니까 이제 그 된장 생산하는 가공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연변 지역에도 연길시 좀 의란진 쪽에 가면은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1: 네, 이란진에 정말 된장이 많습니다.
0: 네, 근데 또 만드는 과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맛이 달라요. 다 다르죠.
1: 엄청 다르죠. 네.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예, 그 4번 합시다.
0: 4번. 45도에서 50도 사이.
2: 예.
0: 알겠습니다.
1: 그래요.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3번으로 해보겠는데, 저도 농촌에 이렇게 겨울이 있을 때는 이거 띄워봤는데 너무 따가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1: 아, 그래요?
3: 예.
1: 알겠습니다.
3: 예, 3번으로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뜨겁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고 하는데 대체 몇 도 정도가 적절할까요? 0도에서 5도, 아니면 15도에서 20도, 25도에서 30도, 45도에서 50도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 메주가 어느 집마다 다 있었잖아요. 그 두렁두렁 달아맸는데
0: 뭐 거의 다 만들었죠.
1: 근데 다 하얗게 곰팡이 가고 뜨지 않습니까? 균이.
0: 그게 띄우는 과정이 이게 중요합니다. 곰팡이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1: 예, 그게 곰팡이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0: 그게 건데. 그게 발효되는 과정이.
1: 잘 씻어내가지고 예. 장독에 이제 장을 담그더라고요.
0: 그 할머니들이 그 곰팡이를 보거든요. 그 곰팡이 색상이 참 어떻게 뭐 예뻐야 된다. 그러면 그 잘 나와야 된다.
1: 아.
0: 그래야만 그 안에 장이 네. 지금 잘 발효되고 있다.
1: 저도 매주 만들어 봤거든요. 그 비닐 주머니에 콩을 넣고 할머니가 밟을 때 같이 밟았어요.
0: 아, 예. 밟는 건 심심해서 할머니들 자꾸 네. 이제 손녀, 손자들이 장난을 쓰니까.
1: 아니, 장난편이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0: 필요하니까. 예.
1: 할머니 무릎이 아프잖아요.
0: 맞아요.
1: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3번 답니다.
0: 3번.
1: 알겠습니다.
0: 네. 네.
1: 참여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3번을 하겠습니다.
0: 3번 알겠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25도에서 30도라고 한 분이 많으셨어요.
0: 그렇죠.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5도에서 50도 사이

0: 이 온도가 굉장히 적정한 온도인데.
1: 된장이 된장입니다.
0: 네.
1: 된장이 주로 25도에서 50도의 온도에서 발효된다면 청국장은요 좀 더 고온에서 속성으로 발효됩니다. 그래서 45도 안팎의 따뜻한 온도에서 2, 3일 정도 매주를 발효시키면 특유의 끈적한 실모양이 생기고 강한 풍미를 만들어내죠. 저희 집에도 할머니가 만들어가지고 꽁꽁 그 구두레 잘 따뜻한 곳에 두고 덮어놓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매수 띄우는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라 청국장을 만드는 그런 이불이 따로 있었어요.
0: 이불을 그 위에다 지어놓고. 근데 청국장이 좀 냄새가 좀 진하죠. 진하고. 근데 그 청국장 만들 때 할머니들이 잘 됐냐 그 보려고 제가 입을 들면은 큰일 나거든요.
1: 아, 안 되죠. 예. 딱 자꾸 이제 왔다 갔다
0: 하면 안 돼요. 뭐. 그러면 장이 잘 안 된다고.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때는 먹을거리들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이제 띄우는 과정에 콩을 이제 자꾸 집어 먹거든요.
1: 먹을 수 있어요 그걸?
0: 아니, 먹죠.
1: 아, 이미 저는 궁금해서 올리차고 내리차고 했습니다.
0: 아, 예. 그래서 이제 장 담글 때 할머니도 굉장히 신경 쓰셨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게 딱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열을 좋아하는 고초균 덕분에 청국장은 된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마치 그 빵과 케이크가 같은 밀가루지만 발효 조건에 따라서 다른 모양과 맛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0: 네.
1: 자, 오늘 마지막 문제는 된장의 주재료인 콩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유명하지만 생콩을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콩을 이용해서 영양가 높은 된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선택상 1번 콩을 오래 말려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2번 발효 과정을 통해서 콩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했기 때문에, 3번 콩을 절여서 소금기가 스며들게 했기 때문에, 4번입니다. 콩을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0: 자,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콩을 이용해 영양가가 높은 된장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콩을 오래 말려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발효 과정을 통해 콩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콩을 절여서 소금기가 스며들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콩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1: 어머님들 이 문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 무엇일까요? 전화 왔습니다.
0: 여보세요.
2: 예, 그러니까
1: 맞습니다.
2: 예, 2번을 하겠습니다.
0: 2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 참여 감사합니다. 다음 분입니다.
0: 여보세요.
3: 예, 두 번째는 오늘 주말 잘 보내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아, 그 마지막 문제는 그 2번 합시다.
0: 역시 2번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요.
0: 네.
1: 예. 2번 발효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했기 때문에. 요즘 또 낫더라고. 일본이었던 기술도 함께 적용한 그런 작은 컵에 담아 먹는 식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0: 아, 기술 사실 뭐 이제 낫더란 게 뭐
1: 청국장이에요.
0: 청국장입니다. 우리
1: 청국장 만든 그 발효 청국장.
0: 발효에.
1: 근데 살짝 그 부분은 또 다른 뭐 기술이 들어갔다니 저는 맛을 보면 똑같더라고.
0: 근데 청국장의 맛보다는 조금 이제 부드럽고
1: 네, 청국장은 좀 덜하고.
0: 냄새가 조금 이제 강하죠.
1: 그래요. 네. 낫또가 좀 덜해요.
0: 그러니까 청국장이
1: 더하다고?
0: 우리 조선족의 청국장 좀 강하죠.
1: 자, 네.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주말 속에 보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2번 합니다. 2번.
0: 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 참여 감사합니다. 또 주말 인사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하늘도 점점 높아가는 가을의 냄새도 짙어가고 있고 왠지 좀 하늘이 더 파래 보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뭐 하늘이 파랗고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데.
1: 네.
0: 예. 우리 사람들이 마음도 좀 이제
1: 기분 나빠요?
0: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일상의 현대인들이 요즘 바삐 사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1: 기계 같아요.
0: 네.
1: 근데 고마운 것은 AI가 이렇게 또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좀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정답은 2번으로 하고 오늘은 9.18 사건 기념일인데요.
1: 예,
5: 항상 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고마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5: 예,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5: 예.
0: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바로 발효 과정을 통해 콩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했.

0: 자, 이렇게 오늘 또 다섯 문제죠. 예,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퀴즈를 통해서 사실 뭐 된장 한 그릇, 또 우리 어머니 정성, 조상의 지혜, 민족의 역사,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따뜻함도 함께 묻어나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땅을 소중하게 지켜준 모든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네, 직장인들한테는 이번 주가 또 출근 하루 도하잖아요.
0: 맞아요.
1: 일요일 날.
0: 예.
1: 그래서 휴식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일곱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열다섯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석과 국경절 맞이를 하면서 특수한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하나는 명사방 눈병치료 약품에 대해서 익숙하죠. 그리고 황화구박액이라는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과 만난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황화구박액과 명사방 우대활동이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화구박액은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10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앞에 그 내용과 비슷하게 참남선과 비슷한 이렇게 하루에 3번 그것도 공복에 복용하는 구복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제품 자체는 장수 제품으로 전 지구를 놀래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라 드리고 명사방 제품 자체는 눈병치료에서는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확실한 눈병치료에서의 효과성을 충분하게 체현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거기에서 1,000원을 뺏습니다. 현금권 1,000원을 또 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충분하게 잘 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잘하고 제때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황화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이왕 얘기에 설명된 적이 있었으니까 네, 이 제품 네, 자체를 네. 예, 오래 견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예. 네.
2: 그래 이제 한 석 달을 썼습니다.
1: 예.
2: 네, 어째 이거 쓰는가 하면 저는 약을 단 거 씁니다.
1: 예.
2: 그런데 이번에 이거 사서 써봤는데 효과 정말 좋습니다. 어째서 그랬는가 하면 저는 이 심장이 아예 좋습니다.
1: 예.
2: 그래서 문소리를 들어도 그래서 문이 여는 것도 놀라고 그래서 눈이 조금 두려워 조금 높게 말해도 자꾸 놀란단 말입니다.
1: 예.
2: 그리고 예, 이 그런 심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 답답하고 아픈다 또.
1: 예. 예. 심장퇴생, 협심증이 생긴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예. 머리가 예, 어지럽고 예, 자꾸만 이렇게 뭔가 머리가 또 영 아픕니다.
1: 예, 두통이 생기고 예. 어지럼증이 나고 예. 뇌혈관의 심각한 문제점을 말합니다.
2: 예. 예. 예. 그리고 예, 이 소화 잘 되지 않아요. 밥을 많이 먹지 못하겠다.
1: 예.
2: 그다음에 이

0: 그런 뭔가 뭐 소변이 자꾸 예 자꾸 소변
1: 콩팥 이상이 있습니다. 예. 예.
0: 그런데 이거 한 석 달 썼는데 확실히 다른 약을 다른 약을 썼는데 말아야 듣던데 이 약을 써본 게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0: 제일 좋습니다. 나는 용 빠릅니다.
1: 이 자리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되풀이해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장수 제품으로서는 전 지구를 울리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너무 우수하게 잘 됐으니까 기혈보충 강 콩팥을 도와주는데 어림증이 나고 불면증 있고 이런 거 해결하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어찌도 좋은지 이번에 한 12하고 4가고 그랬다 더.
1: 예. 그렇게 네. 하셔. 이번에 우대 정책이 진행되게 되었으니까 12각에 1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여기 과약도 또 따라가게 되어 있고 전화하셨기 때문에. 예. 네.
0: 우리 할때서 올때길에 사다고 그랬는데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약이 그 전에 또 광고했던 약이에요.
1: 뭐. 아, 이전에 나왔던 약이 다시 지금
3: 예, 그 전에
1: 나옵니다.
3: 먹어봤는데 예. 이 약이 좋습니다.
1: 그간의 약이 끊어져서 못했다가 예. 약을 다시 들여와. 이 제품 자체는 장수 제품으로서 전 세계를 지구를 울리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약을 또 그때 먹었다가 아이 할까 또 끊었단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이번에 이 새 약을 또 하니까 예. 아, 그때 이거 먹었는데 내 위 아주 좋습니다.
1: 예.
3: 위험이 있어놓을까 예. 항상 이게 예. 위치주의 사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구복에 그때 먹었는데 아 소화 잘 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제 이거 담낭도 도와주고 간도 도와주고 예. 어쨌든 여름에 즐겁던 증상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또 나는 밤에 한 소변발라 한 시간에 일어나면 아, 잠이 살아온다.
1: 예.
3: 아마 한두 시간 시달구다 잤는데 그때 이 항아구복에 먹을까에 잠이 영달없대다.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장도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나는 심장이 항상 느끼게 떨기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리고 후두두하지. 그것도 대신다. 자꾸 후두두하는 게 영 마음이 이렇게 온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1: 그게 증상에서 단순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발병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아파나고 숨이 차고 그게 심장의 절실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반영해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근데
3: 예,
1: 이게 그런 거 다 풀어줘.
3: 예. 예. 심장용 좋아집니다. 그래도
1: 예.
3: 한등 사이도 없어지고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에 예. 이게 우선은 75 조금 더 먹으니까 70대 초반입니다.
1: 예.
3: 조금이 아, 좀 맥였고 피곤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 먹은 다음에 감기다 하고 맥이 나고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이거 정말 이게 구복액이래 그러는지 그때 먹은 게 확실히 내 감각에 효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3: 그래서 이번에 또 이거 하니까나 정말 좋은 기회다 해서 12각을 싸면 10각 쓰는데 오늘 이렇게 좋을 때 또 이 우선은 가슴력 기대 있거나 무슨 병이나 또 조금씩 도서잘 하자니까.
1: 예, 특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믿고 쓰시겠다면.
3: 오늘이 예. 요거 12각을 배달받자고 전화했어요.
1: 아, 그렇게 하셔. 예, 12각에 10각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3: 이제. 선생님 또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이 제품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이 제품이 너무 흡인력이 강하게 돼 전 지구의 그 강렬한 장수 제품의 일정으로 돼서 국경 70주 내내 이 제품이 그 국경 70주 내내 기자 거기에서 이게 대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거 완전히 번역해 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완전히 이 제품을 인정합니다. 예.
3: 예, 선생님 또 좋은 약을 다시 드려와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이미 전에 이 황화구복에 그 썼댔습니다.
1: 예.
4: 예, 그래 그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려고 했는데 약이 끊기고 해서 그간 얼마가 쓰지 못하고
1: 살려 들어왔습니다.
4: 예, 오늘 또 소식을 듣고
1: 예.
4: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예.
4: 전제 주약에 이 머리가 어지럽고 무슨 귀에서 소리가 나고 소화계통도 안 좋고 골과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 뭐 소배자가 밤에 잠을 잘 자.

0: 뭐 밤수 어쨌든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랄 계속 뛰어나면서 잘 말 안 있는 습대다.
1: 예.
0: 그런 게 그전부터 이 황화구복액은 B20으로 된 이 구복액이다 그런지 녹음 효과가 인침 알리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살려고 전화드리면서 이 명서방 논약 있지?
1: 예, 그렇죠. 예, 예.
0: 예, 이 명서방 좀 자문을 하려고.
1: 예.
0: 저희 친구가 예, 한 분 있는데 농촌에서 있어서 가자적은 잘 듣지 못하고 하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정황인가 하게 되면 예, 밖에 나가 이 광선이나 햇빛이거나 무슨 바람 맞거나 이러면 눈물이 모질란다.
1: 예.
0: 그리고 시력이 자꾸 하강되고
1: 예.
0: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할 백내사이라
1: 전형적입니다. 예.
0: 예. 그 백내사이라인데 이 약을 쓰게 되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1: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백내상이라 하게 되면 소위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예. 방법입니다. 인공
0: 예,
1: 인공증티를 바꿔 있는 방법인데 지금 겉으로 인공증 인공 그 수정체를 바꿔 이렇게 되면 한 1, 2년 반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속으로부터 예, 예.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앞이 흐려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수술 받든 받지 않든 지간에 심각할 정도라 하면 완전히 0.4 그 밑으로 떨어지면 수술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해도 수술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 그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본 제품 명서방을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속으로부터 겉으로 완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뭐 집에 방바닥에 머리끼도 안 보이고 문제가 덥석 같아도 그게 보이지 않고 이게 후에 치료하고 보니까 방바닥에 많은 이런 게 잘 보이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그분은 지금 정도에서는 빨리 본 제품 시작하는 게 명서방을 시작하는 게 눈을 구하는 주요한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수술을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보수료법부터 시작하는 게 모든 치료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수술 뭐 시도하기보다도 그래서 그분한테는 명서방이 잘 어울리는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서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1: 그래 주세요.
0: 하겠습니다.
1: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도 이게 백내장이 있어서 눈이 깔깔하고 자주 피지고 바람 맞으면 눈물이 자주 나고 그냥 눈이 가렵고 그러니까 무슨 물체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 예.
3: 그러다 이게 방송에서 명세방도 먹고 있는데 효과도 많이 아깁니다.
1: 그럼요.
3: 예, 눈에 깎아라고 피던 게 이거는 완전히 이렇고, 예. 가렸던 청소도 이렇고, 눈이 영 맑아집니다, 예.
1: 아, 그렇죠. 눈병치료에서는 예. 명서방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예.
3: 탭이라 이전에는 딱 같이 앞에서 보면 탭이라 좀 멀리 쪄봐도 좀 환히 안깁니다, 예, 주고.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이 예, 학과 올 때, 이번에도 학도에 또 좋은 학도인데, 좀 참고하죠. 저 부탁할 때 봤다고 합니다.
1: 추석에 맞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 약품은 15가구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귀합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이전에 백내장 보니까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게 눈이 부으면서 댄스도 잘 보지 않고 댄스 보던 또 눈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빛을 싫어한다.
1: 아, 눈병의 공성이 빛을 싫어합니다. 예, 예.
4: 예, 이거 둥둥불을 켜거나 그다음 댄스를 켜거나 이게 눈을 맞고 내 불 켜다 말입니다.
1: 아, 그렇어요.
4: 예, 예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댄스를 좀 보고, 예, 그 다음에 전등불 켜고, 예, 전등불 켜가지고 좀 일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명서방 쓰니까, 예, 이게 좋더라면 합니다, 눈이. 눈이, 이게 항상 그, 항상 이 눈이, 뭡니까, 가랗고 아프고, 예, 안통이 생기고, 그러던 게, 지금 앞이 환히 보인다. 잘 보인다.
1: 예.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쓰니까 예, 이게

0: 생각 밖으로 내가 다 담당자 보고 간도 좀 안 좋았는데 그게 좀 낫더란 말입니다. 예. 좀 보자. 예.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쓰고 좋으니까 예. 너 우리 언니께 다 권장했는데 우리 언니 이미 그 풍습성 심장병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다가 또 눈이 그냥 뭔가 까까라고 피지메서리 병원에 가면 무슨 결막염이라는가 그런 진단을 받았다 하는데 그래 이 약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물어보면 이게 그 예. 심장병이 있습니다. 심장병인데 이 약 써서 같이 써서
1: 이렇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 눈병 치료 약 보면 특수성이라 하게 되면 보통 간단 심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게 이게 안과 질병의 기본 도경인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상초의 열과 간단 심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안과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초라면 심장, 폐열 이거 많이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복용하시면 오히려 그 부분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도 좋고 상초, 중초에도 좋고 많이 좋으니까 실어놓고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에 속하니까 실어놓고 쓰러 하세요.
0: 예, 그래요. 이번에 활동이 이렇게 좋을 때 우리 두 집에서 같이 싸고 그 다음에 저기 물어볼 것은 뭡니까?
1: 한화구복액?
0: 예. 삼성 구복액도 같이 써 되겠는가 내 지금 문의합니다.
1: 아 됩니다. 항아구복액 이 제품은 장수 제품으로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실험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 함께 쓰시면 됩니다. 예예.
0: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저는 빼었습니까 12가게다.
1: 예. 그 명서방은 15가게 1000원 빼줍니다. 지금 항아구복액은 12가게 10가게 주고 2가게 눈에 붙이는 고약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창문을 열고 들어온 바람 곁에서 낯선 향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은 늘 그렇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그저 코끝에 스치는 향기 하나, 또 귀에 들려오는 노래 가락 하나로도 우리는 이미 누군

여행가의 고향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는 여러분의 두 발이 아니라 오감을 여행시키려고 합니다. 눈으로 담는 풍경을 넘어서 혀로 맛보고 또 코로 맡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맛여행이라는 이름의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연변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이 빚어낸 자연의 보고 그 안에서 대를 이어내려온 손맛의 이야기, 찌고 치고 지지고 빚는 정성스러운 손길 끝에 피어나는 연변의 맛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광 정보입니다. 제5회 연변 영상 문화 관광 주간 및 제10회 연변 촬영 문화 주간이 얼마 전 도문시 두만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의 천혜의 변강 풍광, 민족 문화 생태 자원에 이탁해 영상을 매개로 문화 전승 예술 교류, 문화 관광 융합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길림성 촬영사업의 번영 발전을 집중적으로 전시한 자리인 동시에 문해가 지방 고품질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성문련은 앞으로도 전성에 광범한 문해 종사자들을 이끌어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지향을 견지하며 촬영 종사자들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고 길림의 특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촬영 예술의 전통 계승과 혁신, 질적 향상을 조성하고 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길림의 고품질 발전과 전면 진흥의 문화적 역량을 기여할 방침입니다. 연변은 중국, 러시아, 조선, 삼국이 접경하는 지역으로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뚜렷한 개방 특색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형제처럼 서로 돕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면서 민족 단결 진보에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내 촬영 예술 창작에 끊임없는 생생한 소재와 명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촬영 예술가들이 연변에 깊이 뿌리내리고 변강을 배경으로 삼아서 빛과 그림자로 국경의 풍모를 담아내고 시대의 발전을 기록하며 연변 특색을 돋보이게 하는 정교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서 연변의 푸른 산과 맑은 물, 변강 풍정, 민속 매력, 진흥의 새로운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렌즈에 담은 새 시대, 새로운 풍경, 다채로운 연변, 아름다운 도문이라는 주제로 습금평 문화 사상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촬영 예술의 시대 기록, 문화와 전파, 인심 결집이라는 독특한 기능에 입탁해 길림과 연변의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빛과 그림자를 매개로 새 시대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생동감 있게 조명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변강 문화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 우수 촬영 작품전, 백산 송수 길상 길림 촬영 작품전, 렌즈에 담은 새 시대 주제전,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제 작품전, 저명 촬영가 개인 작품전 등 여러 개의 특색 전시 구역을 마련했고 총 천여 점의 정교한 촬영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아울러 명사 특강, 업계 교류 간담회, 현장 창작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고 저명 촬영가들은 두만강 학원을 찾아 전문 강의

교류와 경험 나눔을 통해 지역 촬영 애호가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연변 촬영 창작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빛과 영광의 밤 시상 및 문예 공연이 펼쳐져서 연변의 다채롭고 농후한 민족 풍정과 활기찬 문화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과 연변 촬영문화주간은 수년간의 다듬기를 거쳐서 높은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연변의 특색 문화 브랜드로 자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관광 정보입니다. 일전 호북성에서 열린 2026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소비 교류 촉진 활동에서 2026년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 사례가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전국에서 총 45개 사례가 입선된 가운데 우리 주의 문화 성경 청량복지 길림 욕정산 피저 레저 신체험이 피서 레저 관광 제품 혁신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 5회급 풍경구인 욕정산 문화관광구는 장백산 지역에 위치했고 산림 피복률이 높으며 음이온 농도는 립방센티미터당 2만 개 이상에 달았고 여름 평균 기온은 섭씨 22도로 천혜의 피서 산소바이자 청량 복지입니다. 이 풍경구는 22도 청량 선의를 주제로 련꽃 유언의 달 주제

활동을 내놓고 고쟁음악, 한복체험, 시사모임 등을 써서 시나리오에 융합시켰습니다. 낮에는 삼림보행, 성전호 유람선, 다도 등을 즐기고 야간에는 피서예술절, 분수쇼, 또 련등기원, 피서축제 등을 마련했으며 주변의 온천호텔, 친자놀이공원 등과 연동해 다원화 피서레저 생태권을 구축했습니다. 풍경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성한 수변성 면좌는 열차 체험, 삼림 캠핑, 12꽃배, 림간 로건 등 특색 체험 대상을 포함하며 생태피서, 친수레저 문화관광 소비를 일체화해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피서레저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5월 중국 관광신문사는 2026년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 사례 응모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사업은 량질의 피서 레저 관광 발전 조치, 우수 제품 및 특색 브랜드를 보급하고 대중의 피서 레저 관광 소비 수요와 정확하게 접목하며 피서 레저 관광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취지를 놓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은 각지 피서 레저 관광업의 발전 우세, 혁신 성과 및 전형 조치를 생생하게 보여줘 각지의 피서 레저 관광 제품을 풍부히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피서 레저 관광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하면서 전국 피서 관광 산업 승격과 브랜드화 발전에 참고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변의 맛 그 향기 따라 코너입니다. 아,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도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돼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음식을 넘어서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연별의 맛 바로 떡입니다. 아, 조선족 떡은 일찍 18세기의 전통식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당시 찰떡을 인절병리라고 불렀습니다. 찰떡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찹쌀로 만든 흰 찰떡이고 다른 하나는 좁쌀로 만든 노란 찰떡입니다. 2021년 조선족 전통떡 제조 기술이 길림성 제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항목에 선정됐고 전통기술류 항목에 편입이 됐습니다. 신청 지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또한 조선족 찰떡 제조 기술은 2009년에 이미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신청 지역은 왕청현입니다. 이는 조선족 떡 제조 기술이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두 차례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고 그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족 떡은 곡물을 원료로 하며 제조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곡물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물로 반죽해 찌거나 삶거나 지지거나 두드려 만든 식품을 통틀어서 떡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찰떡과 시루떡, 쑥떡, 송편, 부침떡, 증편, 찐떡, 절편 등이 있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찌고 치고 지지고 지지는 다양한 떡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겠습니다.

조선족 떡은 만드는 방식과 재료에 따라서 크게 두드리는 류, 찌는 류, 부침 류, 그리고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류의 대표적 품종은 찰떡입니다. 찰떡은 찐 찹쌀이나 좁쌀을 나무통이나 돌 절구에 넣고 반복해서 두드려 만드는 떡으로 식감이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콩가루를 무쳐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찌는 류에는 시루떡, 송편, 죽떡, 증편 등이 있습니다. 시루떡은 쌀가루를 시루에 층층이 넣고 찐 떡으로 층 사이에 파치나 대추 등을 넣어서 폭신한 맛을 냅니다. 송편은 만두 모양으로 쌀가루 반죽에 팥소, 깨소 등을 넣고 찔 때 솔잎으로 깔아서 이름이 붙은 떡이며 추석의 필수 음식으로도 꼽힙니다. 쑥떡은 찰가루에 쑥을 넣어 특유의 풀향이 나게 하며 단호에 즐겨 먹는데 전승자들은 약식 동원 이념을 결합해 애향떡 등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증편은 반죽을 발효시킨 뒤 쪄서 폭신하고 약간 신맛이 나는 떡입니다. 그리고 부침류의 대표 품종은 부침떡입니다. 쌀가루 반죽에 소를 넣어 번철에 지져 만든 떡으로 겉은 노릇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을 또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로는 꽃떡이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색을 내고 꽃과 복주머니 등 정교한 모양을 빚어 신미성이 뛰어난 떡으로 단순한 음식을 넘어 예술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선족 떡은 두드리고 찌고 부치고 또 빚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각 품종마다 고유한 맛과 또 문화적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조선족 떡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풍부한 전통 문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족 떡에는 정성과 사랑, 효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명절에 떡을 먹고 명절 선물로도 떡을 빼놓을 수가 없으며 특히 친정에 보내는 선물에는 떡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떡은 조선족 전통 명절과 경사스러운 날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입니다. 설날과 노인 생일, 또 아이의 돌잔치, 결혼식 등 큰 경사가 있는 날에는 찰떡이 식탁에 반드시 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집 여성이 기쁘게 떡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그 집에 큰 경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찰떡은 자신이 먹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특별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설날에는 집집마다 많은 흰떡을 준비합니다. 떡은 태양을 상징하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의 광명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족 설날 음식은 통칭 채란이라고 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떡국입니다. 떡국은 보통 해산물 가금류, 육류로 양념해서 끓이고 고명으로 달걀이나 배추, 또 참치 등도 넣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는 아이가 대학입시를 치를 때 연변 사람들은 새벽이 밝기 전에 미리 집에서 만든 찰떡을 학교 담벼락과 정문에 던집니다. 붙이기도 하죠. 높이 던질수록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 희망이 크다고 여기며 날로 번창함과 또 합격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말에는 여름에 찰떡을 먹으면 작은 인삼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는 찰떡의 복원 효능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8세기의 인절병에서 오늘날 성급 무형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조선족 떡은 수백 년의 전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일상 주식이자 명절과 례절 속에서 정성과 사랑, 효심을 전하는 문화적 매개이며 현대 전승자들의 혁신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풍요로운 자연과 이곳에 깃든 사람들의 지혜가 빚어낸 특별한 맛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결실이 가득한 이 계절, 그리고 마음 한켠이 유난히 그리움으로 깊어질 때 바로 가을입니다. 강춘 작사, 최덕범 작곡의 가을 이야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듀오는 맑고 푸른 고향의 하늘 아래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던 희망찬 날들이 떠올라서입니다. 한동혜 작사, 김미란 작곡의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최춘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우리의 고향 연변은 신명나는 흥과 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혜선 작사 작곡의 어화동동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강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수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장수 탄영을 전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백년 헤러는 부부가 백년을 함께 늙어가자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박흥률 작사, 조영룡 작곡의 백년 헤러 하자요를 전해드립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량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우리 국약 건신고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학 사면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여섯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열 과학 사면 열 과학 더 드리고 열다섯 과학에는 옛날에는 우리 15과학 더 드렸는데 지금 20과학을 더 드립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치료를 확실하게 하게 하느라고서리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우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본지방 사람들은 연결신에 아닌 사람들은 우리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외지의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혼춘에서도 오고 그 다음 왕청에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 도문, 예? 용정은 가차번호가 더욱이 돈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 사겠다 결정하는 분들은 웅담분 또 1680원짜리 한 과학을 드립니다. 이 웅담분 안에 모두 서른병살 들어있는 게입니다. 엄청 좋은 게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입니다. 예, 지금 웅담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지 우리 진료소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와 직접 상담할 수도 있고 직접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취장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중약 처방, 우리 이 건신고 안에는 네 가지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첫감의 처방이가 반샤세신탕 처방입니다. 반샤세신탕은 우리 진구야오류에도 그렇고 상한론에도 그렇고 주요하게 우리 간단방에 속하는 겁니다. 간 담낭을 위해서. 우리 평상시에 자꾸 뭐 위축성 위염이란 진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축성 위염이든 전폐성 위염이든 위궤양이든 몽땅 이게 근원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치료할 때 위를 자꾸 치료하면 쓸데없습니다. 주요하게 간 담낭 이쪽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와 자꾸 진단 받아라죠. 예, 그래서 반샤세신탕은 거기에 포함한 위축성 위염도 그렇고 전폐성 위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간경화 복수 이것도 반샤세신탕 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 반샤세신탕 이 신이란 건 심장이란 신자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런 불편한 거 그걸 시해해준다. 이래서 이런 이름을 단깁니다. 이 신은 심장이란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서적도 정말 제대로 본 사람들이 돼야 이것을 알지. 이 고대 서적 좀 보기 바쁩니다. 고대 말이 되놓거나 풀이를 잘해줘야 이거 알 수 있죠. 잘못하면 잘못 이해해가지고서리 이거는 심장을 치료한 약인가 해가지고 5분의 1 이렇게 시신탕 이거 쓰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비록 우리 위가 문제 생기게 되면 심장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심병과는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슴이 답답해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중의학에서는 그 인양 우싱, 예, 그리고 샹성샹크 이걸 통해서 이 심장하고 위가 서로 엄마하고 아들이 이런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도움이 없을 때 자꾸 엄마한테가 돈 달라는 것처럼 절대 아들이 그 시퍼한테 가서 돈 달라 말을 못합니다. 시퍼는 무슨 뭐 어디다 쓰는가 말이 많죠. 근데 엄마는 뭐 어떻게 하서라도 꼬서라도 갖다 드리댑니다. 이것이 엄마의 이런 무아이가 대단히 위대하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아들이 누구인가? 위입니다. 그래서 위가 기가 모자란다 할 때 근데 여기면서 전제 조건은 뭔가? 위가 기가 어째 모자라는가? 예,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 안에 음식이 잘 내려 못 가는가?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진단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위에 기가 모자란다 할 때 자꾸 심장이 기를 뺏어옵니다. 심장이가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자꾸 엄마가 돈다라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그 이 위에 각신은 누구인가? 각신은 비장입니다. 그래서 비장하고 비위 이 비위, 비위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위에 기 모자란다 할 때 자꾸 그 비상의 기를 뺏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위에 올리 가서 심장의 기를 뺏어옵니다. 첫감에는 심장의 기를 빌어다가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할 때 심장도 기 모자랍니다. 그러면 심장도 같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심장 영향받는 거는 병원에 가서 신덴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항상 마지막에 결과는 뭐인가? 이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심장에 문제 없습니다. 이랍니다. 근데 난 심장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 이것이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샤 시신탕은 전문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릴 내용이 취장탕이란 겁니다. 건골 처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방은 정우탕, 폐 콤파치 처방이죠. 네 번째 처방이가 사물탕이란 겁니다. 쓰우탕. 기실은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피를 보충해준 처방. 고대로부터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라는 것은 다른 약 과주구설이 뭐 대체를 할 필요도 없고 개변할 필요도 없다고 뜻입니다. 장기적인 림상 실험을 거쳐서 이미 다 검증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물탕은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숙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귀 들어가고 바이설 천숑 딱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리고 취장탕 오늘은 제가 강의 드릴 텐데 샤오야오 간초탕이라는 겁니다. 샤오야오하고 간초리 똑같이었습니다. 수량이. 그래가지고 마이였습니다. 예, 이래서 이거는 한나라 때 장종진 쓴 그 상한론 여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의각도에서는 그 수안간화인 리론 그 기초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런 팡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안간, 수안이라는 거는 우리 시쿨다, 간이라는 거는 좀 달달하다 이런 뜻이죠. 수안간 이기가 들어가가지고서 시큰 맛이하고 달달한 맛이 들어가서 화인 의미가 너무 우세를 차지하는 거 화가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가 주의하게 인쉬해가지고 음이 허하면서 그 다음에 또 진액이 대량적으로 말라드는 몸의 수분이 몽땅 빠지는 허혈이 세지는 예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야 이런 치료 방식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2: 예, 예. 저는 지금 그 건신고를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2: 저는 여전히 머리가 몹시 아프고 갑자기 저기 눈이 캄캄해지면은 정말 빙빙 돌아가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미설이 예, 진짜 집에서 예, 아무런 일도 하기 쉽지 않고 어지럼증이 난다 하면은 예, 예, 너무나도 저기 막 머리 아프다 못해 예, 하늘이 막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정처가 많았어요.
1: 네.
2: 예, 이래서 어떤 때는 말문이 막 막힐 정도로 말이 잘 나가지 않았어요.
1: 네. 예.
2: 그래 매설이 어쩐지 걸음을 걸거나 어디에 밖에 나오면은 항상 이 귀에서는 계속 이 기두람이 우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정신이 끊지 않는다 말입니다.
1: 네. 예.
2: 그러다 보니까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영 시렸단 말입니다.
1: 네.
2: 항상 이 불편하고 그래 매설이. 그래서 반신이 밥 먹이 심해 가지고 정말 이 그 이번에 이렇게 그냥 건신고를 쓰면서리 또한 이래 선생님이 또 친구도 이래 같이 겸해서
1: 네.
2: 맞으니까네 진짜 이렇게 맥도 나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예.

0: 뒤에서 그냥 이렇게 쥐사리에가 걸리네. 온몸이 매겹고 그렇던 것이.
1: 네.
0: 가족으로 예, 이게 사라지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활동하려면 정말,

0: 예, 끊었습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래, 정말 이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고, 약은 정말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 돈에는 예, 빌라빌라 약을 예, 다 써봤습니다. 그래도 예,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계속 몸은 계속 떨어들며, 계속 아프고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네.
0: 그래, 선생님이, 말씀을, 저기, 진단을 제대로 내가지고, 이번에 정말 앵겔아 친구도 같이 하면서, 이번에도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약은 어차피 계속 이거 써야 되겠다는 걸로, 예.
1: 네.
0: 예. 이번 활동에서 약을 좀 가지고 계속 약을 쓰려고 합니다.
1: 예, 예. 이번에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예. 빨리 써드리세요.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수고하세요.
2: 건강하세요. 단분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예.
3: 예, 근신고를 먹고 예,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1: 네.
3: 좀 선생하려고 그런다.
1: 네.
3: 예, 나는 어떤 몸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보기에는 몸이 건강한가 하고 펀펀한 것 같은데 골이 계속 어지럼증이 납니다. 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겠는데 나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1: 네.
3: 어떨 때는 이래 예, 앉았다 서 먹어도 싱하고 그 다음 또 누웠다 일어나도 싱하고 그럼 또 몸에 땀이 거서 예, 갱년기 이미 어전 지났는데도 거서 어쩌고 자꾸 납니다.
1: 네.
3: 그래서 이것도 예, 어디 가서 남들은 예, 춤추다가 춤을 거서 한 시간씩 춰도 뭐 땀이 안 나는데 난 뭐, 그 1, 2분 춤을 벌써 예, 땀이 거서 온몸에 땀 춤춰입니다.
1: 네.
3: 그래, 이것도 예, 내 보기에는 이게 큰 병이 같아서 병원에 가서 가 검사해 보이면 예, 큰 몸이 없다고
1: 약 진단해 납니다, 그런 거는. 예.
3: 예. 약 주는 거 먹어도 또 쓸데 없습니다. 그래 또 예, 이 말 저 말 남들까 말하면 어디가 어떤 약 먹는 게 좋더래서 또 그래 기쁜 게 눌러서 또 거기 갔죠. 나가서 약 또 사 먹고 그래 또 효과 나겠는가 해서 한 개료동 먹어도 쓸데 없다. 가 말하면 한 개료동만 더 먹으라. 이래 또 한 개료도 또 더 먹고 그래 아이 된다. 이번에 여기 마지막입니다. 요 세 번째 요도 먹으면 꼭 떨어질 게람 이래. 돈 일단 투자했던 김에 어찌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먹으면 되겠다고 먹으면 돈만 버리지 아무 효과도 못 보고 3년 어간이 땀난 이걸에 예, 돈을 쓰고 썼습니다. 머리
1: 네, 어지럽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이래가지고 아 그런데 예, 내 친구가 근신고가 좋다고 이렇게 알려줘서 또 선생님 방송도 듣고 이랬는데 이게 이번엔 진짜 정말 좋은 게겠다. 에이 또 한번 올려보자 우선이
1: 네.
3: 이거 싸서 먹어봤는데 생각밖에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 땀이 나던 게 내 혼자도 감각이 어디 가서 남이 이렇게 무슨 모임장소에가 춤추고 노래하는데 나도 좀 쳐볼까 효과 있는가 보다고 아니 10분 쳐도 이렇고 15분 네. 쳐도 이렇고 이렇게 예, 효과 나타난다. 그리고 예, 앉았다 서면 예, 어지럽고 누웠다 일어나도 어지럽던 게 아침에 뭐 전화랑 오면 전화 소리 듣고 제거다 일어나서 어지럽 받아도 어지러운 게 싹 없어졌습니다. 이게 세상에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이 낸게 맞는 약도 있구나 싶은 게 너무 예, 정말 신기한다. 그래서 내 같은 이런 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예, 내처럼 이런 정말 약이랑 숱한 거 써봤겠지만 이 근심고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3: 선생님이 이런 좋은 약을 가져다 줘서 감사하고 이 또 예, 사람들이 또 이 약을 먹고 효과 남들이나 다 좋아하지 아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1: 예.
3: 내만 행복을 느끼지 말고 여러분이 같이 행복을 느끼자고 이렇게 선생하는 겁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신다.
1: 네. 감사합니다.
4: 네. 저도 역시 근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나는 전신에 많은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 특히 빈혈이 돼가지고 항상 맥이 없어서 그 집에서 그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영맥에는 큰 임무 됐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항상 그저 아침

0: 먹고 누우면 정신이 깨지고 일어나고 정신 먹고 누우면 전화 깨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앞이 막 빙빙 돌아가네. 그 다음에는 손톱하고 발뒤치기 막 깨개집니다.
1: 네.
0: 그래놓고 그렇게도 영 바쁘고
1: 빙모살이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건신거가 피에 많이 도움 준다는데 싸먹었는데 어제는 정말 이 깨개졌던 이 손톱하고 발뒤치기 암으로 붙었습니다.
1: 아, 그래,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맥이 좀 나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예, 이 위에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네. 항상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도 저께 돌아오면 뭐 아무거나 있으면 한두 개 재먹고 과실 있으면 한두 개 재먹고 이렇게 두고 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선생님이 친구를 괴롭한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위에는 적이 있어 그렇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적을 지금 선생님 친구로 이래 해결하니까 지금은 밥 먹기 싶은 생각이 돌아졌습니다.
1: 네. 적도 씽게 네. 들어앉았습니다. 네. 방탄하게.
0: 예. 네.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이전에 저기 뭔가 거기 민생대학 있을 때 선생님께 한번 진찰 받았는데
1: 네.
0: 아유 나는 정말 예, 맹년이 돌아올 병까지 진단한 의사는 예,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1: 아, 예.
0: 예, 이래서 야 정말 이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진단하는 분이라고 소리.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 없으니까 선생님 찾을 방법이 없지. 그래 여행 이 방송을 듣고 찾아서 지금 치료하는데
1: 네.
0: 그 효과가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1: 지금 어머님처럼 10년 전에 기준 10년 전이죠. 예. 저를 안 게 10년 전에 제한테 병 받던 분들이 10년 후에 와 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0: 예. 그때 벌써 인상이 첫 인상이 그렇게 좋은 인상 받았길래
1: 네.
0: 후에 찾느라고 애를 써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만나서 이래 치료하는데 아니 정말 공무 태도도 좋지 어디면 우리처럼 이렇게 향수를 하며 치료하는 환자가 어느 정도다 있으니까
1: 네, 그렇지.
0: 정말
1: 네.
0: 선생님이 이술도 놓고 정말 이득도 놓고 우리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해놓으니까 우리는 정말 병원이라고 생각 안 한다 직접 가는가 생각하고 침 맞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1: 네.
0: 정말 예,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도 이제 신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후반생에 오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1: 네.
0: 사는 동안에 자기 발로 걸고 이래기만 했으면 이게 우리는 바람입니다.
1: 네,
0: 근데
1: 그렇지.
0: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신심이 가고 결심이 간다.
1: 네.
0: 이래서 그 앞으로도 이 약을 계속 먹으려고 한다.
1: 네.
0: 네. 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전화지요.
1: 네, 예, 말씀주세요.
3: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1: 네.
3: 예,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예, 저 혈백 약 먹고 좀, 그거 좀 선생하려고 합니다.
1: 아, 예, 예, 예.
3: 예. 그러니 혈백 약 나 저기 먹은 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첫째는 예, 혈압이 정상이고 두 번째는 맥박이 정상입니다.
1: 네.
3: 밥을 잘 먹으니 체중이 한 7근 올랐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1: 원래 약간 다 맺죠. 예.
3: 예. 그 대변도 정상. 옛날에는 대변이 그냥 묽고
1: 그렇죠. 예.
3: 지금 안 되고 소리 배도 좀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딱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저는 예, 여러분들 앞에서 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약을 싸고 돈을 판 것이 하나도 후회 없습니다.
1: 그렇지.
3: 너무나 잘 선택했다고 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1: 예.
3: 예. 이 한 가지 약으로도 저는 여러 면을 또 이렇게 효과를 보거든요.
1: 예.
3: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저기 오랜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 특히 심장이 나쁜 분들은 이 혈백항을 선택해서 노년에 좀 건강을 찾아서 하는 이런 걸 얘기하기 싶어서 오늘 또 다시 방송을 찾았습니다.
1: 예.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예.
1: 네.
3: 이 환자들은 다 같은.
1: 맞습니다. 다 그렇죠.
3: 무슨 약을 예. 비싸게 싸든, 어떻게 싸든 간에, 그게 자기 병과 맞으면,
1: 네.
3: 이것이 최고의 정말, 예.
1: 네.
3: 기쁨입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나는,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 권고를 하고 싶어서, 그래, 이.
1: 네. 감사합니다. 예.
3: 예.
1: 좋은 일 하고 있죠, 지금, 예.
3: 예.
1: 네.
3: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酸甘화인이라는 게 酸, 식후다. 기술은 이 식후는 少药, 소요가 좀 시큰맛 있고 좀 쓴맛 있죠. 그리고 질감

0: 간처가 이게 간처 뭐 이름 그대로 간 달달하다 이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쑨간 이것이가 합작해가지고 소리 기실은 취장탕 원래 처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少药하고 治간처. 예, 근데 少药하고 治간처 많이 들어가고 동등하게 동등한 수량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게 더 많고 어느 게 적고 이래도 예, 이 효과를 잘 못 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가 동등한 그런 수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약이 우리 진액이 빠져가지고 몸속에 이런 물이 모자라가지고 예, 허혈이 나서 이런 증상인데 예, 진액이 빠진 데서 목이 마른 데서 물을 먹어도 별 쓸데 없습니다. 특히 아까 그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발두축이 막 떼개진다. 예, 손끝이 떼개진다. 다 이게 그 이 진액이 모자라 그렇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예.
2: 그 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이 약속 이전에는 예, 어디나 다 아이 좋았습니다.
0: 네.
2: 온몸이 오장육부 다 아이 좋았어요. 이 즉석염도 있고 당뇨염도 있고 간염도 있었습니다.
0: 네.
2: 이 약속 난부터는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많이 먹어도 인천 소화 잘 되고 예, 간염도 좀 용 떨어졌습니다.
0: 네.
2: 당남이 아파서 계속 입이 쓰겁던 게 당남도 입이 어제 쓰지 않습니다.
0: 네.
2: 그래, 이, 지금 온몸이 좋아져서, 이, 속이 편안하니까, 예, 밤잠도 네. 잘 잡니다.
0: 그렇죠, 예.
2: 그리고, 예, 눈도 안 보고, 눈물이 나고,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막지 못하고 했습니다.
0: 네.
2: 근데 지금 이 눈이 맑아지고, 어제 눈이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0: 네.
2: 그래, 예, 눈이 맑아지니까 나 정신이 납니다.
0: 네.
2: 이 약을 쓰니까, 네, 피부도 좋아지고, 여기 빈혈이 있었는데, 예, 피를 많이 보충하니까 빈혈도 없어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 약 쓰지는 손톱, 발톱이 좀 어두웠고, 예, 푸르꾸무레하고, 예, 이랬습니다. 지금은 네. 손톱, 발톱도 다 붉어졌습니다.
0: 예.
2: 그래, 이, 저는 이 약에서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2: 그래서
0: 이제
2: 올 때 오늘 약을 좀 많이
0: 써놓겠습니다. 네. 이분이 우리 활동 좋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2: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럼 네. 진액이 모자라다 났거나 예, 입, 눈, 그 다음에 코 막 건조해나면서 말라들죠. 예? 그리고 피부가 지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그 장단지 그짝에 쇼트 그짝에 막 이렇게 비닐이 막 떨어지고 이게 다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알벤 이상 그러니까 대변이 너무 말라들면서 좀 대변 보기 좀 바빠하고 소변은 노랗고 예, 소결이 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액이 모자란다 할 때는 반면에 몸속에는 소결이 막 세집니다. 그리고 구강 그짝에서 문제 생깁니다. 특히 이빨을 하면 아파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입금이란 막 이렇게 불어나고 또 진구 그러니까 근육 조직 진구의 뼈 이런데 그 진액이 모자라면서 자꾸 근육이란 뻣뻣해나면서 맥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고 우신 발러 손 발바닥이 열이 세게 나고 가슴도 막 열이 나고 밤에 잘 때 도둑땀 흘리고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허혈이 울러 올라갔을까나 잠 못 자죠. 그다음 우후 차오르 오후만 되게 되면 막 파도 치는 것처럼 불쇠를 콱 덮었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얼굴이랑 벌거벌게 나고 어지럼증 나면서 귀에 소리 나고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위 그짝 부위는 자꾸 긴지짐 긴지짐 하면서 뭐 아프다 했으면 좋지 어쨌든 불편하죠. 그리고 간 그짝이 자꾸 아파납니다. 예, 이런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뭔가 쑨간 화인 리론이라 그래서 이 처방 이런 그 치료 방식은 예, 쌍한론의 타이양편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취장탕은 여기면서 그 기초상에서 우리 또 그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아랫다리랑 맥이 없고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하고 예, 정맥이 호일류하는 게 잘 안 된다고 뜻입니다. 그럼 이럴 때 취장탕 기초상에서 우슬하고 천궁이라는 약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궁은 여기 들어갔습니다. 우슬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인데 와서 환자분들의 치료할 때 왜서 치료 잘 된다는가? 기존에는 제한대와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는 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은 진단 제대로 받게 되면이 거기에 따라서 약이 모자라는 건 제가 또 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0: 빨로 이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는 당뇨병, 합병증을 인해서 이 발가락 이런 게까나 피 혈액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런 처방을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취장탕후는 주약의 근골 뼈가 든든하지 못하고 자꾸 장 타오되어 있는 사람들 장도 갑자기 혈액순환이 아이 되면서 한 대 붙어버린다. 붙어버린다는 게 뭐냐 진액이 모자라게 되면 한 대 쓱 썩해집니다. 그래서 붙어버리는 겁니다. 소화에 잘 나가지 않거나 아랫다리 맥이 없거나 그리고 풍실비퉁 풍습성 이런 관절염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방면에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거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르익은 황금이삭, 잘 익은 열매로 행복이 넘쳐 흐르는 풍요로운 가을에 어울리는 가요, 당이 은덕의 풍년으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국화는 가을을 대표하는 야생화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입니다. 지금 이 계절 산과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들국화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거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고향의 들국화를 보내드립니다.

방금 전해드린 가요는 소프라노 한선녀 가수가 부른 고향의 들국화였습니다. 인생이란 넓은 바다의 한 줄기 믿음.

은 힘찬 향야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희망이라는 덫을 활짝 펴고 나아가길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최덕범 작곡의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혼자서 걷는 길은 아무리 넓어도 외롭기 마련인데요.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발걸음을 맞출 때 비로소 그 길은 온기가 흐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반려자와 나누는 모든 순간이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은 비언듀의 무지개처럼 더 선명히 빛나죠. 아래의 귀 익숙한가요? 유영어 작사 윤강철 작곡의 무지개 인생 함께 전해드립니다. 경쾌한 멜로디에 몸을 맡기며 행복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7가지 색깔을 담은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상큼한 멜로디에 실어 전해드렸습니다. 김양월 가수가 부른 무지개 인생 잘 들으셨죠? 이어서 100세 인생을 흥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어지는 노래 속에서 만나보실까요?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100세 인생을 리룡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처침은 바삐 움직여도 우리의 삶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뜨거운 숨결을 담아내느냐 하는 거겠죠.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로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의미있게 채우시길 바라면서 한철호 가수가 부른 인생시계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가요는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였습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을 최려령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령,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이 17일 도나에서 대정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현우진 남황녀촌을 찾아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이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위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감리 등 관건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여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의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지하고 세밀하게 시공을 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우로 농경지 방어 등 공사 건설을 잘하여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공사 장관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양심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현우진 성산자촌에서 호가복은 촌 당군 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은 한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재보이고 향촌 전면 지능의 가장 견실한 물질 토대이며 마을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초점입니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세분하며 장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개 공시를 엄격히 실시하여 근거를 조회할 수가 있고 폐쇄 고리식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고리를 깊이 조사하고 집체 자산의 기본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완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절하여 촌 집체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서 도나시 제2소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재료 구매 관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입고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들어지어 질이 낮은 식재료와 산무 제품이 교정에 들어온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와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로무 외조 등 관건고리에서 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거래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여 권력 금전 거래와 이익 수수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교과서 참고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전문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교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나시병원에서 호가복은 손으로 의료보험봉사창구, 만성병 진찰구를 찾아 지능형 자체 봉사 시스템, 진료비용 지불 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편민조치, 자체 검사 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진료 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 사용, 치료를 견제하며 과잉 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더 안심하고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도나시 사회양로봉사 중심을 찾아 선으로 통제실, 식당, 노인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 모시, 간호봉사, 입주를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있게 묻고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지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산하며 봉사공급을 최적화하여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의료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 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 견본 보관과 식기 소독제를 엄격히 집행을 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돈하는 것은 습금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종대사이고 당정에서 내린 종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중 토드를 두텁게 다지는 종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 정돈은 이미 난관 돌파와 결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집중 정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화하여 집중 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이를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의 훌륭한 진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대중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드러지는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하여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슬을 따라 이익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 이익에 뻗치는 검은소를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0: 관련 직능 부문의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재를 제때 완성하고 감독 관리 허점을 막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고 반복 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원을 떼지 않으므로서 대중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고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주에서는 16일 2026년 가을철 신병 환송회를 개최해 전주 하반기에 입대한 우수 청년들을 환송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변 군분구 사령원인 조수계 등 지도 일꾼들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환송회 현장에서 물동이 춤, 군민의 정, 강군 전가,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가무 종목이 륜본으로 펼쳐져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변 보국하는 가곡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의식에서 지도 일꾼들은 신병들에게 진달래 기념 메달을 달아주며 고향 인민들의 깊은 정을 전했습니다. 조수계는 신병들에게 고향의 기대와 조직의 당부를 명심하면서 근면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연변 아들 딸들의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군사 기량을 열심히 련마하고 부대에서 공을 세워 고향을 빛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병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부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실제 행동으로 가고 안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신병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군 입대문을 지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0: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계지 건설 대상 2기 공사가 현재 실세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체 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의류 생산에 주력하여 연변 의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길림철강 맞춤형 협력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시공 현장에서 시공 일꾼들은 기초 구댕이 지하수 배수 시스템 및 굴착 작업을 하고 있으며 림시 설비는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대상 연면 홍운투자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데 총 투자가 9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생산공장 두 동과 부속설비용 건물 한 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녹화, 조명, 종합도관망 등 부속공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 건축제1국 집단 유한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주로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두 동을 건설하지요. 현재 대상은 토공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체공사를 끝낼 계획인데 올해 투자는 약 4천만 원을 완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관련 부분에서 전반주기 봉사보장을 제공을 하여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단계 수속 대행봉사와 대리 처리를 해주고 외부 차수송과 건축 폐기물 처리도 협조해 주었지요. 덕분에 우리는 대상 건설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하여 생산 안전 기술을 전력으로 다잡을 수가 있게 됐으며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신심도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의 중점산업 담지인 이 대상이 건설되면 의류산업 발전 공간을 1층 확장해 우리 주가 특색 의류산업 군집을 육성 장대시키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교회 교양 주요 진지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국학중심 특색 육성 공간에 의탁해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민족단결 진보교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서예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단정에 앉아 한 획 한 획 풋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조의 국가통영 은어문 자포극과 중화 우수촌 동문화 전승이 서로 융합하는 생동한 모습입니다. 근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국가통영 은어문 자포극을 기초성

0: 활자를 선택하고 조판하며 먹물을 묻히고 인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천년 문자 문명을 손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중화문화를 깊이 요해하고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하며 민족 자부심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심의 각층 복도와 공공구역에는 민족 단결 주제 문화벽,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포스터 등을 설치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주임 우환환입니다. 우리는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 실천 기지인 동시에 연변주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의 중요한 젠지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더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기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언어문자와 관련된 여러 수업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며 중화의 넋을 선승하게 양성하는 것이죠. 향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추선과 국가통용 언어문자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교회 교양 전반 과정에 관통시키고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민족 부흥 중립을 담당할 시대의 신진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1: 8일부터 13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가 려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도합 5개 경기조별 91개 경기 종목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800여 명 선수를 선발해 37개 경기 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시합 끝에 우리 주 대표단은 금메달 131매, 은메달 61매, 동메달 66매 도합 258매 메달을 따고 단체 총점 2731.5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대표단의 금메달 수, 총 성적, 단체 총점이 전성 11개 참가 시주 대표단 가운데서 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으며 체육 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0: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과 주총공에서 연합으로 개최한 2026년 연변주 인터넷 안전기능 경연의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연은 인터넷 안전지식 선택 문제, 종합상황 분석 문제, 실무조작 시험 문제 등 3대 문제 유형을 과학적으로 설치했으며 인터넷 안전기초지식, 위험분석 판단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 선수들의 지식 비축, 분석 판단 사유와 실전 난관 돌파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주 300여 명의 인터넷 안전 일선 종사자들이 예선과 결승 두 단계에 치열한 각축을 가졌습니다. 최종 왕청현 인민법원의 리동희 개인상 1등을 차지했고 국가세무총국 연변주세무국 등 10개 단위가 우수조직상을 받았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가을 알곡이 산량 형성의 관건기에 들어선 가운데 용정시에서는 여러 향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한번 살포로 여러 효과 촉진 작업을 전개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통일적으로 살포해 병충해 방지, 해충 퇴치, 비료 보충, 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경지 관리 보호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정시에서는 가을 알곡 무인기 작업 12만 1,600물을 완수했습니다. 2026-2027년 열공급기가 곧 시작됨에 따라 열공급 준비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사에서는 9월 15일부터 시간대를 나누어 물 주입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중지 신청 사용자는 9월 30일 전까지 각 관할 구역 영업 지점에서 관련 수석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맞붙게 됩니다. 16일 구락부에서는 특가 입장권 500장을 내놓았는데 가격은 한 장에 15원입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8일 전후 6시에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0: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닌가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 베개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2과학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이번 이중 명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씨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기분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이제도 다시 반복하지만은 우리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회란 거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을 계속해서 사시려는 분들, 그리고 다른 약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약을 바꿔보시려는 분들, 이번 우대 활동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이번 활동의 특점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독의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이런 활동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길을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이 그 동충하초가 우리 만인은 인삼하고 로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약재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원의 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으면서,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중한병, 그리고 우리 지금 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으로 고생하시면서, 또 우리 지금 그 서에서 말하는 화려라든가 방로에 지금 참여가지고 하시는 분들, 우리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들이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오장육부의 이런 면역력하고 기능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 그 지금 우리는 이런 화려라든가 방뇨를 받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신다게 되면 이런 치료에 받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다른 약재에 없는 피모포자균이라는 이런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항암작용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지금 병이 오게 되면 확산만 하게 되는데, 확산하지 않게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지금 이거 접수해 먹은 지 어선 거의 2년 됐는데, 나는 정말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막 붙여보시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이 아픈데 혹시 이제는 생각하니까 몸이 그 불편하도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1: 맞죠.
2: 특히 위 때문에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서도 그런 거 좋다 좋다 해도 뭐 어느 정도 보는 잘 몰랐지. 그래서 그렇게 본 이야기다 하는 그거는 알았지만, 정말 뭐 다른 게 이렇게 거지 뭐 술 몰라서 처음에 벌써 아이하고 있다가 뭐 조금 싸서 먼저 먹어본 게 조금씩 내 몸이 좋아진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싸서 먹다나 지금까지 먹는데, 난 지금 길에 생각한 게 병원이 계속 생기고 약 먹어서 자꾸 좋다는 약 다 싸먹고 하지 말고 이거.
0: 네,
1: 한 가지적으로 쓰는 게 좋죠. 예.
2: 네, 여러 가지 다 지금 해결했습니까? 예, 이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도 못 가고 그냥 그래서 병원 댕기고 집에서 그래서 하나 약만 먹고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무슨 약이 아니라 밥 먹다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접수해서 먹고 시작해서 어떤 지금 약도 머리 아파서 감기 약도 어떤 멀리 하고 어떤 약방에 갔어도 약방에서도 안 돼. 너무 약 그 정도 현우에 쳐놓고 밥대다 얘기. 제가 이게 뭐 이래가지고 싸서 그냥 먹고 하던 게 우선 그것도 우선 몰랐습니다. 아예 먹습니다. 이래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2: 예, 활동 참가해서 또 싸서 계속 우선 이걸로. 이거는 그래가 사람이 오장육부도 해가고 정말 좋더란 말입니다.
1: 맞지요.
2: 아, 다른 거는 이렇게 어떤 전황약은 먹으면 입이 딱딱하게 되겠어요. 좋아야 되지. 영어 불편하든지 이건 아무렇지
1: 맞아요.
2: 저기 포도 저기도 마시는 것도 뚝 내려가고 저랑 야근은 가슴이 왔다 해서 내려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데 이건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도 참가해서 더 싸서 계속 다른 거 먹지 말고 뭐 병원도 가지 말고 그저 이야기를 하자고 내 지금 생각하고
1: 있습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예.
2: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2: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동청하초를 우리도 지금 갑자기 먹고 있습니다. 집에 남편의 당뇨 합병증이 있으면서 그냥 요즘 여러 가지 증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압이 혈압이 혈통이 조절 잘 안 되고 약도 그냥 이렇게 높으니까 자꾸 조절해 여러 가지 합해 또 먹고 이랬댔습니다. 자꾸 증가해 먹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동청하초를 먹으면서부터 지금 혈압약도 많이 줄이고 뭐 이동수도 맞던 것도 영 높은 단위로 맞던 것도 영 낮은 단위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3: 네. 그 약을 또 그냥 또 어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꾸 걸리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먹었는지 뭔지 모르더라. 그런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러면 소변에서 냄새 나고 거품이 많고 뭐니까 자꾸 제대로는 막 지나다니 이랬지다 무슨 걸 다니는 짓이다 하니까 그게 많이 좋아졌다 이랬지다 소변 잘 통한다 이랬지다 냄새 쓸라고 그 맨날 먹기를 새끼밥 때저녁 그냥 제출해서 먹습니다. 근데 새끼밥 다 먹어도 맨날 매겹다 이거 사람은 업이다 말입니다. 매겹다는 게. 근데 지금 요즘에는 게 지난 새끼밥 많이 먹어도 맥이 난답니다. 정신 난답니다.
1: 그 당뇨병 그 합병증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3: 그러실까?
1: 맥이 없는 것도 예, 당뇨병 네.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3: 그래 기억력이도 떨어져서 좋지 않아서 머리 맨날 업반해서 아예 한 말을 또 자꾸 하고 또 험한 말도 하고 뭐 했던 말도 안 했다고 예. 아이 무슨 물어본 말도 자꾸 물어 이랬을 때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3: 진짜 좋아지고 정신이 멍해 뜨고 정신도 얼떨하게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기억력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째 더 먹는 나는 먹었는가 뭐 나는 뭔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마음이 계속 그냥 마음이 그냥 무식이 있는 것 같은 그냥 속이 무식고 있는 것 같은 게 이 마음이 그냥 불안했습니다. 그러면 진정이 잘 안 되고 얘 자꾸 들락날락 그러기 쉽고 얘 사람 가보고 진정 안 된다 말이다. 그게 지금 이거 먹어서부터 마음이 진정이 잘 되고 어디 자꾸 어디 그렇게 가기 쉽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많이 나아졌습니다. 막 진정이 잘 됩니다 지금.
1: 맞지요. 예.
3: 그래서 위가 딱 안 좋아서 위궤양이 좀 있으니까 아이 그냥 조금 먹어도 아니고 찬 거 먹어도 아니고 무슨 먹을까봐 아니다 말이다. 거치 같은 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이게 위가 많이 좋아져서 아리도 뭐 거치도 조금 먹을 수 있고 많이 비위가 편안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 좀 이렇게 먹으면서 뱀비 뜨겠지, 뱀비만 해야겠다, 더 좋습니다.
1: 그렇지요.
3: 예, 그래서 먹던 반에 우리 둘이 먹을 것을 들어 먹어보니까 진짜 좋은 약이지. 옛날에 황궁에서 모두 진짜 약이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진짜.
1: 그렇지요.
3: 그래서 우리는 둘이 같이 먹으려고 우리 열려두고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두 분이 쓰신다게 되면, 예. 그 세상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 약을 많이 살 때 많이 드리는, 예. 현금도 많이 드리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3: 예.
1: 그래야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3: 맞습니다. 예.
1: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아, 접니까?
1: 예.
4: 예.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선생님이 설명과 많은 이런 분들 효과 반응에 대해서 나도 한번 동청하초를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내한테는 병리가 여러 가지 큰 병들이 있습니다. 심장 저자로 하였고 또는 위축성 위염도 있고 내 경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한 이 지금 다섯 달 반 거의 썼습니다. 그러나 예, 효과 어떤 거는 많이 해결 도움을 받았는데 아직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더 쓰려고 합니다.
1: 며칠 썼습니까?
4: 예?
1: 며칠 썼습니까?
4: 예. 그 어서 80 넘었습니다, 나는.
0: 아. 약을 얼마간 복용하셨는가요?
4: 네, 5달 반. 네.
1: 아, 그러니까 좀 냄새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나이가 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장육부 기능이 다 하강되기 때문에 적게 많게, 예, 또 뭐 네. 오장육부 여기저기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예, 냄새가 있어서 80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주자도 또 했다지 위축성 염이 있다지 뇌경색으로 또 고생했다지 하니까 많은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5달 보게 했다니까 예? 뭐 점차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네. 우리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자유능력이란 게 없어집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예? 병이 오게 되면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고도 예? 병이란 게 나아진데 오전 나 먹은 다음에 예? 밖으로부터 꼭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네. 또, 뭐, 어떤 일이 새겨지는데, 지금 잡사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예, 끊지 마시고 계속 쓰십시오. 예.
4: 예,
1: 네.
4: 많은 효과 볼 겁니다.
1: 맞죠?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됩니까?
1: 예.
5: 수고하셨습니다.
1: 예.
5: 내 둘이 동충하초로 먹다 또 약이 그 좀 저렴하고도 또 좋다는 약이 많아가지고 저기 아 전립선 비대가 엄중해 놓으니까 밤에 소변이 가득 것이 그렇게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좋다는 약을 또 싸서 먹어도 아이 나는 싸우는데 그 자선 문제는 해결 아니더란 말입니다. 뭐, 고거 먹다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지쳐서, 뭐, 그래서 그만두고, 그 중위 선생님들 찾아다니는 약, 그, 많이 먹었습니다. 인 것도 아니겠습니다.
1: 그랬겠죠.
5: 그 치료받아 한다는 그, 북경에서 오신 선생님 그, 치료를 썼다는 게 해봤는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한 게 아니겠다, 이게. 지금, 이 사람 좀, 한 가지라도 좀 온전한 것, 제에서 좀 이해 되었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병이 원래 많은데 심장혈관 질병부터 뭐 위축성 위험부터 뭐 없는 게 없습니다. 특히 심장 그 혈관 그 병은 예, 좀 중합니다. 그 뇌경색도 두 번 왔다 갔지. 그다음에 뇌 위축도 왔다 갔지.
1: 아 예.
5: 그리고 그 동 머리로 올라가는 그 동맥이 두 곳인데 그 한 곳은 절반 넘어 맥히고 한 곳은 중간 맥히다. 그 빵칼이 많다. 그래서 내 약 많이 써봤습니다. 정말 좋다는 약. 근데 어떤 거는 그 광고약이 뭐 OTC 약이라도 어떤 건 내 몸에 잘 맞지 않아 부작용도 좀 일어나지. 근데 제일 그 안전하고 그 제일 그 효과가 좋은 게 아마 생각해봐도 이 동충하초 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1: 그래, 지금 쓰고 있습니까?
5: 그럼 이게 약재들에 이게 무슨 인삼이요, 로겨 이런 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귀하게 그 저기 고온에서 그 4,500m 이상이 고온에서 그 잘 여름에는 그 풀이 되고 겨울에는 벌레가 되는 이런 그 특수 가지고 자라는 약재인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게 정말 없지 않습니까?
1: 맞죠. 예.
5: 네. 우리나라, 그, 저기, 서당의, 그, 저기, 라북의 뺏기, 이거, 얘들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 동충하초라고, 그걸로 만들어놔.
1: 맞습니다, 예.
5: 그게 또, 그, 발효까지 시켜서, 일반 첨약이 그, 30배나 그, 효과가 좋다.
1: 맞지요.
5: 그리고, 예로부터 황제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이, 자기 그, 생명을, 그래서 연장하거나 병을

0: 오장을 치료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확실히 이 약이 나 생각에는 제일 최고 앞으로 내 이 약만 좀 우연히 먹으면서 이 노래 내 병을 좀 치료하면서 할까 합니다.
1: 지금 쓰고 있습니까?
0: 예. 아, 예. 시작했습니다. 뭐 아. 쌓았습니다.
1: 예, 꾸준히 예. 쓰십시오. 꼭 그렇게 해결됩니다. 예.
0: 그래, 꾸준히 쓰려서 나.
1: 예.
0: 아마, 아마 생각해봐도 이 약까지 그 제일 좋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약을 먹어서 내병이 좋아지게면 좋은 약이라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를 많이 썼는데 안 되는데, 우리 동청한초 발효금인에서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약은 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쓰는 게 맞습니다. 예.
0: 수고를 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땅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도 동청한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기관지염이세요. 기침 간에 심했는데 이것이니까 기침 간에 다 없어졌잖아요.
1: 맞죠, 예.
3: 그래도 위도 안 좋고 비자에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되고. 고기만 먹으면 설사 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고기 먹으면 설사 안 합니다.
1: 맞습니다, 예.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조금 걷고 쉬고 앉아 쉬고 했는데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루 종일 해서는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골과에서 꼭 해결됩니다, 예.
3: 예, 그래도 면이 내기 나서요. 감기 잘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 감기 또 안 걸려졌습니다.
1: 맞지요?
3: 예, 그래도 심도 안 좋아요. 항상 숨 차고, 침침하고 그러는데 숨 찬 거든 나고, 침침한 거든 나 없어가지고, 예. 전임선 믿어야지. 섭외는 시원하게 못 봤습니다. 섭외 또 작고, 근데 섭외 작은 것도 해결이 되고, 지금 섭외 시원하게 봅니다.
1: 맞지요? 예.
3: 한 가지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좋습니다. 예, 효과도 좋지. 이번에 또 할 때 좋으니까, 예. 열려도 꼭 사서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그렇게 어쨌든 예, 어쨌든 약을 선택 잘한 이후로는 예, 그 약에 대해서 예, 이탈해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가 예, 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위약도 아닌데 우리 위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다른 약이 없는 알파 분해매라는 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어떠한 그 위병이든지 소화계통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죽밖에 못 복용했던 분들 지금 다 밥을 제대로 먹게 되고 우리 남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옥시라든가 이런 걸 모두 먹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알파의 작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장위가 특히 비장이 양이 흐한 분들 우리 음식을 좀 먹게 되면 고기랑 먹게 되면 인사설사하신 분들 비장이 양이 흐한 분들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거 먹게 되면 인사설사한 분들 예 그리고 변비가 교차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300억 개 유익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변비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균이 병용을 잃지 못하 그 병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네. 설사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예.
4: 예. 저도 그 며칠 전에 이 약을 샀습니다. 근데 네, 지금
2: 네.
3: 얘기를 하십시오.
2: 무리점 무엇입니까?
3: 이야기를 하십시오.
2: 예. 예.
3: 예.
4: 어, 그래 내 썼는데 내 그 약과 동시에 뭐고 이름는지 몰라 그래 물어본다.
3: 무슨 약 그럽니까?
4: 어, 그것도 강고약인데 최신일어라고 써 신장을 좋게만
3: 중약입니까? 예, 물어봅시다. 중약이지요? 예,
4: 중약입니다.
3: 중약에는 예, 우리 시간 간격을 예, 한 30분 두고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은 예, 위랑 치료해주기 때문에 식전에 일어나서 예, 식전에 다른 약을 먹기 전에 또 우리 예. 동충하초 발효균을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위랑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 나타났던지 간에 다 해결받는데 이미 약을 같이 썼으니까 예. 그래서 간격을 30분 두고 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4: 아,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 하루에 한 봉다리를 쓰지.
3: 예, 한 봉지만 해도 됩니다.
4: 아, 그 물은 대략 어느 말 붓습니까?
3: 이렇습니다. 그저 따스한 물에 내가 그걸 넘굴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4: 아, 뭐, 한 방공이나 그 정도 아, 아예 그래, 해도 되지.
3: 이렇습니다. 넘어가면, 가기만 하면 됩니다.
4: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3: 예, 네, 건강하십시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많은 중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심장이랑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절하시는 분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주절했다는 것이 어느 국부가 막혔을 때 그 부분을 열어준 거지 내가 심장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해결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조절하는 한 분들이 우리 심장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조절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내가 이런 심장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조절한 분들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쓴다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조절을 하지 않고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신장 방광이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남성분들은 한 40대부터 신장 콩팥질을 보양해야 되는데 보양하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전립선이 왔거나 또 우리 그 신속 신염이라 와가지고 오래 치료를 해서 안 되면 노독증이 와가지고 투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투석이라는 건 제가 권해야 되는데 한번 가기만 하면 병원에 가서 4시간씩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주일간에 우리 3번, 4번 가느라게 되면 생활질량이라는 것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우리 지관이라든가 뇌수단이 내려감을 해서 우리 그 투수가 되는 분들 자수가 작아질 수가 있고 이런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한 분들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주는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치료가 우리 그 하려고 하다가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우리 잘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새롭게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요사에 보게 되면 우리 새로운 분들이 쓰고 있는데 신심을 갖고 잘 쓸 것도 알려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뉴욕의 한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퇴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만난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난 일을 회고하며 만약이라는 말과 함께 과거 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과거에 어떤 역할도 못할 뿐더러 엄청난 정신적 소모만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 일은 잊으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때로는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조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에 던져주는 메시지, 지구의 새로운 주인은 류인원이 된다는 공상을 그린 영화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윌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버지를 치료하고자 인간의 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개발된 치료제를 인간과 비슷한 침팬지에게 주사하고 그 결과 놀라운 지적 성장을 가져와 임상실험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하는 날 첫 번째 실험에 성공한 침팬지의 난동으로 리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이 치료제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망연자실한 과학자 윌은 실험 대상이었던 침팬지를 안락사시켜야 하고 그가 낳은 새끼 침팬지마저 안락사시킬 수 없었던 윌은 그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게 됩니다.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던 새끼 침팬지 시저는 윌의 집에서 자라며 사랑을 받고 가족처럼 생활합니다. 윌의 지능을 보며 희망을 얻은 윌은 약을 아버지에게 투약했고 호전되는 듯했으나 결국 다시 치매가 발생하고 설상가상으로 면역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저의 지력은 점점 발전해 자신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고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에 반항심이 점점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오해로 이웃집 아저씨와 할아버지가 싸움에 붙게 되자 분노한 시저는 집을 탈출해 아저씨를 공격해 할아버지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존재가 탄로나 그대로 동물보호시설에 끌려갑니다.

보호시설에 갇힌 시절은 다른 난생 처음 보는 무리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생활습상을 보고 배우고 자신을 친근하게 대하던 유래 가족과는 달리 동물을 자신보다 하등하게 대하는 보호시설 인간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다른 성성이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시저는 이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오리에서 탈출하기 위해 위례 냉장고에 보관됐던 치료제를 훔쳐 성성이들의 지력을 상승시킵니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여기를 빠져나가려는 감금시설의 동물들과 인간들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계속하여 영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들보다 훨씬 강력한 신체 우세로 빌딩과 대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똑똑한 지능까지 얻게 된 류 인원들은 인간들에 대한 대항전을 시작하고 결국 자신의 동족들을 이끌고 숲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편 새로운 약을 개발하던 연구진과 어느 병사가 접촉을 하게 되고 그가 코피를 흘리면서 그의 병이 전 세계로 감염되는 장면이 이어지며 지구의 전 세계 인간이 아닌 류 인원에게 기울어가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동물들에게는 지능과 감성의 진보를 부여하는 한편 인간에게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합니다. 인간에게 투여하면 항체가 생겨

지력 개선의 효과는 없고 공기로 흡입하면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로 변모합니다. 그러나 성성리의 지능 향상이 일어났다는 실험 결론은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된 림상 실험도 거치지 않은

과 성성이들의 대전투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다리에서 성성이들은 신체적 우세로 다양한 방법의 공격을 펼칠 수 있고 어설픈 진영과 무기로 성성이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방식을 보면서 성성이들은 인간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력이 발전된 성성이들과 인간의 대립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그들과 인간이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족을 감싸는 시저의 모습, 그리고 시저를 찾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사는 섬에 가는 모습, 그리고 그를 반겨주는 시저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마음을 열고 노력을 한다면 성성이들도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결국 영화는 더 나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 인간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의 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의 탐욕과 오만에 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추천 영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습관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평소 소화가 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이 습관의 좋은 점과 함께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물 한 잔을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잠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주고 굳어있던 소화기관과 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 안의 독소는 몸의 노화를 초래하고 촉진시킵니다. 빈속에 마시는 물은 이러한 독소들을 씻어내 몸속에서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은 밤새 수분 부족으로 앓던 피부 세포들을 효과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제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공능도 합니다. 생리통과 같이 전날 밤부터 몸이 쑤시거나 통증으로 힘들었다면 아침에 깨나 물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원리는 물이 복부 근육을 풀어주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가라앉게 도와줍니다.

네, 체중을 감량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우리 몸의 온도를 높여주며 신진대사도 같이 높여줍니다. 자연스럽게 평소 때보다 열량을 일찍 더 많이 소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레몬이나 녹차 성분이 있는 물을 많이 마시면 체지방까지 분해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잠자는 동안 굳어있던 소화기관과 위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몸의 소화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따뜻한 물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장내 이상이 생겨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더 쉽게 나타나는데요. 아침에 따뜻한 물을 섭취한다면 원활한 배변 운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차가운 물이 좋지 않고 상온이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내장기관이 놀라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는 동안 입안에서 생성되는 혐기성 세균이 대량으로 생성돼 이를 제거하지 않고 물을 마시면 위장의 세균이 바로 전달되게 됩니다. 때문에 아침에 물로 입을 한번 헹군 뒤 물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에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에 대한 경고 메시지, 영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그리고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의 효능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보다 다음에라는 희망으로 자신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함용말을 모르십니까? 리행도가 웃으며 물었다. 로인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리행도는 씩 웃었다. 그녀는 화덕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지요. 일본 놈들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고장을 지나게 됐어요. 우리 홍군은 서상이민들을 존중합니다. 마음 놓으셔도 돼요. 노인은 못 알아들은 척 딴청을 부리었다. 노인이 말이 없자 김우래는 짜증이 났다. 그는 리앵도에게 눈짓을 했다. 어르신도 밥을 드셔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합시다. 리앵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 된 죽을 한 사발 떠서 노인에게 대놓았다. 전사들이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손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1: 잠깐만 기다려주시게.
0: 발음이 뚝뚝한 한족말이었다. 김우래는 그만 멍해지었다. 리앵도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로인은 화덕 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구원했다.
1: 자네들은 좋은 사람들이로군.
0: 사투리가 심해서 그렇지 발음은 아주 정확하였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1: 그걸 어찌 모르겠나. 내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내려다 봤네. 곁에 널린 양식을 두고 풀을 먹더군.
0: 노인이 웃으며 드넓은 보리밭을 가리켰다.
2: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백성들이 이렇게 알아주니 말이야.
0: 김우래는 며칠 동안 서린 울분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2: 그런데 다들 왜 도망간 겁니까? 어?
0: 김우래가 물었다.
1: 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추장이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거지 다들.
2: 어르신은요?
1: 나라고 왜 겁이 안 났겠나. 나도 손자가 서두룩한데 말이야.
0: 노인이 말했다.
1: 우에서는 징벌조례도 내렸다니 양식을 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다고 말이야.
0: 리앵도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어르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없을까요? 로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난잔듯 말하였다.
1: 그런데 이 다리로 걸을 수가 있어야지.
0: 그러고는 두루마기를 헤쳐 보이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로이는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이 없는 사람이었다. 두 발은 고든 몽둥이처럼 헌천에 감겨져 있었다. 리앵도가 물었다.
2: 어르신, 발이 왜?
1: 수십 년 전에 찍혔다네.
2: 누구요? 누가 찍었어요?
1: 추장 말고 누가 있겠나?
2: 왜요?
1: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는 동에 내가 추장집 일을 못 나갔는데 그게 명을 어긴 죄라는 거야.
2: 해마다 공짜로 일을 해주셨어요?
1: 그래, 해마다 석 달이나 다섯 달쯤 했지.
0: 리앵도와 김우래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정의 농노제도가 이처럼 잔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김우래가 말했다.
2: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업고 가면 안 될까요?
1: 힘들어서 어찌 그러겠나?
2: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자.
0: 로인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가보세.
0: 로인이 허락이 떨어지자 김우래와 리앵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었다.
2: 정말 고맙습니다.
1: 고마울 것까지 있나? 자네들이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0: 노인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1: 주정이 벌을 내리려면 내리라지. 이제는 아흔세까지 살았으니.
2: 네? 올해 아흔셋이라고요?
1: 그렇다네. 한 살 더 먹지도 덜 먹지도 않았지.
3: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아흔셋 할아버지. 어서 진지 드세요. 진지를 드세요. 함께 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0: 리행도는 죽사발을 노인 앞으로 가져갔다. 아흔셋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자 김오래는 전사 네 명을 불렀다. 전사들은 노인을 번갈아 업고 리행도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이곳 산들은 모두 원시림이었다. 나무가 어찌 빽빽하게 들어섰는지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김우래는 100명 남짓한 부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산골짜기 곳곳으로 보냈다. 김우래도 전사 10명을 데리고 골짜기에 들어갔다. 마을에는 환자 8명만 남았다. 아흔셋 할아버지는 큰일을 했다. 서장 사람들이 몇 번이나 뒤에서 총을 쏘려는 것을 모두 제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리행도와 함께 다니며 굴이나 숲속에 숨어있는 서장 사람들을 설득하여 한다. 저녁 무렵까지 10집 정도가 산에서 내려왔다. 다른 곳으로 백성들을 찾으러 간 전사들도 몇 집 데리고 나왔다. 김우래는 가뿐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사무장은 드디어 은전으로 며칠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었고 덕분에 밥 걱정은 잠시나마 덜 수가 있었다. 그쯤 보고가 들어왔다. 홍군 전사들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서장 병사들이 몰래 마을에 들어와 마을에 남아있던 환자들을 모두 죽이고 총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김우래는 부랴부랴 3층짜리 돌집으로 뛰어갔다. 환자들의 더러는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더러는 짐승 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나 피가 칠뿍하였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김우래는 부대원들과 함께 숨진 전사들을 중로화의 삼비탈에 묻었다. 저녁에 통신원이 밥을 가져왔다. 이제 더는 멀건 나무 국물이 아니었지만 김우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리행도가 여러 번 고운에서야 겨우 몇 수를 떴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욕을 했다. 언제쯤 이 동네를 떠날 수 있을까?

설사를 넘기란 그처럼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사를 넘기보다 더 힘든 애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권력과 지위에 대한 끊임없는 야심이었다. 며칠 뒤 김우래네 연대는 하릉 몰가이 쪽으로 전진했다. 조왕종대는 7월 초에 중로화에 이르렀다. 모태동은 요 며칠 내내 밤잠을 설치였다. 양하구에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로 장국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몹시 불안했던 것이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지었다. 집이 너무 컴컴하고 답답하여 일어나자마자 가까운 산비탈을 거닐었다. 모태똥은 잔뜩 여유인 데다가 머리카락까지 텁수룩하여 무척 힘들어 보였다. 어량하고 회의가 끝난 뒤 군사위원회에서는 송번 작전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아직 모여들지 않은 틈을 타서 두 방면군의 주력부대가 얼른 송보를 빼앗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37개 탄에 세 갈래로 나뉘어 송번과 서북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으로 진군하라고 명령하였다. 장국도도 동의하였다. 그 즈음 당중에서는 료백성과 리부촌, 림백거, 리유한으로 주왕위문단을 구성을 하여 홍군 사방면군이 있는 자공로우로 보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위문단을 뜨겁게 맞았다. 하지만 장국도는 회의를 연속 몇 차례나 열고 주왕의 전모를 보내왔다. 홍군 총사령부를 부강하고 군사위원회 상임위원 회의를 성립하며 진창호를 홍군 총정치위문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다. 송번을 치는 문제에서 장국도는 조직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빌미로 사방면군을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동은 갑갑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다가 큰 호두나무 아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왕다상을 보았다. 그는 푸른 연기를 끊임없이 풀풀 내뿜고 있었다. 모태동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깜짝이며 물었다. 가상, 그 담배 어디서 났어요? 좀 나눠 피우는 게 어때요? 대도를 건넌 뒤에 로액한 고뇌를 다 피우고 나자 모태똥 박고 장문천 왕가상은 담뱃대를 꺼내들고 입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말았다. 생각 좀 할라치면은 졸 담배부터 피워 물던 사람들이니 다들 괴롭기 짝이 없었다. 아, 좋지요. 왕가상의 담배를 쌈지채 꺼내주며 말을 했다. 먼저 맛보십시오. 별만 하다면 얼마든지 드리죠. 모태똥은 왕가상 곁에 앉았다. 그는 담뱃대에 입담배를 가득 담은 다음 농민들처럼 왕가상의 담뱃대에 자기 담뱃대를 대고 불을 붙이야 한다. 그런데 한 모금 빨고 나니 기침부터 나왔다. 모태똥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무슨 담배입니까? 왜 맛이 이렇지요? 왕가상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내 담배는 마를 줄 모르는 셈입니다. 지난번에 박고도 나한테 담배를 빌리러 왔다가 깜짝 속았지요. 그는 들판에 널린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모태똥이 나뭇잎 담배를 계속 입에 물고 대꾸를 하였다. 뭐 이것도 발명이고 창조로군. 두 사람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졸래가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졸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묻어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모태똥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졸래가 손에 쥔 전보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작성을 한 송번 작전 계획서 초안인데 장국도가 단어 하나 고치니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거
뭘 고쳤길래 그러나? 어? 성문을 공격한다고 썼는데 아 그걸 거짓 공격으로 고쳤거든요. 나만 풀기본이 주얼레가 써놓은 붓글씨 앞에 거짓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씌워져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그늘이 지었다. 사실 여사의 일방명군 사람들은 송분을 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 장국도가 이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국도는 북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왕가상이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하였다. 지금 전투가 없는데도 전사들 속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굶어죽는 사람도 적지 않고 서장 병사들이 쏘아대는 눈먼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날이 추워지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울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마사를 찌푸려한다. 그렇다면 일방명군 혼자서 칩시다. 왕가상이 말했다. 아마 힘이 모자랄 겁니다. 주울레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일방면군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모태똥이 이마사를 찌푸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장국도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누가 간단 말입니까? 주울레가 물었다. 모태똥은 헬쑥한 얼굴로 서 있는 주울레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주울레가 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주울레는 몸이 말이 아니었다. 바싹 여의어 커다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커다란 눈과 짙은 눈썹만 눈에 들어왔다. 늘 지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협금산을 넘어온 뒤로 눈에 띄게 몸이 약해져서 늘 하던 일도 힘들어하였다. 모태똥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내가 가보지. 주울레와 왕가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은 아침을 먹고 곧장 집을 나섰다. 호위병들을 숙소에 남겨둔 채 비서장 요영만 데리고 갔다. 장국도는 면이 떨어진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뜰이 있는 집 문어 귀에 보초병 둘이 서 있었다. 보초병이 들어가 알리자 장국도가 나왔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국도 동지, 내가 물을 갖고 왔습니다. 장국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류영을 가리키었다. 우리 비서장 유영입니다. 홍루몽을 보면은 갑옥이 여자는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남자들은 모두 탁한 기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장국도는 웃으면서 모태똥의 손을 잡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확실히 탁한 기운이 적지 않지요. 자,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료영을 바라보았다. 동지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동지한테 걸맞은 졸추가 있습니까? 아직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굴 좀 소개해 줄까요? 모태똥이 우스개로 말했다. 세 사람은 웃으면서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버전이 없으면 계승이 없고 계승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앞세대에서 뒷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소중한 전통음악. 우리 전통음악은 오늘까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통을 잘 보존하고 꾸준히 계승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음악은 더욱 풍요롭게 발전하고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민요를 배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민요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목소리가 정말로
1: 힘차고
0: 네, 에너지가 차 넘쳐요.
1: 네, 아주 뭐 네. 쨍쨍한 목소리로.
0: 그렇죠. 네. 네.
1: 아, 귀가 네. 아주 정신이 번쩍 드네요.
0: 번쩍 드죠.
1: 네. 네.
0: 저 오늘부터는 또 우리가 그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여러분과 네. 함께 또 민요에는 공범하게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사실 저희가 또 아리랑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리랑도 민요의 한 부분이에요.
1: 그럼요.
0: 네. 네. 그래서 자, 오늘 또 새롭게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간절한 요청으로
1: 네.
0: 노들강변을
1: 아.
0: 네, 가르쳐드려야겠죠, 선생님.
1: 아이고, 노들강변.
0: 네.
1: 네. 좋습니다.
0: 네.
1: 장단부터 일단은.
0: 네. 네.
1: 한번
0: 장단은?
1: 네, 장단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0: 네.
1: 새마치 덩덩 따쿵따.

0: 재밌죠. 재밌어요? 너들 관계는.
1: 네. 네. 휘휘 늘어지는 실실 늘어지죠. 타자를.
2: 아.
1: 네. 휘휘 늘. 아, 휘휘 늘어진.
2: 아 실실 늘어진.
1: 뭐 실실 늘어졌다.
2: 아, 가사를 고치시기 바랄게.
1: 네, 휘휘.
2: 왜 또 어떨 가면 제가 가사를 자, 쓰다가 이게 휘휘.
1: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분들, 네.
3: 여기 있습니다.
2: 네. 네.
3: 노래들이가 너무 감정이 폭발되는데 여기 거기서 내 가야 훔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3: 이 앞으로 좀 선택.

0: 주세요.
1: 아, 악보로.
0: 자, 예.
2: 가야금을. 좋지요.
0: 네, 좋죠. 네.
2: 어, 뭐, 가야금을 해도 되고, 뭐, 여기서 뭐, 춤을 추셔도 되고.
3: 그렇죠.
2: 네.
3: 여기 공간이 널찍해서 네. 춤 추셔도 돼요.
2: 네네네. 네,
3: 네. 네.
2: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노들강변이, 이제 무슨 장단이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잖아요. 무슨 장단이죠? 네. 양산도 장단?
3: 네. 네.
2: 양산도 장단으로 돼 있고, 굉장히 그, 보통 속도로 너무 빠르지 않게,
3: 네.
2: 너무 빠르지 않게 또 너무 느리지 않게 보통 속도로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들강변은 뭐 많은 분들이 가사를 굳이 안 읽어드려도
3: 그렇죠.
2: 다 알 법만한
3: 잘 알고 계시죠.
2: 네. 그래서 경기 저기 뭐야 우리
3: 네, 우리 전통민요.
2: 전통민요인데
3: 네.
2: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민요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면은
3: 부르기는 부를 네, 수가
2: 부르기,
3: 있죠.
2: 부르기가 네. 조금 이제 네.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3: 네.
2: 네. 자, 해봅시다. 노들강변 봄뻐들까지 노들강변 봄뻐들까지 조금 조금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 부르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들강변 봄뻐들 둘 셋 노들강변 봄뻐들다
4: 노들강변 봄뻐들다
2: 네. 네, 많은 분들이 강변 뭐 이렇게 응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전통대로 하시면 노들강변 그냥 변 해주면 돼요. 강변 네.

0: 자, 여기서 너를 노자에서 너들강변 노자에서 너를 꺾어 주셔야 돼요.
1: 네.
0: 그냥 노 그냥 너들이 아니고 노 노 꺾는 의미 있어요.
1: 네.
0: 노 이렇게
1: 노 아니고 노
0: 노 노 네. 그리고 네. 꺾자마자 꺾자마자 목 돌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노 노 노 늘 자
2: 노 늘
0: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노 늘 자
2: 노 늘
0: 남 강변
2: 강변
0: 네 좋습니다. 강변
2: 강변
0: 강자를 또 어떻게 했죠? 꺾어주 꺾어야죠. 네. 모두 강변자
2: 너

0: 덜 일자로 쭉 네 끌고 가시면 돼요. 덜 이런 의미 없고 엄뻐 덜
1: 엄뻐 덜
0: 네 다시 한번 노

0: 어가 음이 예, 범보다 음이 음이 높지요. 그러니까 범보
1: 범보
0: 둘네 그다음에 이제 휘휘 늘어진 휘휘
1: 휘휘
0: 휘를 꺾자마자 네 휘를 휘를 꺾기 바쁘게 굴림을 넣어 주셔야 돼요. 실자를 휘자로 고치라고 했죠. 아까 방금 네.

0: 예. 아, 에다가까지도 에다가까지 해도 됩니다. 가사를 가지에 가지에 가지에 다 가죠 이 지금 가사가 예 가지에다
1: 가지에다
0: 네 가짜를 빼주세요 가짜를 가

0: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1: 자. 가를 빼버리세요.
0: 네, 가를 빼버리세요. 가. 가지에 다 가죠. 가지에 다까지. 가는 빼버리시고. 네. 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자를 꺾어주고. 꺾고 나서 바로 뭘 해야 되죠?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목덜림을 넣어줘야 돼요. 노.

0: 찌개 케이크 잘 하십니까?
1: 잘 하시네요.
0: 네. 아주 잘 하시네. 어렵습니까? 아, 하나도 안 어렵죠.
2: 자금.
0: 자금? 네. 아, 깜찍합니다. 자금. 자, 해보십시오. 오오오.

0: 정자를 잘 돌리셔야 됩니다. 정.
1: 정.
0: 정.
1: 정.
0: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받침이 있어요.

0: 잘하시네. 어.
1: 네. 이 속도면.
0: 네, 좋습니다. 이게 속도를 너무 저기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1: 네. 아니 공부를... 이 속도를 배운다면 네. 너무 빨리 배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너무 빨리 네. 배우죠. 자, 저희 오 선생님, 우리 네. 우리 오 선생님이 이제 뭐 장단만 치시느라 얼만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2: 예. 네. 네. 좋아요.
0: 좋아요. 뭐가 좋아요?
2: 노래 독창.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봅니다 우리.
0: 아 그래야죠.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봐야 돼요. 역시 그 자세가 네. 아주
1: 열심히 하셔. 아니 반장님이 그
0: 배움의 자세가 너무
1: 그럼요. 너무

0: 네, 좋습니다.
1: 오, 잘한다.
0: 네. 오, 잘한다. 오, 오 잘한다. 기딱 차게 잘한다.
2: 네. 너무 잘해요.
0: 네네네네. 자, 그래서, 저기 뭡니까. 강약을 우리가 노래하실 때, 강약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동, 동, 따쿵, 따, 동, 동, 따쿵, 따, 동. 요걸 살려주십시오. 동, 동, 따쿵, 따, 동, 동, 따쿵, 따. 도들 강변 봄버들 요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0: 자, 우리 한 분씩 해볼까요?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한 분씩 해보면은 제가 또 그 잘 안 되는 부분, 정확하게 그 터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1: 네.
0: 되겠지요?
1: 그렇죠.
0: 네. 네, 자. 자.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네, 긴장해 하지 마시고, 네,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틀리면 제가, 어디가 틀렸다고 꼭,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

네, 잘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부르신 중에 너 자를 꺾어 주셔야 돼요. 근데 너 자를 안 꺾고 그냥 너들 이렇게 하셔거든. 여기를 꺾어 끄셔야 되고 그다음 범뻐들 이렇게 해도 무관하긴 합니다. 근데 굴림을 조금 그 제대로 하려면은 범뻐뻐 요 굴림을 꼭 연습을 하셔서 네 꼭 연습을 하셔서 뻐뻐 요 굴림을 꼭 넣어주시면 더 멋들어지거든요. 범뻐들 이렇게 네 그다음 흐늘어진 가지에다 여기는 별 문제 없고 모정 정자 모정 정 요 굴림이죠. 정 정 요 굴림도 지금 빠졌어요. 세월 한허리를 칭자 칭자 칭자에서 또 꺾어주셔야 돼요. 칭칭 칭. 이렇게 칭칭 동여서매여 나볼까 이렇게 꺾어주실 때 네 그다음 분 또 오늘 아주 뭐 다들 이렇게 하, 첫 시간부터 막 해야 빨리빨리 더 잘 배우실 수 있어요.

0: 네, 잘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예요. 네. 네, 정자, 무정의 정자. 범뽀 여기하고 무정. 물론 여기가 좀 어렵죠.
1: 네. 네.
0: 정.
1: 이네
0: 굴림이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꼭 그 익히시길 바래요. 네. 네, 자 우리 반장님 할 차례예요.

0: 네. 아주 네. 개성 있게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분.
1: 식임실 잘하셨어요.
2: 많이 드러나 봤는데 전자 가장인가 또 이렇지.
0: 이렇습니다. 네.
1: 네. 안 돼요.
0: 괜찮아요. 네.

0: 네, 좋습니다. 네.
1: 설이 나.
0: 네, 설이 안 나가죠. 네. 아직 그 처음 배웠으니까 네. 자신이 없어서 좀 그러실 수 있습니다.
2: 괜찮아요. 네. 하세요. 저분도 이제는 너무 잘하세요.
0: 아, 그래요?
2: 네.
0: 네. 떨려 하지 마시고. 네. 네. 떨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0: 잘하셨어요.
1: 네, 잘하셨어요. 야. 진보가 많네요.
0: 그
1: 네.
0: 처음에 오실 때는 노래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1: 저도요, 네. 이거 그 이제 전통 그 그대로 네. 배우기 전에는 네. 뭐 우리가 그 많이 귀에 익숙했던 선율이 있잖아요.
0: 네.
1: 너들 강변 벙커들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휘늘어진 가지에
0: 그렇게 다 부르죠.
1: 그렇게 불렀죠.
0: 네. 네.
1: 무정세월 이렇게 불렀잖아요. 맞죠? 어. 근데 네. 그렇게
2: 네.
1: 그걸 알고 그걸 아예 모르고 배우면 더 쉽겠는데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서 가죠. 네. 한허리 이렇게 되나 네.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0: 그렇죠.
1: 여러분들도 제대로. 시간이 꼭 걸립니다.
0: 네.
1: 네, 칭칭 동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그 전통으로 하는 그 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네. 좀 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고급스럽죠.
1: 너.

0: 아,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고쳤어요.
1: 그렇죠.
0: 저도.
1: 아우. 그럼요.
0: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네. 네, 천천히 고치면 뭐 다들 고쳐집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많은 민요를 우리만의 또 부르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1: 네.
0: 많은 민요가 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네. 좀 고풍스러운 민요로 네. 너덜강변을 배우고 있습니다.
0: 너덜강변.
1: 너덜강변. 네. 네.
0: 너들입니다. 너덜이 아니고. 네, 너들.
1: 네. 너덜강변 혹시 예전에 그 불렀던 습관들이 나온다면
0: 네.
1: 그 가사에 너덜강변에다 평으로 되는 걸 적으세요. 아니면 너들강변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래서 평으로 하면 아 이거 평으로 가야 되겠고.
0: 그렇죠.
1: 너들강변 네. 네. 그냥 화살표를 쫙 그렇죠. 일자로 가는 걸 하세요. 그래야 변 올라안 가지. 쓸데없는 그 시김새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는 꺾어서
0: 네.
1: 이제는 꺾는 부분은 다 잘하실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그럼요.
1: 꺾는다 하면 위에다 한 음을 올려놓고 밑에 여기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너 여기에다 농현을 흔들
0: 네.
1: 하는
0: 넣어주시면
1: 거.
0: 되죠.
1: 물결을 펴를 그으시면
0: 흔들흔들하게
1: 흔들흔들 네. 농현이잖아요. 그래서 너들 강변은 쭉 가야죠. 꼬부락꼬부락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변 그렇죠. 그리고 봄 뽀뽀뽀뽀 네 개

0: 을,
1: 그, 을 없습니다.
0: 네.
1: 그, 그쵸. 봄보드.
0: 들.
1: 그 다음, 휘, 휘도, 휘를 조 쪽에 위에 있고, 휘, 휘, 휘. 네, 휘가 꺾는 부분이에요.
2: 하나만 꺾으란까?
1: 한 번 꺾어야죠.
0: 네. 휘, 늘어,
1: 늘어진 지인. 그 다음, 가지에다, 가지에다. 그러면 갔고요. 그 다음, 무정 무정 한나의 삼각형이 갑니다. 무정 예 네. 무정 어응 무정 새 새도 새를 저쪽에 얻고 놓고 애가 여기 있어 새 세월 월 올라갈 때 한 변이군요.

0: 부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매여나 볼까. 자, 시간이 다 됐네요.
2: 그러게요. 시간이,
0: 아, 시간이
2: 너무
0: 갔어요.
3: 벌써 에헤요.
0: 에헤요는 뭐 틀렸습니다. 예. 없습니다. 빠르죠. 예. 네. 아유, 오늘 살아 숨쉬는 전통 음악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노들강변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리홍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4: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팔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그 중약으로 놓고만 하면 내리 누르는 것과 그리고 올리 쳐주는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내리 누르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뭘 누르는가 하면 심장열이 심하고 폐열이 심한 걸 그거 열을 내리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주요한 성분 자체로 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심장열, 폐열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심장폐열로 인해가지고 제때 치료하지 않겠다면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때때로는 위험상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 공능 조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늘 지적해야 될 것은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왕왕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정신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아용 좋습니다. 이게 고여 준수 있는 오직 이야기 대그런도 용의 약 효과가 빠르고 예. 그리고 또 예, 우리 미증질환 신약대학에서 팔아 그런도 약이 용의 좋습니다. 신장병에는 최고 같은다.
1: 아, 믿어도 됩니다. 예, 예.
2: 예. 좀 써있고요. 나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이 약이 무슨 거기 숱한 약서도 말하던 게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0: 이렇게 생각하면서리 정말이 마지막이다 웃었는데 지금 예 심근경 색이고 관심병도 있던 게 지금 까딱이로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어쨌든지 이 심장병에서의 입안이 마르고 당뇨 있으면 입안도 마르고 과부도 마르고 어떤 때는 숨이 올라요. 그 정신이 잃고 또 그게 좀 났으면 그 다음에 심장이 통째 나서 꼼짝 못하고 예. 이제든지 지금 그런 증시 하나도 없고 예. 숨쉬기도 이렇고 숨도 아이 타고
1: 예.
0: 숨도 아이 잃고 예.
1: 예.
0: 소화도 잘 되고 혈압 조절도 용 잘 된다.
1: 아 그렇죠.
0: 예 어쨌든지 입안도 아이 마르지 뭐 당뇨를 해서 그런가 해서 그래서 용 거기 대한 치료도 많이 해도 그냥 입안 마르고 과피 마르고 하던 게 지금 예 그런 증시 하나도 없이 용 그도 깨끗하고 용 좋습니다. 당뇨병 한다 같지 않습니다.
1: 아 예 예. 예.
0: 이 심장이 좋아지니까 심장
1: 그렇죠.
0: 폐지니까 그런데 어디 별로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심폐가 좋아져야 됩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영 정신도 나고 예, 어떤 때는 예,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데 맥도 나는 것 같고 예,
1: 그렇죠. 예, 예.
0: 그래 예. 이번에도 이 저기 전 정신만 또 예, 아홉 가구 배달받아 그냥 쓰다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셔. 예, 배달 전화번호 예. 33-5번입니다.
0: 예, 33에 다시 배워본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축하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건 정신만이 얻은 암이 오래 썼습니다.
1: 예.
3: 예,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어떻게 돼서, 대답이가 다 어떻게 돼서, 엄청 알되고 과도가 많고 그 다음에 혈지도 없습니다.
1: 혈지도
3: 없고 그 다음에 얘네 이 심리도 너무 빨리 뜁니다.
1: 예.
3: 예. 조금만 긴장하면 더 합니다. 완전히.
1: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얘네 충성 때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1: 예. 아, 예. 그렇게 숨이 차서. 예. 예.
3: 오픈데 아닌데 내가 지금 4층에 있는데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1: 예.
3: 아, 한 번씩 올라갔다가 숨 차고, 내려오다가 숨 차고, 이러고. 그리고, 예, 저녁에 밤잠이 내 못 왔습니다.
1: 예.
3: 그리고 뭐, 이래 넣어도 안 되고, 잘 넣어도 막 같지 않고, 예, 어쨌든, 편안하지 못하고, 숨도 잘 올라오는 것 같지 않고, 이래서, 이 손 정수만 갖다 지금 꾸준히 지금 얻은 몇 달 다 썼습니다. 이 쓰고 나가라, 다툼 지금 하나하나 다 개선이 된 게, 완전 얻은 후에, 좋습니다. 밤잠도 지금 어느 후에 하루나 한 6시간씩 잡니다.
1: 아, 예, 6시간은 기본입니다.
3: 예, 그리고 심리라는 게 지금 많이 골아지고 지금 예, 이렇습니다.
1: 지금 예.
3: 완전 예, 이렇게 뭐 긴장해도 그렇게 빨리 아이 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혈압이 내 혈압이라고 지금 예, 기본 내 지금 어느 한 달째 아이 먹습니다.
1: 아, 예, 그래서 정상입니까? 예, 예.
3: 좋습니다.
1: 예, 예.
3: 예. 어쩌면 내 써보니까 나 약이 어쩌면 여러 면이 다 좋아지고 그리고 이 약이 써보면 다른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해 없는 특점이 바로 본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래서 선생님 내 이 약 어쩌면 꾸준히 아무래도 이 약이 이렇게 좋고 효과도 좋고 이렇게 오래 꾸준히 쓰면 예, 오늘 아홉 가지 더 배달 받으시다.
1: 예, 한 개 치료가 적은 넉 달이니까 아홉 가지 세 걱정 더 기다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두 개를 좀 견제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때때로는 기본 이 료정을 견제했다면 한 번 들어보시다가 안 되면 다시 두 번 돌아오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이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심장이 나빠.
1: 예.
4: 그래서 예, 심장이 나빠놓을까 어디서 그래서 소리도 쿵쌤만 한 곳에서 실내가서 버섯도 뛰고.
1: 아, 쉽게 놀라고. 예, 예.
4: 예 쉽게 놀라. 가슴이 형. 그리고 다음 사 가다도 고동마 올림 거서 버섯도 놀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예, 이렇습니다. 이거 전성 효과성이.
1: 아, 심장으로 인해서 남들은 안 놀라지만 해도 나만은 쉽게 놀라던 게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4: 예, 예. 아이 예. 또 그리고 밖에 나 걸 때를 한 5m 걷지 못한다.
1: 아 숨이 차서.
4: 숨이 찬다.
1: 아 5m 못 걸을 정도겠다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4: 이 발을 한 발짝 내려서면 무중에 딱 매격당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그래 한 조금 섰다가 걸으면서 또 그러다 한 서너 m는 이렇게 하다가 또 서고 서고 합니다.
1: 예.
4: 그런데 이 전세 휘하는 예. 밖에 나가서 지금 채소도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1: 예. 예.
4: 그래 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4: 신발이 그렇게 놀라던 게도 이렇고 예.
1: 예.
2: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1: 예.
4: 예. 그렇게 숨이 차던 게 숨도 차지 않고 우리 집 층진에 올라가서 랑간 찍고 오르고 내리고 했댔습니다.
1: 예.
4: 아 지금은 랑간 찍지 않고도 마음대로 올랐다.
1: 아 그래요.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요.
4: 예. 확실히 효과에 좋은 좋습니다.
1: 예.
4: 많이 효과에서 더 싸서 쓰라고 그런다.
1: 예. 아무튼 이 제품 자체를 요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아,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까, 두 분 선생님.
1: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그래요? 예, 예. 어떠세요?
5: 예, 저, 이, 가슴이 계속 답답하고, 예, 두두두두 떨리고, 예, 심리를 뭐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 강의 듣고서는, 그, 좋은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먹었습니다. 이게, 아, 이게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난다. 다른 약에 비하면 중약인데.
1: 예.
5: 그래, 아이고, 좀 여러 가지 증상이 다 조만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5: 그래, 이 약은 정말 조만간 10년 넘게 내 알건데 뭐 달린 약인데 한 통에 또 뭐 299원이 12알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값이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1: 예.
5: 그리고 믿음직한 그 저 신약 대학방에서 이래 판매하니까 영차습니다.
1: 아, 그럼요.
5: 그래서, 뭔가 뭐, 내, 완전히 그, 저, 이, 신장이 제대로 나왔을 때까지 복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아홉가구 배달 받아서 그랬다.
1: 아, 예, 예. 여성을 따라서 괜찮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5: 예. 수고하셔, 두분 선생님.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어머니가 지금 좋은 정신만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지금 전환기 심장이 몰두타고, 지금 지방도 쌓이고, 내경색도 있고, 이래서 그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보도 제품까지 지금 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1: 예.
6: 아홉 달 썼는데, 효과가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6: 심장이 물 탔던 것도 많이 났고.
1: 심부에 물이 찼습니다. 예, 예. 그러다 이게 나아졌다, 그렇죠. 예.
6: 지방도 많이 들었단다,
1: 이거. 예.
6: 이게, 이번에 이게, 아홉 강 배달받아 오래 단기적으로 좀 계속 쓰겠답니다.
1: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예.
6: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입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7: 예, 저는 중간기 걸려서 그런가 했는데 두 번이나 병원에 가 입이나 하고 그러고 나와도 예, 계속 그저 그릉그릉 하고 그저 숨 차고 모재비를 눕지 못하고 앉아서 계속 자고 하니 야, 이건 죽은 병 걸렸다 했습니다. 그래도 차에 선생님이 누가 구분해 아이, 좋은 점심하는 얘기를 합시다. 그래, 그거 명심해 듣고서, 그거, 이거라도 어제 마지막으로 써보자 하고서, 그랬었는데, 야, 정말 효과도 좋고, 예, 아이, 약이 저렴하고, 값이 저렴하고, 아이, 신경 있는 약이라 그런지, 요 효과도 빠르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랫동안 또, 그런 달았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신약 딱방에서만 판 시간이, 긴 시간이 갔는데, 이 제품 자체는 아무튼 한번 믿어도 그렇죠. 되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일 겁니다.
7: 모두 믿음직한 약품이 아닙니까?
1: 예, 그렇죠. 예. 예.
7: 그러고도 이빨이 아프고 입에서 냄새 나고 그러던 게 야, 하나하나 소실돼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7: 그래서 어제는 죽었다고 신문까지 했던 게 깨고 어떤 새 잡는 거 자꾸 할까 얼마도 없이 소화 잘 돼 밥을 잘 먹고 근이 불어나고 몸이 헷갖고 그런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해놓거나 밤잠 잘 자고 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지님께서 아홉각 받아서 한 거 아홉각 배달 받아서 그리 전화드린 겁니다.
1: 예, 배달 전화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7: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해도 한 가게 가격이 199원인데 지금 우대정책으로 세 가게 한 가게 아홉 가게 세 가게 열여덟 가게 여섯 가게 이 정도 하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치료에서 알아주는 초음 청심환을 견제하시면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면서 초음 청심환을 드시게 되면 심장병은 끄떡 문제가 없을 정도로서 너무 심하게 돼서 마지막에 지자까지 하게 되었거나 요울링이 불리하거나 이런 걸 피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를 하셨거나 지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또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우리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서 뇌 혈전으로 마지막에는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며 그리고 신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신지엔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신지엔은 감기 뒤끝에 병독 바이러스로 오는 일종 염증에 속하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후성 신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자체가 필요한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포기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미 많은 그 땀을 흘리는 시절은 지나갔지만 해도 그래도 여기에 대한 대안은 꼭 있어야 됩니다. 뭐 어느 해나 반복적인 그 사계절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때때로는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더울 때도 있게 되는데요. 우리 그 쇠한통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쇠한통년이란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땀은 곧 뭐 피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피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씻고 노폐물이 배출된 가운데서는 땀을 통해서 대소변을 통해서 그리고 호흡계통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혈액이 진을 불어서 정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 보충하는 그 제일 보충제 방법 가운데서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혈관 통해서 배출되는 것은 혈관 혹은 세포 이건 모두 반토머라 합니다. 반투막이라 하는데 여기 소분자와 이온이 나오게 돼서 어떤 데는 코통 집에 가서 다 식은 다음에 만져보게 되면 소금이 이렇게 음식에 버스럭버스럭 이렇게 다쳐보게 되면 서극서극한 감이 느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적혈구 같은 거는 그게 그 반투막 세포나 혈관통에 못 나오지만 해도 이런 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서 이럴 땀이 많이 날 때는 그리고 집이 많이 건조한 경우에도 수분 증발이 많이 딱딱맛뿐이 네, 아닙니다. 그래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물을.
2: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8: 국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에 서긴 호가복이 17일 도나에서 대정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현의진 남황녀촌을 찾아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이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위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감리 등 관건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여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의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지하고 세밀하게 시공을 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로, 농경지 방어 등 공사 건설을 잘하여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공사 장관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 양심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현의진 성산자촌에서 호가복은 촌 당군 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은 한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재보이고 향촌 전면 진흥의 가장 견실한 물질 토대이며 마을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초점입니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해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세분하며 장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개 공시를 엄격히 실시하여 근거를 조회할 수가 있고 폐쇄 고리식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고리를 깊이 조사하고 집체 자산의 기본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완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절하여 촌 집체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서 도나시 제2소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엔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재료 구매 관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입고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들어지어 질이 낮은 식재료와 산무 제품이 교정에 들어온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와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로무 외조 등 관건고리에서 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거래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여 권력 금전 거래와 이익 수수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교과서 참고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전문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교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나시병원에서 호가복은 손으로 의료보험봉사창구, 만성병 진찰을 찾아 지능형 자체 봉사 시스템, 진료비용 지불 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변민조치, 자체 검사 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진료 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 사용, 치료를 견제하며 과잉 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더 안심하고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보건도 도나시 사회양로봉사 중심을 찾아 선으로 통제실, 식당, 노인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 모시, 간호봉사, 입주를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후가봉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있게 묻고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후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산하며 봉사공급을 최적화하여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의료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 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 견본 보관과 식기 소독제를 엄격히 집행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돌하는 것은 습금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종대사이고 당정에서 내린 종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중토들을 두텁게 다지는 종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정도는 이미 난관 돌파와 결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집중정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화하여 집중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이를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에 훌륭한 진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대중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드러지는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하여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슬을 따라 이익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 이익에 뻗치는 검은손을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관련 직능 부문의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재를 제때 완성하고 감독 관리 허점을 막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고 반복 신속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원을 떼지 않으므로서 대중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고 중공 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우리 주에서는 16일 2026년 가을철 신병 환송회를 개최해 전주 하반기에 입대한 우수 청년들을 환송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변 군분구 사령원인 조수계 등 지도 일꾼들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환송회 현장에서 물동이 춤, 국민의 정, 강군 전가, 붉은의 변강비춘회 등 가무 종목이 륜본으로 펼쳐져 국민이 한마음으로 수변 보국하는 가곡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의식에서 지도 일꾼들은 신병들에게 진달래 기념 메달을 달아주며 고향 인민들의 깊은 정을 전했습니다. 조숙에는 신병들에게 고향의 기대와 조직의 당부를 명심하면서 근면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연변 아들 딸들의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군사 기량을 열심히 연마하고 부대에서 공을 세워 고향을 빛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병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부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실제 행동으로 가고 안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신병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군 입대문을 지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2: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공사가 현재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체 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의류 생산에 주력하여

0: 관련된 의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길림연길 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시공 현장에서 시공일꾼으로 기초 구댕이 지하수 배수 시스템 및 굴착 작업을 하고 있으며 림시 설비는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대상 연면 홍운투자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데 총 투자가 9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생산공장 2동과 부속설비용 건물 1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녹화, 조명, 종합도관망 등 부속공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 건축 제1국 집단 유한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주로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2동을 건설하지요. 현재 대상은 토공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체 공사를 끝낼 계획인데 올해 투자는 약 4천만 원을 완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관련 부분에서 전반 조기 봉사 보장을 제공을 하여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단계 소속 대행봉사와 대리 처리를 해줬고 외부 차수송과 건축 폐기물 처리도 협조해 줬지요. 덕분에 우리는 대상건설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하여 생산 안전 기술을 전력으로 다잡을 수가 있게 됐으며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신심도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의 중점산업 담지인 이 대상이 건설되면 의류산업 발전 공간을 일층 확장해 우리 주가 특색 의류산업군집을 육성 장대시키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교회 교양 주요 진지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국학중심 특색 육성 공간에 의탁해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민족단결 진보교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서예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단정에 앉아 한 획 한 획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의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중화우수촌 동문화 전승에 서로 융합하는 생동한 모습입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을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인재육성 전반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중화우수촌 동문화 체험관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능금각 직조 염색교실, 문화흔적 활자판 인쇄체험교실 등 9개 특색체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활자판 인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활자를 선택하고 조판하며 먹물을 묻히고 인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천년 문자 문명을 손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중화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하며 민족 자부심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심의 각층 복도와 공공구역에는 민족 단결 주제 문화벽,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 포스터 등을 설치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주임 우환환입니다. 우리는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 실천 기지인 동시에 연변주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의 중요한 진지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더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기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언어문자와 관련된 여러 수업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며 중화의 넋을 선승하게 양성하는 것이죠. 향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과 국가통용언어문자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교회 교양 전반 과정에 관통시키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민족 부흥 중립을 담당할 시대의 신진 양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1: 8일부터 13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가 려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도합 5개 경기조별 91개 경기 종목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800여 명 선수를 선발해 37개 경기 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시합 끝에 우리 주 대표단은 금메달 131매, 은메달 61매, 동메달 66매 도합

0: 경제문화공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는 인터넷 안전지식 선택 문제, 종합 상황 분석 문제, 실무 조작 시험 문제 등 3대 문제 유형을 과학적으로 설치했으며 인터넷 안전 기초 지식, 위험 분석 판단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 선수들의 지식 비축, 분석 판단 사유와 실전 난관 돌파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주 300여 명의 인터넷 안전 일선 종사자들이 예선과 결승 두 단계에 치열한 각축을 가졌습니다. 최종 왕청현 인민법원의 리동희 개인상 1등을 차지했고 국가세무총국, 연변주세무국 등 10개 단위가 우수조직상을 받았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가을 알곡이 산량 형성의 관건기에 들어선 가운데 용종시에서는 여러 향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한번 살포로 여러 효과 촉진 작업을 전개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통일적으로 살포해 병충해 방지, 해충 퇴치, 비료 보충, 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경지 관리 보호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종시에서는 가을 알곡 무인기 작업 12만 1,600무를 완수했습니다. 2026-2027년 열공급기가 곧 시작됨에 따라 열공급 준비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사에서는 9월 15일부터 시간대를 나누어 물 주입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중지 신청 사용자는 9월 30일 전까지 각 관할 구역 영업 지점에서 관련 수적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맞붙게 됩니다. 16일 구락부에서는 특가 입장권 500장을 내놓았는데 가격은 한 장에 15원입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18일 전후 6시에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북경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0: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 심내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국경절 또 추석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전력된 특별 우리 활동 함다에 장약 심내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에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립니다에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 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 작용이 독특하죠. 예, 살균 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때까지 지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장약 심내방 그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의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죠. 예,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거나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하고 동인당 또 고칼슘 단백질 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전에 단백질 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이번에 그 드리는 단백분이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지요. 이번 우리 활동 같은 이런 우리 활동에 참가하자면은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우리 활동 기회에 아주 그 큰 우리 활동 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저로의 기회입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장약 심내방은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주요하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러 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신체의 작은 혈관, 큰 혈관이 막힌 것을 뚫어준다.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또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면서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 이 혈액형협심증을 서상이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0: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예상에 중매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2: 네.
1: 예,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혈압약을 20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2: 예.
1: 그러다 다시 방송을 듣고서도 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이 약을 먹고서도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다 말입니다.
2: 예.
1: 그리고 예,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줬는데 예, 그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2: 그게 역시 역법입니다.
1: 예, 지금은 예, 예 당뇨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2: 예.
1: 예, 저는 원래 관심병이 있어서 예,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가지고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나고 신경질이 이렇게 자꾸 나고 거기다가 면봉까지 와가지고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떼었는데 예, 그래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앞달 잡고 먹으니까 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2: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잡으면 예.
1: 예.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그렇게 나쁜 데서 자라냐 생약 제들로 대전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르대다.
2: 그렇죠. 예.
1: 네,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제를 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 이 당연 심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너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2: 그렇죠. 예.
1: 네, 선생님 우리 부부는 예, 이 약만 쓰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2: 그래도 됩니다. 예.
1: 예. 그런데 내 친구는 예, 주제를 예, 세 개나 이었다 말입니다.
2: 아.
1: 예, 근데 옷에서 예, 눈이 예, 보에 나면서 예, 눈이 예, 빨개 나고,
2: 아.
1: 예, 말라들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흐뭇하게 보이고,
2: 예.
1: 깨고 뭐 하니 간질간질 해 나면서 예, 마른 기침이 나고, 예, 가래가 그렇게 많답니다.
2: 아, 예.
1: 그래,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저기나 해결되겠는지 해서 예, 문의합니다.
2: 예, 좋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주자를 그분이 세 개를 넣었다 하는데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주자를 넣으라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 개를 넣었는데 세 개를 넣었다 해서 지금 심장병이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닙니다. 예, 그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그 세가다리 그 혈관을 거서에 그 해결해 줬을 뿐 완전히 심장병이 치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아 다섯 개, 뭐 세 개 이렇게 두 개 더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예, 예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으로 해서 써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으면서 이게 주자를 더 넣지 않고 무난하게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그 이분이 보면은 또 그런 이 뭐 눈도 색이 빨개지고 말라들고 또 그 물체도 또 흐릿하게 배우고 아 그다음 또 뭐 저기 그 목이 간질간질 거리면서 또 말라들고 또 이렇다 그 기침이 나고 이렇다 잼까지 이런 분들이 예 우리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그 간, 카이, 처, 위무라고 똑똑히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 이 황제내경에 있습니다. 예, 황제내경에 이렇게 간, 카이, 처, 위무라고 적혀져 있는데, 간이 전기는 눈으로, 눈이란,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 통한다. 이 뜻이죠. 예, 중기는 간과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본다. 예, 근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이라든가 담남성이 지료 이라든가 이 우술이라는 이 성분이 간이 경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 그 간이 기가 조절되게 하고 또 간이 혀를 자양해 주기 때문에 눈이 그 재빨개진다거나 또 눈이 말라든다거나 눈이 흐릿하게 배우는 이 앞이 그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목안이 간질간질거리면서 마른 기침도 나고 또 이렇다 잼까 예. 이런 분들 보면은 폐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폐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 기능을 높여 준다. 예. 그러면서 폐를 깨끗이 해 주고 또 폐를 유난하게 해 주죠. 예. 그리고 속열도 풀어 주고 또 폐음이 허약해 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그 목안이 간질간질거린다거나 이런 증상 생산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2: 대문을
1: 예, 배달 받아쓰겠답니다.
2: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시오. 저녁에 얘도 배달됩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작년에 신유방 약을 먹는 한자입니다.
2: 예.
3: 나는 이 약을 먹고 요 효과 너무 좋아서 예. 내가 저는 이거 쓴 지도 올 거지 3년 전인데.
2: 예.
3: 심사에 나빠서 놀라고 후두둑하고 어쨌든 밤에 잘 때도 예, 숨이 올라와 와서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2: 예. 심사에 나쁜 사람 그렇습니다. 예.
3: 예. 이 약을 많이 썼습니다. 걘 것도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2: 예. 여기서 효과 봤죠, 예?
3: 예, 여기인데 이 약을 먹고 소리, 예. 가슴이 입으로 몰려놓고 자던 것도 이렇고, 숨이 가까워하던 것도 이렇고, 이래. 많이 효과를 봐가지고서, 예. 예. 이걸 약을 내 산다. 다른 약 써도 말 안 했었을 때다.
2: 아, 이 약이 아주 그 강력한 약이고, 효과가 그 심장병에 그렇게 좋은 약입니다, 원래.
3: 예, 이 약심이 그런 뜻에서 싹 사라져 없습니다.
2: 사라지죠, 꼭, 예.
3: 예, 근데 이 약이 너무 좋아서 작년 우리 형과 녹공에 걸려서 유명병원이 입원하고 태어나니까 인천에 이 약이 대학 주연인데,
2: 예.
3: 그걸 어찌 잘 보는데, 예. 어도 10달 넘었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사람 졸다고 매일 놀아다닙니다.
2: 야, 예, 정말 예, 이 약이
3: 찾았습니다.
2: 그렇죠. 예, 이 그 예, 내 혈관을 예, 뚫어주는 데는 그리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이.
3: 그러게 말입니다. 예. 기력이라고 그런 놓고 온 것도 지금 언제 알았던가 싶습니다.
2: 예, 그렇죠. 야,
3: 그래 내 이 주변 사람들 많이 소개라고 모두 많이 좀 쓰고 모든 효과 영 좋답니다.
2: 예, 좋죠.
3: 원래. 좋습니다. 예. 근데 그게 서장약이 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2: 맞습니다.
3: 예,
2: 예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3: 자기네도 몰랐다고 모두 이랬다. 이번에 쏘고 그 알았다 이랬다.
2: 예, 말입니다.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아, 이제 여러 소개된데 어떤 또 우리 또 북한은 아줌마이 또 무슨 다 봐서 이제 얘기라는 게
2: 예.
3: 예, 어지럼증이나 후에 예. 집에 기운이 깜빡깜빡 이루어진단다.
2: 아, 그렇죠. 예.
3: 그래, 이 약수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볼게요.
2: 다발성 뇌경색이 온 이런 분들은 꼭 이 약을 써주십시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 이게 와서 그런 분들 보면은 앞으로 나는 그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와도 지금 크게 뭐 이렇기 때문에 약을 안 써도 이롭다. 어떤 분들은 이랬는데 지금 아무 일도 이렇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 우리 그 이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그 그런 하이마 방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곳에 다 이 뇌경색이 온다거나 그다음에 또 그 이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중심인 치우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오거나 또 인지 기능하고 유관된 이런 구역에 예, 그 경색이 온다 할 때 바로 치매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발성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만이 이게 제프이 다시 오거나 이런 거 미운이 좀 방지할 수도 있죠. 예. 결국 예, 이 또 다발성 뇌경색이 와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기억력도 용차합니다. 여러 곳이 맺기 때문에 예, 피가 통하지 않고 이게 그 경색이 와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 맺기 때문에 기억력도 차하고 어지럼증도 많이 나고 어째서 어지럼증도 그렇게 세게 나는가? 여러 군데 그리 맥혀서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나 어지럼증도 세게 난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어요. 습니다. 예.
3: 예. 예. 주문하겠답니다.
2: 예, 다발성 뇌경색이 온 분들은 꼭 이 약을 쓰라 하십시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려드릴게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2: 예.
4: 이상약 먹기 전에는 예, 소약인 고혈압 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2: 예.
4: 2년 전에 당약 식내방 먹고 있는데 약을 달다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입니까?
2: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2: 예, 잘 된다고.
4: 예, 지금은 예, 당약 식명빵만 먹고 있습니다.
2: 예.
4: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나서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묵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2: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2: 아, 예.
4: 그래서 그런지 얘 머리가 어지럽고 얘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얘 가만히 누워있어도 얘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2: 예.
4: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얘 어지럽증이 인사이롭습니다.
2: 참아사십니다. 예.
4: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그렇죠. 예.
4: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2: 네.
4: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탔습니다.
2: 네. 그래도 예, 됩니다.
4: 예, 그리고 내 소개해서 예, 지금 내 주위의 친척 친구들이 그리고 활동실의 분들이 여러 명 쓰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효과 좋아서 예, 대비 나를 칭찬합니다.
2: 아, 예.
4: 우리 로인대학에 다니는 친구의 친구 남편이 파키스병에 걸려가지고 예,
2: 아.
4: 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예, 온몸 떨고 있는데 예, 이런 사람 먹어도 좋지 않을까.
2: 아, 아주 좋죠. 예. 이 네. 파킨슨 병을 예, 서인은 종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종이는 종풍이 한계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주로는 이게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질병입니다. 예. 예, 네. 이 파킨슨 병이라는 거는 대뇌 중간에 중뇌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네.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킨슨 병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물질입니다. 예. 이 신경세포 전달물질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 머리를 떤다거나 손을 떤다거나 온몸을 떤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심리방 볼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제대로 해줍니다. 예. 그래서 손을 떨고 잿머리도 떨고 온몸을 떠는 이런 분들 행동도 누리고 이런 분들이랑 예, 모두 그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예. 예, 우리 이 그 저 장약심리방 보면은 또 그 신경치료를 해주는 이런 그 면에서 예, 아주 이런 독특한 이런 약인데 예, 그 신경을 강하게 해주면서 신경쇠약 증상도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림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가서 아, 이런 성분들이 다 이게 신경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아주 독특한 이런 약재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 질병을 치료하려면 아, 지금 장약심리방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네, 지금 선생님. 강의 들어서 하긴 하는데 그 사람 물어봐달라고.
2: 아, 그렇죠. 그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4: 같이 들고 오는데 선생님과 자꾸 물어봐달란다.
2: 하하, 예. 예. 예. 그분 보고 뭐예 전화하라 예. 하십시오. 241797.
4: 예. 36곽 배달받겠다.
2: 예, 이번에
4: 배달받아 써보겠단다.
2: 36곽 배달받는 게 이번에 얼마 좋습니까? 이런 예. 기회를 기다리자면은 이번에 이렇게 에, 그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이런 기회를 예. 기다리자면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지선호가
2: 맞습니다.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예.
5: 장약 심리방 먹는 한반데 이거 쓰기 전에는 막 많고 많은 약을 썼지만 구분기를 걸고 거기서 해도만 날렸습니다.
2: 약이라고. 예.
5: 예 공동주치 내병 치료한다는 약이 아이시의지 않은 약이니까 아무런 효과 못 보고 거기서 구분기만 걸었다는데 이 장약 심리방 써보니까 정말 이만큼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고 정말 그런 아예 쓰면 쓸수록 이렇게 실감 느끼고, 예. 정말 이야기 그런, 그, 좋다는 이런, 그, 많이 이렇게.
2: 느끼게 되죠, 예.
5: 느끼게 된,
2: 예.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그래, 그래.
5: 맞습니다.
2: 예.
5: 이, 그런, 이약 그런 쓰기 전에는 저는 심장도 이렇게 이제 최시되어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하라는 사람들 관상동맥 많이 맥혀가지고. 근데 이 약 덕에 지금 이 관상동맥에도 활짝 열려가지고 언제 가서 뭐 답답하고 숨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 가슴이 쩌든 아프든 이런 통증이나 다 없어져서 얼마나 가서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병원도 모르고 살고 예. 그리고 노시 사람들도 보면서 반신지 유지꾸꾸 정말 이 그런 은호장애 얼굴 마비 약이나 물을 먹자도 태고 떨고 밥 먹기 좋다 힘들 거기 가서 언제 없어지는가 싶은 게 지금 옛날에는 바보처럼 살아 뭐 하겠는가
2: 지금은
5: 너무나도 행복 사는 게 행복합니다.
2: 뭐 예, 그 많이 좋아지니까.
5: 예, 동상 살림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매 먹을수록 이야기는 머리
2: 더 좋아집니다. 예, 머리 예, 머리 맑아지는 게 파가 알깁니다. 이게
5: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이 건룡 황제도 아이 중풍에 아이
2: 거의 그 사람이 그 건룡 황제도 51세 건룡 황제도 그 중풍이 거의 그 오자고 그랬습니다. 거기 그런 증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야기 잡수국이라도 그거 모면했지입니까? 예. 그리고 후에 35년 더 왕위 자리를 더 통치하면서 그 정치를 했습니다. 그분이
5: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2: 그렇죠.
5: 아이 그러면 아이 그런 설상고온이 악렬한 지구에서 아이 4,500m 이상 공경처는 5,400m 연한금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서장에서 불리는 그런 좋은 약재가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니까 좋은 약재가
2: 좋은 치료 효과는 예.
5: 실상 써보니까 정말 이야기에 대한 긍정 정도 더 가게 된단 말입니다.
2: 그렇죠. 예.
5: 지금 저는 정말 매일 사는 게 정말 예. 항상 맥 옛날에는 빈혈이 심하고 기혈부족 심하니까 맥이 없어서 그래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항상 정신할 때 없대 그만
2: 맞습니다. 그게 원래 기혈부족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5: 이 노시도 아니었고 사람 다 절반 모조리 애고
2: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오면은
5: 예. 예. 거기다 심장까지 나쁘니까 그래서 병원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계속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된 게 지금 이 약적에 오는 병원 모르고 살고 아이 그 혈압도 그래서 나쁜 게 다 정상을 되지 검사 수치 모든 지표가 정상이지 이위로는 약이 어디 있을까?
2: 그렇지.
5: 잘 먹고 잘 소화하시고 그 다음 잘 자고 기억력이 돌아지고 하니까 이 모습
2: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
5: 죽이고 하니까 어디나에서 이건 딱 당약 심리방에만 그런 심장하고 뇌혈관병에만 좋은 게 오장육부 어디나 다 골고루 좋아지니까 다른 약이 굳이 필요 없고 요 한 가지만 쓰는데 그래서 막 얼마 그래서 여러
2: 치료 범위 이게 높습니다.
5: 예, 여러 가지로 불편한 데 없으니까 사는 게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활동에도 참여해서 대풍 예방하느라고 예. 내가 좋으니까 우리 고모도 풍태 범아가지고 좀만 빈말이 있지 못해 왕왕 통곡하고 이래던 게 어제는 무슨 마음대로 야든 다섯인지 아들 며느리와 와 있어 됐단 말입니다. 이 고마워. 이 약속이 전에는. 이 약속 미술이 좋아지니까 다리 팔 수 있고 아유 운동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 혼자 지금 야든 다섯이 혼자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롭습니다.
2: 회복이
5: 정상 살림 다 하되 뭔가 사층에서 삶에
2: 회복이 얼마나 잘 됐어.
5: 그러니까 또 예, 우리 그 뭔가 궁금하니 또 그런 뭔가 아이가 한국에서 드디어 두 개 하고 왔는데 지인에 얼마 안 되니까 와서 또 막 가슴이 더해지고 숨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아프고 해서 예, 아이 진정 못해가지고 이 약을 내가 문의할 우리 고모 있다가 아무 개가 문의해라 그래서 그 약 배달받아 빨리 쓰고 매개라 하는 소리 그래가지고 쓴 게 지금은 영 편안하고 병원 모르고 살고 그래서 문구치랑 따라다니고 너무 좋단다 이 활동이 좋으니까 예. 이제 1년 기다려야 된다고 내 전화 싹 했단 말입니다.
2: 예.
5: 그래서 오늘 그 두 집에 그 배달해달라고.
2: 예, 배달 받으시려면 이번에 우리 활동만 한 게 없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예. 배달됩니다.
0: 네.
5: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십시오.
5: 수고하세요.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도 지금 이 당약 심리방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6: 있는데 혈압을 내 그렇게 고생하던 게 혈압을 약 달 만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며 약을 감량하고 기간을 늘리고
2: 예.
6: 또 결합에 썼던 게 지금 혈압약은 어느 정도 리를 했습니다.
2: 예.
6: 그럴 때니까. 네, 그리고 다발성적인 색이서는 계속 머리 어지럽고 휑하고 기억력이 없고 소리나고 하던 게 그 증상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소화에 대해서 계속 트림 끌끌 나고 그 식후물이 올라오면 그 증상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먹어보고 좋으니까 그 왕고통 남편도 그거는 발통돼서요. 신나 쇠갈 지병도 있고 당뇨도 있단 말입니다.
2: 예.
6: 네, 그래 그분도 같이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내 주변에 친척 친구들 소개해줘서 매들이 칭찬받습니다.
2: 꼭 아, 그런 증상이 효과 볼 수 있습니다.
6: 네, 미국 보산지대 약이고 천연약제 연안금이 네 가지나 들어가고 그래 좋다더니 정말 좋다며 특히 내 사촌동네 신랑대는 중풍 후유증이 있단 말입니다. 석 달입니다.
2: 아.
6: 그런데 어느 장애가 아예 말을 억울해 문 소리를 하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걸어다니기 힘들고 다리를 들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석 달 썼는데 말씀이 똑똑해졌단 말입니다.
2: 어, 그 빨리 똑똑해진 건데.
6: 네. 그리고 침대에서 우선 내려와 조금씩 떨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을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번에
2: 장기석을 잡숴야 된다 이분은.
6: 네. 장기석을 우리도 이제 영암 놓지 못하고 쌌을까 전에도 이번에 쌓아왔까 오, 형님에게 목소리 오늘 쌓였다는 소리 용도 앞에다
2: 배달받습니다. 네. 241-7979번으로 전화 하라 하십시오. 예.
6: 네, 예,
2: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신경계 통해서 나타나는 뇌 위축이라든가 파킨슨 병이 신경성으로 인해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는 잠을 그 너무 많이 잔다거나 또 잠을 자지 못하거나 또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심장병,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런 분들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또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예.
0: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9월의 사이렌 소리는 유난히도 무겁고 아픕니다. 1931년 9.18 사변은 고요한 밤하늘을 찢었고 민족의 기억 속에서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자, 오늘날 경종이 울리는 것은 증오를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피와 불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다가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들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망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열대 과일로 생산량이 세계 5위이며 종류도 많습니다. 망고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 카로틴은 푸른잎 잎채소와 거의 같은 량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망고는 날로 먹기도 하고 디저트와 식재료로도 쓰입니다. 과육을 갈아서 샐러드, 드레싱이나 소스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산지에서는 주로 덜 익은 것을 채소와 같이 볶거나 절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망고의 효능 및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망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암 억제 효능입니다. 망고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이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 억제 효과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줍니다. 잘 익은 망고일수록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익은 걸로 먹는 게 좋습니다. 또 망고에 함유된 갈릭산이 항암작용을 일으켜서 악성종양세포가 발생하는 걸 억제시켜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과 관련된 야맹증 예방, 시력 향상 등 눈 건강에 효능이 뛰어납니다. 또 망고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시각 기능을 개선해주며 눈과 피부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빈혈 예방 효능입니다. 망고에는 특히 다량의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더욱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비타민C라고 하면 피로해소 등에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챙겨 먹는 것이 좋고 특히 빈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 30% 이상 더 나타난다고 하니까 여성들에게 참 좋은 과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망고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위암 발생도 낮아져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불량 및 속쓰림이 있다면 망고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망고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효과적으로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줍니다. 망고에 들어있는 이 우리 몸에 필요한 활성성분들은 식용 및 소화기 건강에 유리하기 때문에 챙겨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망고에 함유되어 있는 이 섬유질은 소화기관과 장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증상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망고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그리고 폴리페놀 등이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인해 생기는 세포의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발암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주어 면역력 향상에 좋아 일하거나 집중해서 공부할 때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피로해소 및 노화 예방 효능입니다. 망고에 함유된 비타민C 및 베타카로틴 등과 같은 각종 항산화 물질들은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은 외부 바이러스 및 염증에 대한 면역을 길러주며 체내 염증을 생기게 하는 활성산소를 낮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풍부한 비타민이 콜라겐 단백질을 형성하기도 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망고에는 비타민 B6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것을 예방해주고 이 잠을 청할 때 이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신을 맑아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울증에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혈압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망고는 칼슘이 풍부한 반면 나트륨 함량을 낮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망고는 혈압 조절 및 신체 내의 각종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역할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망고의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망고는 이렇게 이로운 점들도 많지만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다고 하네요. 망고의 과육에는 당이 많이 있어서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조심해야 하며, 또 망고는 온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체질이 차하다면 많이 먹게 됐을 때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지나치게 먹는 것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더 고프게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짭짤한 스낵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는 나트륨이 담겨진 한 봉지의 짭짤한 감자칩은 우리가 더 많은 음식을

자, 두 번째는 달콤한 케이크인데요. 초콜릿 그리고 과자도 되겠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당분은 유기농 꿀이나 일반 백설탕을 불문하고 우리 뇌가 음식을 더 섭취하도록 활성화시켜줍니다. 다른 일반 음식들은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유독 당분은 계속 먹어도 우리 뇌 특히 식욕을 자극하는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뇌에 아직 덜 먹었다는 신호를 주면서 더 많은 당분을 막 먹게 합니다. 세 번째는 저지방 요구르트입니다. 저지방 요구르트는 소화에도 좋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연구진들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씹는 빈도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우리 몸의 기능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에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배고픔 호르몬으로 불리우는 이 그렐린 수치를 낮춥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자주 섭취되는 저지방 요구르트는 위험하게도 한 번에 꿀꺽 삼킬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배고픔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음식이든 최대한 많이 씹어서 소화시켜주는 것이 배고픔을 덜 느끼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가당 음료입니다. 제로 콜라 혹은 0 칼로리 탄산수와 같은 이 가당 음료의 섭취는 우리 뇌로 하여금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당 음료만 마시고 아무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배고픔을 더 느끼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아무 불량 음식이나 먹으려고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제된 곡물입니다. 식사 시간에 쌀국수를 먹고 이 순간 배가 빵빵하지만 식사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배가 꺼진 경험 모두들 해보셨을 겁니다. 정제된 곡물로 만든 음식은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몸속에 보다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게 합니다. 이 인슐린은 많이 분비될수록 우리 식욕을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위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들며 참고로 이것을 노리는 고급 레스토랑들은 보통 식전 빵을 내놓는데 고객들의 식욕을 미리 돋구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술이 되겠습니다. 술은 마실수록 공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다이어트 최대의 적입니다. 술은 우리의 리성적 판단은 물론 감각까지 무리게 만들면서 기본 절제력과 통제력을 잃게 합니다. 네, 추가로 우리 몸에 술이 들어가면 자극적인 짭짤하고 매콤한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지며 공복감을 배로 느끼게 만들어주죠. 다음은 합성 조미료를 첨가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라면이나 가공제품 또는 각종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가 있는 합성 조미료는 우리 뇌 시상하부의 식욕을 담당하는 부분을 화학성분으로 교란시켜서 실제 우리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지니 다이어트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사이렌 소리는 멀어져 가지만 책임은 남아있습니다. 9.18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상처뿐만이 아니라 나아가는 힘입니다.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시대의 여정에서 민족 부흥의 깃발을 영원히 높이 날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각종 인한병과 난치병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내가 한번 인사 다시 드립시다. 저는 영길시 현대병원 원장 리관래입니다. 금년은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22년간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부강주사료법과 난치병 치료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진단은 있으나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구나 몸은 불편하고 아픈데 진단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면 참으로 답답하시겠죠. 지금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병에 걸리면 무작정 큰 병원, 먼데 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경이나 상해 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난치병 치료에서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복부는 오장육부의 궁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가 딱딱하면 오장육부를 속박하면서 100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딱딱하면 오장육부가 마치 고무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압박받으면서 피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로폐물이 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은 물리내고 간담낭, 비장, 췌장, 자궁, 신장, 방광, 뇨도, 전립선, 완고성 치질에 이르기까지 각종 난치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많은 현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리란 딱딱한 조직을 마수고 헤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혈관들이 밀집하고 오장육부 여러 장기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이 배 안에 있는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리해본 사람도 없었고 또 감히 손을 대보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료 공백이며 치료 금지 거역입니다. 하지만 현대병원에서는 22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거쳐 이 천년 금지 구역을 돌파하고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세포 재생 기술입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은 로화는 되돌릴 수 없고 다스린 무릎 연골과 괴사된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로화는 되돌릴 수 있고 다스린 연골과 썩은 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을 핵심 주사 약물은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의학이 난치병이라고 여기던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실 인체 완고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현대의학은 심장병이 발병 원인을 심장과 큰 혈관 내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검사나 약물치료, 스텐트 수술, 한어로 말한 신장 저지하는 모두 큰 혈관만 치료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직면한 인지 오차입니다. 기실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밖에 안 되고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임상에서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병이 발병 후에는 먼저 90%의 모세혈관이 병들고 나중에 심장과 큰 혈관이 병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과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다만 이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앞뒤 가슴 근육과 복부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두변체 발병 원인은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피를 막게 하거나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을 써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몸의 기운이 떨어진 환자는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호사들이 주사침을 찌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는 혈관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사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원리도 바로 심장 박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부풀려주는 힘은 바로 심장이 박동력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심장 지자를 두 번이나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지자만 했을 뿐 심장 박동력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첫째로 앞뒤 가슴과 복부의 섬유화 조직을 방대하여 90%에 달하는 모세혈관을 소통함으로써 심장병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둘째로는 인삼이나 황기, 부자와 같은 중약으로 심장의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의 박동력을 강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북경이나 상해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 일부 난치성 심장병 환자들이

관광조사료법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데 병의 경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번 내지 5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협심증, 초기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질성 질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부급해야지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안,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을 담은 대뇌병이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는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뿐 근본을 다룰 수 없으므로 환자는 평생 약물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김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서 세로토닌, 한어로는 쇠칭수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대장에서 합성하고 분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엔돌핀도 그 절반 정도는 대장에서 분비합니다. 만약 대장이 굳어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바로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를 제2대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배가 딱딱하면 정말로 백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대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대장과 세로토닌, 엔돌핀 합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 로정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14일에 한 번씩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천적인 유전인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피부성, 완고성 피부병, 자가항체성 질병을 면역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인데 홍반성 루푸스, 한어로는 홍반랑창, 잉피병, 간조중허증, 피지엔, 류풍습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과민성 질병이라면 음식 과민, 약물 과민, 과민성 천식, 과민성 비염, 과민성 피부염 등이 있으며 또 완고성 피부병에는 소보짐, 신경성 피부염, 백전풍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증상은 각양각색하지만 발병 원인은 모두 비슷하며 치료 방법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 이 병이 만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현대의학은 별로 특별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면역 억제제로 격소를 쓰는데 그것은 증상만 누를 뿐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자가 치유 능력의 힘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둘째로 전신이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여 혈관을 소통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병이 오라다 보면 몸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약으로 상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원기를 보충합니다. 중은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간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처리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면역성 질병이나 만성 과민성 질병 치료에
호르몬제

격소 말하는데 면역 활성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이 물이 차는 병. 몸이 물이 차는 병이란 폐나 심장이 물이 차는 병, 콩팥이나 골반, 뇌에 물이 차는 병, 간경화 복수, 암증으로 인한 복수 등 이런 병들을 말합니다. 현재 모든 병원들에서는 보통 물을 빼고 소염제로 치료하지만 물을 빼도 또 생길 수 있는 난치성 질환들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삼초를 소통한 후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물을 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효과입니다. 일부 엄중한 간경화 복수 환자들은 큰 병원에서 몇 달씩 치료했지만 복수가 줄어들지 않아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환자일지라도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한다면 물을 빼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고 보통 10일 내지 14일 정도이면 복수가 완전히 빠지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강주사료법이 강력한 효능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신염, 뇌독증, 전립선 비대. 배가 딱딱하면 신염과 뇌독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현대병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전통의학은 만성신염과 뇌독증은 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인하고 독소로 인해 생긴다고 인정합니다. 때문에 치료 방법도 소염제, 리노제를 보육하고 나중에는 혈액투석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40년 임상을 통해서 만성신장병에는 변역반응이나 독소로 인한 원인 외에도 세 가지 발병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배가 굳어지면서 섬유화가 신장으로 통하는 배안의 혈관을 압박하고, 둘째로 섬유화가 직접 신장을 눌러서 압박하면서 신장이 개관됩니다. 셋째로는 그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눌러서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변이 우로 역류하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상이 세 가지 원인 모두 배가 딱딱한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강 내 섬유화를 처리하고 신장과 뇌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완고성 신염과 초기 뇌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전통의학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내부의 문제므로 보통 전립선관을 확대하는 수술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로 안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과 치료 방법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심간이 임상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이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 혈관과 림파관이 좁아지고 로피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전립선이 증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치료 방법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수술보다 얼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실금 아시죠? 전통의학은 뇌실금을 뇌도관략근, 방광관략근이라고도 하는데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실은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략근이 굳어지면서 뇌도관이 그 관략근이 닫혔다 열렸다 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전립선 내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외부야 뇌도 관략근 주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전립선 비대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 소변이 작고 소변이 새는 뇌실금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염, 담결석, 신결석. 현대의학은

담낭염과 담결석이 근본 원인은 담낭이나 담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통 담낭을 수술하여 떼버립니다. 이 진단과 치료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음파로 담결석 환자를 검사할 때 보면 담관이 상단은 확장되고 그러니까 담낭관이 우는 확장되는데 아래만 좁아진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면 상단과 중단은 간부에 위치했고 하단과 유두부만이 배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할 수 있는 바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근원은 담낭이나 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강 섬유화 조직이 담관 하단과 유두부를 압박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상에서 일부 환자들은 담낭을 떼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담관이나 간 내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결석, 뇨도 협착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강 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지하여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만성 담낭염, 담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관성 질병. 골관절 질병이라 하면 경추병, 요추병, 그 다음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중척추관 협착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추공전 사진 찍었을 때 척추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나 모두 수술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부작용이 많고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척추 표면 방리술은 현재 국내외 공박이로서 오로지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대퇴골 괴사, 퇴행성 무릎 관절염. 전통의학은 대퇴골 괴사와 연골이 다스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는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꿔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대퇴골 괴사와 다스는 연골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강력한 세포재생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하지 않고 대퇴골 괴사, 연골이 다스는 퇴행성 무릎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 등 전신 골관절 질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뼈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대퇴골두 괴사, 연골이 다스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통증. 난치성 통증이란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 여긴 또 신경성 통증, 혈관성, 중추성 통증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대부분 치료는 진통제를 위주로 하지만 진통제는 잠시 통증만 멈출 뿐 약을 끊으면 또 아파납니다. 우리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 각종 난치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주사료법이 치료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둘째는 손상된 혈관과 신경막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재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강주사료법은 천하제일통증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으로부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난치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그리고 모든 검사는 다 정상인데 원인 없이 계속 아픈 병, 배가 끊어지게 아픈 병, 그리고 원인 없이 음낭이나 여성들이 위험부가 칼로 쬐는 것처럼 아픈 것, 아픈 등 이런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 암치료. 저는 국내에서도 국내적으로 최초로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 진도 주사기는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취득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은 체외 실험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3분 내에, 이건 모든 암세포입니다. 어떤 암세포 상관없이 3분 내에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암국부 치료법으로서 능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암종양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화학료법, 방사선료법, 즉 환효나 방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현대병원의 종양립체소실법은 국내적으로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딱딱하면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딱딱하면 암이나 종양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묻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림상에서 암 환자들 검사할 때 보면 절대 대부분, 이거 절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은 배가 정도 부동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 간암, 담낭암, 이산암, 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란소암, 전립선 암과 같은 암은 물론이고 폐암 환자들도 눌러본 배가 딱딱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섬유화 조직이란 원래 하루 이틀 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나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대부분의 암은 암으로 되기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벌써 배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약 평소에 배가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제때 치료하시어서 섬유화가 암으로 전화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치료합니다. 10살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3번 내지 4번 치료하면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무통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이란 결국은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방지하는 동시에 세포재생 주사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만약 치료 부위가 작으면 국부 마취제로 치료하고 치료 부위가 넓거나 어떤 분들이 침막기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수면 무통 치료란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 전혀 아프거나 불편한 감을 모릅니다. 치료는 약 15분가량 걸리는데 시술을 받고 깨어나면 치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나 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0: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가지 난치병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진료 기술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계가 완전하고 선진적인 특세 치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학연구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강주사료법이 확립을 위해서 8가지 국가특허 구호자전리를 신청 혹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맡은 사명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하루빨리 질병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식과 성원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외 문의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형 총수기가 선진 제조 발전에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주앙 텔레비전 방송이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며 규모화하자란 제목의 속편을 발송했습니다.
1: 정설상 부총리가 제23회 중국 아시안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0: 15차 5개년 전망기획식이 우리나라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각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심화할 전망입니다.
1: 보도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선진제조 발전과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지시에서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선진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해왔고 혁신력, 경쟁력, 종합실력이 뚜렷하게 강화됐으며 제조 강국 건설에서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노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의 방향을 견지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자주적인 통제 수준을 높이며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다그쳐 실물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확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선진제조업 발전의 중대한 의의,

0: 방향과 경로, 핵심 과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매우 강한 전략성, 지도성, 대상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확고히 관철 대응하는 한편 선진 제조 발전을 중요한 전략 과제로 삼아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꾸준히 성과를 쌓아 제조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스마트 제조를 주력 방향으로 삼아 발전 전략에서는 디지털 지능화 역량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기술 노선에서는 첨단화와 자주적인 역량에 더욱 중점을 두며 생산 방식에서는 친환경 저탄소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적용 장면과 업태에서는 분야 간의 융합에 더욱 중점을 두어 제조업의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점 분야에 집중해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힘을 집중함으로써 선진 제조업의 혁신력, 경쟁력, 종합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혁신의 동력 엔진을 구축하고 기초 연구의 지탱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핵심 기술 난제 해결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해야 합니다. 신흥 산업의 규모화 적용을 다그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배치를 강화하며 전통 산업의 혁신적 성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제조 행동을 깊이 전개하고 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역량을 강화해 지능형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첨단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봉사형 제조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 확대하고 종류와 차원에 따라 품질 향상과 성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며 정책과 요소 공급을 확대해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첨단 제조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부총리인 장국청은 총화연설에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리강 총리의 연설 요구를 이행하며 선진 제조 발전에 대한 긴박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실속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을 부각시키고 관건을 틀어지며 중점 산업망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새 라운드 지능화 제조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산업체계 승격과 융합 발전을 다그쳐 재반과업의 관철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 기재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고 고품질 표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무질서하고 비리성적인 경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선진 제조업 발전에 양호한 생태를 힘써 마련해야 합니다.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강소성, 호북성 책임 동지들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오정룡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기획시, 신강 생산건설 병토안, 주황과 국가기관 관계부문 관련 인민단체, 주황이 관리하는 일부 금융기구, 기업, 주황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문, 제조업 분야의 관련 기업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주황 텔레비전 방송이 진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규모화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방송했습니다.
0: 제23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 및 중국 아세안 경영투자 정상회의가 17일 광서 남영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부총리인 정설상이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는 양측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습근평 조석은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 건설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 아시안 자유무역 지대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강력히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시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승격 의정서가 발효돼 시행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이 주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지역 개방 수준의 전면적 향상을 추진하고 더욱 완비된 협력 기틀과 제도화된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통합 대시장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역 투자 협력의 질적 향상과 성격을 추진해 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확대하고 함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신흥 분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힘담함으로써 지역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제품 및 봉사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상호 연결과 소통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국제 육해 무역 신통로를 높은 수준으로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미얀마 부대통령 묘소, 越남 상무부총리 팜지아투, 라오스 상무부총리 살름사이, 아시안 사무총장 카오 김 호룬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개막을 선포하고 내빈들과 함께 개막식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후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전시관을 둘러보고 참가기관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16일 오후 정설상 부총리는 뉴소, 팜지아투, 살름사이를 각각 접견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원수 간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 원칙으로 삼아 각국과의 고위층 교류를 긴밀히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인문 교류를 넓혀 더욱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정계 인사들은 중국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추진해 쌍방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서에 머무는 동안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시안 국가 인공지능 응용 협력센터와 광서 핵심 금속연구원을 방문해 인공지능 협력 발전, 생태환경 보호 관리 등 업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공문 보도 办公室이 17일 15차 5인은 전망계획의 출발 개를 주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관계자는 15차 5인은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의 심층 융합과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 분야 각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시청각 이용자 규모는 10억 9,900만 명에 달했고 네티즌의 일평균 시청시간은 200분을 넘었으며 업계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각 류형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심의, 방영, 봉사 등 각 단계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류건국 부국장은 15차 5인은 계획 기간에는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면서 기술은 사람을 위해, 기술은 창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시청과 콘텐츠 생산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혁신적 운영을 적극 지도하고 규범화해 혁신 장르에 촉도가 있고 규범적 발전에 경계가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건국 부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생성 제작 방송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상응한 표식을 붙여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단계와 완성된 작품 내용에 심의해서 반드시 사람이 직접 심사 검증해야 합니다. 제도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류형별로 정책을 시행해 허용해야 할 부분은 혁신을 장려하고 지켜야 할 부분은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단편 드라마는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단편 드라마 유용자는 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단편 드라마 시장 규모는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개된 단편 드라마는 총 43만 편으로 지난해 전체의 13배였습니다. 그중 AI 드라마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국장 왕소량은 우리는 단편 드라마 우수작 창작 전파 계획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플랫폼이 실시 드라마 전용 코너를 개설하도록 지도하며 실제 자금을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좋은 작품이 시장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AI 드라마는 발전이 빠르고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는 혁신 장려와 마지노선 수호를 함께 중시하며 AI 드라마에 콘텐츠 표시를 붙이도록 요구하고 플랫폼이 초상권 음성 사용 허가에 마지노선을 엄수하도록 추진해 전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방송, TV, 인터넷 시청각 작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문화무역과 국제전파에 중요한 영향으로 되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 대변인 겸 부국장인 하표는 세계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고 해외 수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표 부국장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방송, TV, 인터넷 시청각에 국제전파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 조치를 더욱 완비하며 각 방면의 자원과 역량을 통합하고 해외 주류 매체와 네트워크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중국의 좋은 작품이 해외에서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도록 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0: 17일 발표된 중국 해양발전지수 보고 2026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해양발전지수가 전년 대비 2.5% 상승해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해양강국 건설에서 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2025년 해양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해양 공정장비 제조업, 해양 약품과 생물 제품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전년 대비 10.2%, 6.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제조업의 지탱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부가가치가 해양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달했습니다. 해양 선박 산업의 공업 경쟁력이 끊임없이 강화돼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25.1% 증가했습니다. 국가해양정보센터 해양경제연구실 손석을 부주임은 2025년 해양어민의 1인당 순수입이 3만 8천 원에 달해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해주 제품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생산량은 3,860만 톤에 달해 1인당 해수 제품의 보유량은 27.6kg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전국 해양 관광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하고 크루즈선 여객수는 전년 대비 25.3% 증가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중점관측 해양과학연구기구의 개발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양장비 제조, 해상풍력발전, 해양약품과 생물제품업의 신흥산업을 둘러싼 산업화 투입이 부단히 증가돼 다원화 투자용자 플랫폼이 다그쳐 형성됐습니다. 손석을 부주임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혁신 성과가 용서점쳐 나오면서 심해 탐사, 해양 신에너지, 디지털화, 지능화 등 기술 장비들이 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손석을 부주임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16메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완성 시스템의 시범 응용 공정 프로젝트인 삼엽 영항호가 일체형 조립을 완성했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천연가스 수화물 시추구역 지층공간 시추관측 시스템이 남해 1200m 이상의 수심해역에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혁신의 효과성이 계속해 강화됐습니다.
1: 제48회 세계기농대회가 곧 상해에서 개막합니다. 현재 대회 준비는 막바지 단계 진입했습니다. 64개 종목의 시설 구축 자재는 모두 반입됐고 경기장 기능실과 작업대 구조물 설치도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각종 시설 장비에 최종 시운행이 들어갔습니다. 상해 국가회의 전시센터에 들어서면 8개 경기장과 약 21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관 안에서

0: 등 관련 단위를 조정해 함께 개봉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회 진행 과정에서 물품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와 개인 봉사 구역에서 호텔 접수 종목의 호텔 프런트 장면은 실제 호텔 환경을 모방하도록 기본적으로 구축을 마무리했으며 배선 기술 프로젝트에 사용될 재봉틀 등 장비는 육속 설치 중입니다. 사유와 개인 봉사 구역 현장 분담 리효결 경리는 미용 종목에는 사진 한 장만 촬영하면 헤어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해주는 장비가 마련돼 선수 디자이너의 스타일링 작업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양 요리 조리와 레스토랑 봉사 두 종목을 최초로 결합하여 일반 식당의 실제 환경에 더 부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장의예술과 패션 구역 현장 분담 진경 경리는 경기 관람 체험을 높이기 위해 화예 종목에 검은 벨벳 광 흡수 배경을 특별 적용해 선수의 작품이 조명 아래 더 돋보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관련 종목에는 외부 전시용 화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더 이상 선수들이 컴퓨터를 바라보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3D 모델링 등 디자인 결과물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생성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경 경리는 우리는 세계기능기구의 경기 시 선수 좌석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면적과 시설 장비 배치, 선수 사용 시 동선까지 모두 세계기능대회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 전 세계 선수들 모두 이 경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중앙방송총국이 17일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중앙방송총국은 이번 아시아 하계체육경기대회의 중국 대륙과 오문지구 독점 전 미디어 권리와 독점 부문 허가 관리를 보유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자 수단의 전자 상거래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중국과 가자 수단 전자 상거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자 수단 무역 일치 화보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금지 및 제한 상품 목록을 공식 발표하여 품목별 규제 교정을 세분화하고 업종의 교정 부합 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다졌습니다. 해당 부문 장관 샤카리 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거래 규모가 2020년에 4,760억 통계에서 2025년 3조 9천억 통계로 급증했습니다. 증가률은 7배 넘었고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소비의 빠른 확대는 가자흐스탄 경제 성장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디지털 기초시설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가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가자흐스탄의 인터넷 보급률은 92.9%이고 소셜미디어 활성 사용자 비중은 75.7%입니다. 가자흐스탄 국가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당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봉사를 구매한 국민의 비중은 32.1%로 약 3명 중 1명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품목별로 보면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이 71.3%의 구매

0: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식품이 45.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각각 33.2%를 차지했고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등 세부 분야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최근 몇 년간 국가 전자 정무 플랫폼 봉사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 봉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업계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다그쳐 주민들의 일상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불 카드 이체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등 디지털 결제 방식의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배송 수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창고 물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배송 체계의 품질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10개의 물류센터를 구축했으며 수도 아스타나와 최대 도시 알마띠에 대형 창고 배송센터를 조성해 상품 회선과 최종 배송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스타나와 알마띠에 주문 보관 및 처리센터 세 곳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며 총 면적은 29만 1,000평방미터, 총 투자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합니다. 완공 후에는 주변 지역의 배송 처리 속도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전자상거래와 물류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정공사와 중국 원통택배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했는데 일평균 업무량은 이미 3만 건에 달하고 택배 네트워크는 전국 3천여 개 거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알마띠주의 천치항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량측은 물류 정보 시스템 연계, 복합 운송, 종합 환적 센터 및 최종 거점 구축 등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우정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동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시장을 겨냥한 카자흐스탄판 러시아판 경동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 공간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경제 발전이 자국의 소비 디지털 전환이라는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 물류 중추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경 간 무역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류 기초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정치 지원 환경이 최적화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9년까지 전자상거래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8.5%까지 끌어올려 현지 제조업과 소매 봉사, 중소기업이 더 넓은 지역 시장에 진입하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중국과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0: 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통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변강의 풍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화를 이루어내는 내몽골 얼군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북극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비전 실현에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첫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하고도 장엄한 날입니다. 우리는 전당 및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빛나는 노정을 돌이켜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앞날을 전망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하고자 이 자리에서 성대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당주왕을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열렬한 명절의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당과 인민을 대표해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우리는 중화의 대지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해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더 높은 기세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동지들, 벗들, 세계적으로 중화민족은 5천여 년의 유구한 문명 역사를 이어오며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해 불멸의 기여를 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되면서 중화민족은 나라가 굴욕을 당하고 인민이 고난을 겪고 문명이 매몰당하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 됐습니다.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중국인민은 용감히 반항에 나섰고 애국지사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성지로했습니다. 태평천국운동, 무술변법, 의화단 운동, 신의 혁명이 잇따라 일어났고 다양한 구국 방안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구국운동을 선도할 새로운 사상과 혁명 역량을 결집시킬 새로운 조직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10월 혁명의 포송이 울리면서 막스 레닌주의가 중국에 전파됐습니다.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위대한 각성을 하고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의 노동운동이 긴밀히 결부되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시대에 부응해 탄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 탄생한 것은 천지개벽의 대사변으로서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발전 방향과 행보,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전도와 운명, 나아가 세계의 발전 추세와 발전 구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공산당은 탄생된 그날부터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공산당이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진행한 모든 분투, 모든 희생, 모든 창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백절불굴의 의지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북벌전쟁,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해방전쟁을 치르면서 무장혁명으로 무력에 의한 반혁명을 반대해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라는 세계의 큰 산을 뒤엎고 인민이 주인이 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으며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실현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로 우리는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에 처해 있던 구중국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산산이 흩어진 모래알과도 같던 구중국의 국면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열강들이 중국에 강요한 불평등 조약과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철저히 폐지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를 향해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국인민은 일도 섰고 중화민족의 유린을 당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0: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여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권호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병강의 풍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화를 이루어내는 내몽골 얼군시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군화가 굽이굽이 흐르는 내몽골 자치구 얼군시 몽골 신류 소목 신류촌은 온통 금빛으로 물든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층층이 우거진 숲은 금빛으로 물들고 초원은 점차 누렇게 변해갔으며 들판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위치해 있는 신류촌은 삼림, 습지, 초원이 함께 어우러져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이 풍부합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재배업에 의존해 산업구조가 단일했고 주민 상당수가 외지로 나가 일하면서 마을 공동화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지켜본 몽골 신류소목 림강 생산대의 당지부석이 우덕생은 예전에는 마을이 소득이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광업이 발전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민박집과 식당을 차린다면서 성수기에는 숙소를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류촌 동북방향에는 오락계장원이라는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책임자로서 전일민은 이곳에 10여 년간 뿌리 내리고 팀을 이끌어 평범한 농경 작업 거점을 유명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국경의 강을 가진 우리가 기후도 쾌적한 좋은 환경에서 자연의 산수를 지속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지 내 과학보급 재배단지에 들어서면 갖가지 특색 과일과 채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농경 체험 학습과 수확 체험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원실 비닐하우스에는 공루와 채소, 과일 작물을 재배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사교실도 운영합니다. 재배단지 직원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곡식과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농사일이 어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광지에는 강가 카페 같은 특색 프로젝트도 구축하여 국경 풍경, 농사 체험, 학습, 레저 오락을 결합함으로써 현지 문화 관광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몽골 신류 소목의 부소 목달인 장정은 수목에는 현재 420여 개의 관광업 경영 허가 있고 매년 연인수로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신류촌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해 주었습니다. 관광지는 수확관리와 보호, 관광봉사, 특색 음식업 등 약 150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관광지 내 레바 체험관 등은 모두 현지 농목민 가구가 직접 생산한 과일과 채소, 가축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제품의 직접적인 유통 판매 통로를 열었습니다. 또한 유체 자원을 활용해 정밀하고도 심층적인 가공을 진행하고 특색 문화창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전일민은 외지에서 생활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발전하기로 선택했고 현지 유휴 노동력은 기본적으로 현지 취업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반원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21년에 절강성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문화관광 홍보 보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원량은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고향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농업과 문화, 관광의 융합은 풍경을 수익으로 바꾸는 효과를 낳고 부가유체대두과학혁신센터는 현지 농업의 과학기술 기반을 단단히 다져주었습니다.

0: 부가유곡 프로젝트 과학기술시험장의 장춘현 소장은 고유도 유지작물 6종에 최적화된 천연시험장인 이곳은 배육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많으며 기름 함량이 높은 유체의 우량 품종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은 이미 여러 우량 골간 교배친을 선발 육성했고 일부 신품종은 증산폭이 40%를 넘었으며 여러 품종이 국가와 자치구 구역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시험장은 러시아와 몽골국의 과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경 간 협력을 추진하고 북아시아 한랭지역 농경지에 적합한 유지작물 품종을 선별하여 유지작물 공급 안보를 위한 종자자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장춘년 소장은 관광객이 현대 농업과학기술을 보고 육종 이야기를 요약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험장은 과학보급 참관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시험밭에 들어가 품종 비교 시험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얼군하 오른쪽 기슭에 위치한 이 국경마을은 새로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은 뉴스초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우정.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북극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비전 실현에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유럽 북극 정상회의가 13일부터 14일까지 핀란드 북부 도시 로바니에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유럽 동맹이 북극 지역에서 전략성과 주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며 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회의는 핀란드 올포 총리가 주재하고 독일 메르츠 총리, 단마르크 프레데릭센 수상 등 유럽 각국 정상들과 유럽리사회 코스타 의장, 유럽동맹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카라스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유럽동맹의 공동 북극 정책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럽동맹 집행위원회는 올가을 새로운 북극 전략과 행동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중대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유럽동맹의 북극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군사기동성, 국경 간 상호 연결성 그리고 유럽동맹 최북단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역 상황 인식, 위성 활용과 정보 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육지와 해상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며 나토와의 조율과 상호 보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스타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동맹이 2021년 북극 전략에서 확정한 기후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협력 등 우선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이 유럽과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동맹은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단마르크 등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프레데릭센은 14일 단마르크,

0: 그린란드, 미국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자신은 해결 방안을 찾는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타와 칼라스는 단마르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유럽의 북극 안보 요구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를테면 범대서양 협력을 통해 방어를 강화하려 하면서도 그린란드 문제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관련 이견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 의존과 자국 이익 수호 간의 모순은 유럽 동맹의 북극 3호 관련 행동 여지를 계속 제한할 것입니다. 안보 요구 외에도 유럽 동맹은 북극 지역에서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성명은 핵심 원자재, 공간 기술, 해상 운송, 상호 연결성, 관광 등 분야에서의 발전 기회를 열거했습니다. 다만, 유럽 동맹이 정책 주장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실현하려면 자금과 조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북극 프로젝트가 우선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회원국들이 출자 규모와 비용 분담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유럽 동맹의 북극 참여 확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암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중의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덕길 중의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씨 덕길 중기 진찰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길씨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기관에서는 공동으로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맞으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특별 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0: 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 창주의 런칭 망주의 조주다시 예, 이 네 가지 4대 보물급 장약은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인증된 국가비밀특허가 있는 아주 특수한 제조기술로 제조한 약품으로서 예, 전 세계적으로 인증하는 예,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감로장약회사에서는 5년간 감로장약을 믿고 찾아주신 연변준의 환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국경절하고 추석을 맞으면서 특별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이라 할 때에는 특징상에서 약재의 조합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위가 아주 엄격하고 약성기가 부드럽고 또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때문에 이 고령화 시대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예, 우리 환자분들이 놀랄만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두 명절을 맞으면서 보물급 장약 각각 10곽씩 사시는 분에게는 5곽을 드리면서 조주다시는 1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이라 할 때에는 이 약재의 조합이가 예, 아시다시피 아주 방대합니다. 예, 우리 치수의 전주환은 70가지가 들어갔다 하지만 그 이상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런칭 창주에는 140종 내지 160종이 들어가고 그리고 효능이 강하고 복용 방법도 또 특별합니다. 예, 때문에 이 4대 보물급 장약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아주 큰 좋은 기회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우리 감로장기 전문가 선생님이 이 한 행사 기간에는 과호비를 또 면비로 합니다. 예, 우리 지금 감로장기 전문가 선생님이 과호비는 예, 제일 적은 표준이라 해도 50원입니다. 예, 때문에 이 행사 기간에만은 이 과호비를 또 면비로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예,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서도 특별히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소화계통 질환이 있거나 혹은 예, 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우리 감로 장애 전문가 선생님이 진찰을 받는다 할 때에는 특별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요즘 며칠 아니지만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길시 덕길 중리 진차부는 국가 대기업인 경력이가 300년 이상 되는 감로장약 유한회사에서 초빙한 감로장애 전문가 선생님을 5년 만에 어렵게 모시고 또 천연적이고 순수하고 효과가 뛰어난 감로장약하고 서장 지역의 특이한 전통 장애 치료법을 결합해서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덕길 중이 진찰부는 전통 민족 의료 특색하고 현대화 의료를 결합한 전승하고 핵심, 예, 그리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허가증이 있는 이런 아주 정기화한 중기 진찰부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오늘은 신호생활 지병이 되어 문의하려 합니다.
0: 네.
2: 예, 혈압이 높으면서래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할 때도 있고 심장이 아픈 감도 나고 숨쉬기도 가쁠 때가 있어요.
0: 네.
2: 예, 이럴 때는 어떤 약을 보행하면 좋겠는가 해서
0: 그 진단은 예. 뭐 받았습니까? 년세 어떻게 될까?
2: 아, 년세는 저 70이 넘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이 동맥경화도 예. 있고 예. 그리고 예. 고혈압이가 지금 혈압이 온정 안 된지 오랍니까?
2: 그거는 두문두문 그렇게 올라간다.
0: 아, 두문두문 예. 올라가면 치료하기 허란다. 그래서 예, 우리 덕길 중리문진부에서는 예, 감로장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우리 직접

0: 그 덕길 중기문진부에 찾아가셔서 또 장의 진찰을 받으면서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약물하고 외용료법, 장의 특별한 치료법을 같이 결합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장의 교수님은 하루에 10명만 봅니다. 예, 10명만 보기 때문에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1: 852 얼마?
0: 7111번.
1: 예.
0: 예. 예약하고 꼭 가셔야 됩니다.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아, 예, 예. 저 여보세요. 저 동생이 남동생이 한국 가서 비오날에 무슨 비누를 씌우다가서 새벽에 밖에서 떨어졌대요.
0: 네.
3: 그래고서 그다음에 한국에서 수술하고 2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그다음 완치돼서 이러봐서 그런 저 일도 막 했어요.
0: 네.
3: 막 했는데 원래 이빨이 다 빠나서 그 또 이빨에 몇 대 없는 거 가지고 다 들리려고 했답니다.
0: 네.
3: 500만 원 주고 들리려고 하고 소리 그다음에는 내 집을 나는 2019년도 왔거든요. 내 전화 한번 전화 안 해봤는단 말입니다. 우리 얼켤 주고.
0: 네.
3: 어제 전화 안 해봐서 피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우울증과 이러는가, 어쩐가, 이러는 게,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저기 장춘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연기를.
0: 네.
3: 연기를 지금 저 발전의 집에 있는데, 그런 저기 기린병원, 예민병원, 장수병원, 다 같이 열차 가면 머리하고 어깨가 계속 흔들흔들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구조물기들이 격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격리 이렇게 했습니다.
0: 예.
3: 그러면 그래서 사람 바빠서 그래서 막 이렇게 땀에 창작을 흘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또 어째서 치료받았는지 조금 나사됐습니다. 그거는.
0: 예.
3: 이게 또 우리 또 형님이 인동종의원에 거기 또 뭐 자기는 심혈관 대해서 그런 거기서 무슨 북경에서 왔다는지 그래서 약 먹고 자기는 이때까지 이렇다면 그럼 아직 거기로 가고
0: 그럼 무슨 환자가 무슨 정황이 있는가 그것만 얘기하시오. 다른 병원이라 이런 거 이름 그, 대지 마시오.
3: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증상이
0: 예.
3: 그런 해가 이게 그 나온다 말입니다. 거칠로.
0: 해가 나오고
3: 예예 둘둘 나오고 소리 그래 밥을 갈아 먹습니다. 밥을 갈아
0: 예.
3: 못 먹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거
0: 그러니까 외상 후유증인데 뇌를 상했다는 얘기죠. 예,
3: 예 수술을 했습니다.
0: 수술을 예 수술을 하고 뇌를 상했습니다. 예. 예.
3: 상했습니까?
0: 예. 그 예. 지금 그 뇌 수술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3: 아니 두 그저 또 이게 목인데 뭐 그만 먹
0: 아 경추
3: 예, 예,
0: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렇게 하셔요. 아, 그 한국에서도 검사한 검사다 다 있을 겁니다. 예.
3: 예, 다 어제 보냈을 겁니다.
0: 예, 그래 뭐, 그 없으면은 그 놔두고, 예. 최근에 이 중국에 와서 검사한 건 또 있겠죠? 병원을 네, 네. 그렇게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3: 예.
0: 그 병질에도 있으면은 그 있는 거 다 가지고 환자를 직접 모시고 덕길 중요원은 오셔. 예, 네. 이런 특수한 질병들은 우리 이 감로 장의 선생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약물 네. 치료하고 또 장의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네. 이 혈액 방출료법도 있고 침구료법도 있고 예. 그 외에도 이 향증료법이라든가 유치료법이랑 이 여러 가지 또 본인이 또 그동안 연마한 이 소파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번 와서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이 결정하셔.
3: 그럼 예약하고 가야 됩니까?
0: 예약은 꼭 해야 됩니다. 예.
3: 예약.
0: 852-7111번입니다.
3: 예, 7자이고 그다음 1자에
0: 세 개입니다. 예. 예.
3: 8527 11 적었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예. 연기를 꼭 하고 가십시오. 예.
3: 예, 예, 예.
0: 네.
3: 연기하면 예.
0: 예. 그러면 안배 해 드립니다.
3: 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그 뭘까? 도끼리 장약방에 그 뭘까 장약 선생님 좀 치료를 받자 그랬는데 어찌는가 하면 우리 딸이 갑자기 어제 입안이 진해요 하늘은 뭐 했나요 뭐 계열처럼 쓰고 봐서 예.
0: 예.
4: 그래서 그 뭔가 좀 약이도 병원에 가서 먹었답니다. 그런 것도 쓰-

0: 게 없답니다. 그래. 네. 저애니에다 난 페일도 싸서 먹고 중약도 먹고 이랬는데 이래도 쓸데없고 하면 입안에서도 이렇게 막 거저이 반내 남 냄새는 막 올라오는 소리.
1: 네.
0: 그래 너무 낫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그래 내다가 네 그래 뭐 병균이 있니 하니까 아 그거 지금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렇게 그 문제인지 그래. 그래서 내 또 그 뭔가 변비 대한 약도 이렇게 또 알려줘 가지고 그래 변비는 나간다 하는데 그건 또 해결됐다 하는데는 계속 지금 입안에 쓰고 봐서 에어진에 당색이 못하겠어 막 목이 막 캐하다 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그 장약이 살이니까 찾아가 보라고 그러네.
1: 네. 딸이 나이 어떻게 됩니까?
0: 예, 47입니다.
1: 아 그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이 썩었고 소화 잘 안 되고 입맛이 없고 이게 위주죠?
0: 예, 예 없습니다. 야, 예. 예. 이렇게 곱빵이 일 한단 말입니다. 그래 곱빵에서 아. 하니까나 때를 하네 제때 아이 먹고
1: 예.
0: 그래서 이런 굶는 날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0: 그래 아무리 내게 했니 그게 아침도 잘 아이 먹지 또 그래서 뭐 그 배달이 있으면 또 그거 그리고 지금 하다 나니까나 지금
1: 네, 그 나이는 예, 지금 네. 이 신체 변화가 영심하고 예, 이 네. 기능도 좀 퇴화되거니와 호르몬 변화가 심할 때입니다. 예, 그래인데 지금 소화계통에는 썩었기 때문에 담낭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 예, 예, 그리고
0: 어제 효과 없다죠, 그러면.
1: 예, 그래서 예, 그 다 또 심리적인 작용도 있고 예, 이래기 네. 때문에 그 장기 선생님 보이십시오. 예, 보이면은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관찰해 보면 또 알립니다.
0: 네. 내일 가도 됩니까?
1: 예, 내일에 꼭 예약하고 가세요. 하루에 10명만 봅니다.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세요.
0: 그 선생님 또 한 가지 이문 남겨있습니다.
1: 네.
0: 그 뭘까 새로운 선생님이 그러면 특기는 뭡니까?
1: 예, 특기가 예, 장기 치료법을 다 장악한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중이 세가에서 태어났고, 예, 그 딱 한 가지 치료법 쓰는 이 선생님이 아닙니다. 중이사증하고 장이사증 두 가지 다 결합한 분이고, 예, 그리고 이 40년간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이난병을 치료한 분입니다.
0: 아, 진맥이랑 다 하시죠?
1: 진맥하죠. 진맥하고 침구하고 방열요법하고 네. 이 장이 특수한 요법을 다 진행합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예, 직접 찾아가셔. 환자를 모시고.
0: 예예예.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 내일 아침에 예약하면 되겠습니다.
1: 전화기 예약하셔.
0: 전화기?
1: 네. 아. 8527111번에 전화기 예약해야 내일이 어느 시간인가 알죠?
0: 예, 알았어요. 예. 전화 놓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우리 동생이 제가 이 부위 왔단 말입니다.
1: 네.
3: 예. 지금 부위 왔는데 혈압이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 아파하고 어지럼증 그저 하는도 지내 그렇다 하면 꼭 가고 사람 붙들고 꼼짝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오른쪽 괜히 다리 맞은 것 같은데 잘못 쓰는데 지금 거기에 자꾸 시리 든다 지금까지
1: 네.
3: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이런 것도 자꾸 시리다 한다.
1: 네.
3: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심장에 붙이는도 심자 자꾸 두드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지 용 지금이 이제 60 여덟인데 용 좀 보기 용 구차할 정도입니다.
1: 네.
3: 예, 이런 질병은 어떻게 사회요법으로 빨리 약을 네. 빨리 될 수 있을까?
1: 맞습니다. 거의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에게는 이 사혈요법이가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중풍이라 할 때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어혈이 많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아,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이 방혈요법을 같이 결합하면서 약물 치료를 같이 결합해야 됩니다. 지금 반신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장애는 없습니까?
3: 어느 장애도 있죠.
1: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오라무는 이 신경 그 손상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고 예, 요즘에는 지금 우리 이 국경절까지 이 진찰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3: 어.
1: 예, 그래서 이 모시고 직접 찾아가십시오.
3: 예, 예, 예.
1: 예 그렇게 하시면.
3: 이제 내 들었습니다.
1: 예, 예.
3: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단체가 한 분 있는데 지금 광단이나 강경화도 있고 이런 낯색같은 노력 되고 사람 넷도 없고
1: 예.
4: 이래서 여기가 좀 그 덕질 녀석은 사실적도 하고 약물 치료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빠르겠는가 좀 다음 해봅니다.
1: 예, 맞습니다. 그 장의 선생님들은 특별히 이 황

0: 걸 강경화 진단이란 받은 거 다 가지고 가십시오. 예, 가지고서를 그 다음에 예약하고 이렇게 가십시오.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1: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향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종의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의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의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의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2: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저, 심혈관에 그 서장이선 선생님과 사회요법하고 여기 저 뇌혈관에 그런 거 같이 치료하면 어떻게 빨리 낫겠는가 좀 문의할래요.
0: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4: 저 녹이 왔습니다.
0: 예.
4: 예. 근데 그게 매년마다 저 그게 저 그런 병원에 가서 확장 그런 땜디만 했습니다.
0: 예.
4: 그게 자꾸 이제 반복돼서 매년마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0: 그래, 혈압은 온정됐습니까?
4: 혈압이 온정 아예 됩니다.
0: 예, 지금 혈압이 온정 안 되고 머리가 예.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 있죠.
4: 예,
0: 예. 예, 그리고 지금 좀 기억력 감퇴도 있고 이런 증상 예, 있죠. 예. 중풍 후유증입니다. 이 중풍 후유증에는 이 내 구복약하고 이 방혈요법 같이 결합합니다.
4: 구보예요.
0: 예, 그리고 또 가보면은 예, 진찰해보고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도 하고 예, 예. 예, 이 소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예.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치료 방법이.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모시고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4: 예, 예.
0: 예, 그 예약하고 꼭 가셔야 됩니다. 예.
4: 예, 그리고 전화번호는요?
0: 예. 전화번호는 8527111번입니다.
4: 7112번이요?
0: 예,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우리 이 행사 기간에는 이 과호비를 예. 받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활동도 예. 좋고, 예, 예. 지금 예, 연계하고 가십시오. 예.
4: 예.
0: 예.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이 방송을 듣고 장려가 좋다고 그러는데 좀 문의하려고.
0: 예, 예.
5: 예, 난 이, 지금, 이 저기, 노공, 병원에가 검사하면 노공이라 하는데, 내 혼자는 무슨 뭐, 노공이라는 건 무슨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예,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머리가 시리하고, 예. 그 다음에 이 무슨인가, 이 양자, 이, 이, 다 여름 별로 예, 춤도 이렇게 두문두문 내려오고 예, 예. 그다음 이제 혈압이 지금 저 혈압인데 내 혼자 보니까 원래는 60대 100이 되는데 조금 높아져 90대 120이 되었습니다. 어째 저 혈압이든 게 한일 이때까지 지금 나이 70인데 저 혈압이든 게 이렇게 올라갔나 다른 사람 놓고 말하면 우리 이 나이는 이게 정상인데 나는 한일 그저 60대 100을로 있던 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0: 예.
5: 예, 그래서 이런데도 내 혼자서도 이게 뭐 중풍이 아니고 달아댕길 수는 있는데 그만 골이 아프고 예. 뭐
0: 예.
5: 뒤에서 소리도 나고 이렇습니다.
0: 예.
5: 이런 것도 장약을 먹으면 될 수 있습니까?
0: 예. 우리 장약하고 예, 장이 치료를 결합해 받으십시오. 환자분은 예, 다행히도 지금 엄중한 단계는 아닙니다. 예, 예. 엄중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

0: 잘 치료하면은 중풍, 큰 중풍도 또 예방하고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장약도 특별히 중풍의 이 심혈관 질환에 쓰는 약이가 다 효과 좋고, 예. 그리고 지금 장이 치료법도, 예, 우리 중풍 치료하고 관절 치료, 소화계통 치료에서 특별히 용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덕길 장약방 알만 하시죠, 예. 듣길 중이 진찰부. 예, 그 공원 정문 아시죠? 예?
1: 예, 예.
0: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연변대학 쪽으로 예, 한 50m 가죠. 50m 가면 덕길 장약방 덕길 문진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예, 장이 선생님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예, 약도 또 선택하면 됩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과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0: 예.
3: 우리 토파 50이 되는데 있고 예. 온몸이 아예 본 곳이 없단다.
0: 네.
3: 예. 약도 많이 쓰는데 어제 낫지 않아서 세상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용하시지 않을까나. 등도 뜨고 사열 요법도 한다니까나.
0: 네.
3: 그 선생님은 저기나 한번 보이고 약을 쓰면 어떻게 하는지 네. 내가 문의해달랍니다.
0: 맞습니다. 우리 갱년기 들어서면은 이 질병이가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거 호르몬 변화 생기면서 그리고 자율신경 또 심하면 자율신경 문란도 옵니다. 근데 이 장약으로는 예, 이런 자율신경문란이라든가 호르몬 변화라든가 이런 거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장기 치료법 예, 이 그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같이 결합해서 또 치료를 하셔. 내일 예약해 드릴게요. 예.
3: 예.
0: 내일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의 감로 장약 전문가 선생님은 중이 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40여 년간 장이 풍부한 림상 경험이 있고 또 이덕도 아주 고상하고 마음이 순수하면서 깨끗한 이런 감로 장약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덕길 중이 문진부에서는 예, 감로 회사의 도움으로서 아주 어렵게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 예, 선생님은 40여 년간 의료 사업을 해 오시면서 국가에서 발급한 전통 장의학 계승인이라는 이런 법적 자격증까지 있는 예, 이런 장의 선생님입니다. 예, 그리고 장의 세가에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부터 예, 서장의 충목 지역에서 아주 좀 훌륭한 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예, 산과 강을 넘어 다니면서 장의 기술에 대해서 연마하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난병하고 만성병 치료에서도 예, 아주 용하게 좀 치료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장의 선생님은 아, 약재를 채집하고 또 약재 분별이라든가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능숙한 분입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852-7111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중의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중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중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해마다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은 전민 국방교양일입니다. 올해 전민 국방교양일은 9월 19일인데요. 오늘에는 동요와 함께 국방의식을 갖추고 국방지식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태옥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 좋은 나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전민 국방교양일은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국방교양을 보급해 전체 국민이 국방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국방지식과 군사기능을 장악하며 자각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국방건설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요. 이날이면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국방교양활동을 펼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도시에서는 방공경보를 울려 군중이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험을 잊지 않고 언제나 대비하는 국방의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의 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방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국가가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며 무력 전복과 분열을 저지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의 완전, 안전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행하는 군사 활동과 군사와 관련되는 정치, 경제, 외교, 과학기술, 교육 등 각 분야의 활동을 말합니다. 국방은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 보장인데요. 리성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새의 글 공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민 국방 교양 표식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표식은 주로 국방 교양 활동에서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선전 자료에 쓰인답니다. 전민 국방교양 표식은 장성, 봉화대, 방패 등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 국방의 개념을 나타내는데요. 주변은 올리브나무 가지로 장식하고 상단에 자리한 붉은 오각별은 조국에 숭고한 존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한동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요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의 어린이로서 우리는 국방 의식을 갖추고 국방 지식을 배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조직하는 국방 교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이나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학습하며 국방 관련 뉴스나 자료를 열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천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또 국방시설을 잘 보호해야 하는데요. 국방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시설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국가가 국방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건축물과 설비를 국방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 방공굴 등이 포함되는데요. 우리는 국방시설 부근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아야 하며 인터넷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누군가 의심스럽게 관찰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국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충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나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 꼬마 화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국방 건설의 후비 역량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포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 조국의 국방 건설에 힘을 보태자요. 석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 강산 그리자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류캅동풍 문맥장배 계를 보도해서는 류캅동풍 당대 발해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성과전에 초점을 맞춰 정효공주묘 벽화복식 복원과정을 통해 당나라 문명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공생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공주는 발해국 제3대왕 대흥무의 딸입니다. 기원 792년 정효공주는 오늘의 화룡시 령두산에 안장됐습니다. 천년 세월의 침식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묘실 벽면에는 비교적 완전한 인물 벽화가 보존됐습니다. 벽화 인물의 신분 특징, 복식 형태와 착용 규범을 통해 우리는 천여년 전 발해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벽화의 문지기, 시위, 시종, 악사, 내시 등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복도, 옷, 신발 등을 연구하고 대량의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을 대조한 결과 복식의 세부에서 당나라 품격이 동쪽으로 전파되고 문명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 벽화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찾고 많은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 또 전해 내려온 문물들을 결부해 연구한 끝에 이런 모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서 벽화 속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쓰고 둥근 깃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장회 대사묘, 장락 공주묘 등 중원 지역 묘장 벽화 속 인물 복식과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벽화에는 시대적 특색이 짙은 문화 융합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의위들의 복식은 당나라의 관련 제도를 계승했고 무사의 갑옷과 시위의 제복, 기모를 드는 규범 등이 모두 중원 궁정 의위 체계와 일일이 대응됩니다. 또 당나라 여성이 남장을 하던 특색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중원 문명이 발해국에 전파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련상입니다. 실제로 복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벽화 속 인물 복식의 실제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인물의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12개 조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둥근 깃 겉옷, 갑옷 등 11가지 류형의 복식을 망라했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는 정효공주묘 벽화를 근거로 정밀하게 복원한 12벌의 발해 공정 복식이 가지런히 진열됐습니다. 전시품들은 발해 공정의 의위, 악사, 시종의 실제 복식을 완전하게 재현해 천년 벽화 속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벽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벽화를 3차원으로

0: 재구성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강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문헌입니다. 바레국 시기는 당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식 면에서는 참고하고 본받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학술적 경계를 일층 넓히고 당나라 시기 동부편강 민족 복식 문화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문명서사 차원에서는 복식 문화를 출발점으로 중화 문명이 여러 민족의 융합과 공생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실증하는 바 중화 문명 다원일체 구도를 구축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문화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 성과를 참고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흠무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사 촬영 플러스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모식을 채택해 발해국 궁정 복식과 머리 장식 모습을 엄밀하게 복원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팀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변강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형식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12벌의 복원 복식은 천년을 뛰어넘은 문명의 대화입니다. 이는 발해국이 결코 폐쇄된 변강 부족이 아니라 중원의 래양 문명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하며 상시적으로 계승한 지방 정권이었음을 생동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 95년 전 세상을 놀래온 9.18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은 분연이 일어나 반항하면서 14년간 피어린 항쟁을 벌여 피와 살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18일 우리조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역사를 돌이켜보고 선녀를 추모하며 경종을 길이 울렸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방공경보가 우리조 8개 현시 도시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가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길시 시대광장입니다. 방금 방공경보가 울렸고 도로에 차들은 멈춰섰으며 행인들도 잇따라 걸음을 멈추고 수견이 서 있습니다. 95년 전 9월 18일 총성이 울리면서 중화민족은 깊은 재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보가 울리자 도시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듯 멈춰섰습니다. 이 침묵은 한 도시가 역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았고 감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 주민 리녀사입니다. 역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옥스럽고 고난에 찬 과거는 우리에게 뒤떨어지면 얻어맞고 나약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생사를 돌보지 않고 피어린 전투를 벌이며 피와 살로 나라를 지키는 장성을 쌓았기에 산하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 가국을 굳건히 지키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 박물관 내 곳곳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홍색 분위기가 짙습니다. 피어린 전투 공동항쟁 전시청에서는 오가는 당원 간부들과 어린이,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변의 홍색 주제 교양기지인 이 전시청에는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피어린 전투와 항쟁을 벌였던 준엄한 역사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펼쳐지는 몰입식 홍색 실경 수업은 연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을 깨닫고 분발 정진하는 홍색의 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아공문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이어서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방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의 항전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작년입니다. 우리는

0: 박물관 내 전자 선전 스크린을 모두 홍색 주제표로 교체해 장중하고 숙연한 기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범한 관객들에게 동북항전 역사와 변강의 홍색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대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광장에서는 전쟁의 역사 명기, 함께 나라의 장성 구축을 주제로 한 전민 국방교양일 활동이 펼쳐져 역사 기념과 국방교양을 결부해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반공실 지휘통신과 과장 박인무입니다. 국방동원과 인민반공 지식이 천문만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광범한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 방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 사암일꾼 리나입니다. 국방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구역 사업에 입각해 인민방공과 국방 지식을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직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에서 주제 견학 실천 활동을 펼쳐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애국 정감을 두텁게 했습니다. 왕청년 동장영 홍군소학교 학생 장신입니다. 신시대 소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소년의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주제 당건설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활동에서는 군대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 동북항일연군 역사 전문 수업을 받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했습니다. 길림 오동 야곱집단유한회사에서는 전국 각지의 판매상 300여 명을 조직해 도나시 북산 렬사릉원에서 혁명선열 추모 성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를 함께 부르고 묵도했으며 혁명 열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습니다. 청도 동방야곱 연쇄유한회사 리사장 왕우원입니다. 이런 날에는 모두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9.18 사변으로 산하가 재난에 빠졌을 때 무수한 중화 아들딸들이 분연히 일떠나 피와 살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도나 사하연 진에서는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일의 투신에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장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기리며 홍색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본부로에서는 충혼의배 구국충정계를 보도를 내와 대가군이 비열한 항쟁을 벌인 영웅적인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홍색 혈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맞아 오늘 첫편 도나 대시 가문 4대가 항전에 나서 비열한 항쟁 보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9.18 사변으로 동북 전역에 함락되고 변강 대진의 침략군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당시 도나 사하연 진의 유지 대만령은 가정 형편이 넉넉했는데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에 직면해 나라가 망하면 집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만령은 사람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가산을 모두 내놓았으며 가족과 이웃 300여 명을 모아 민간 항일 무장 대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중임을 떠맸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사하연진 하동촌 남대자조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옥수수 밭이 바로 대시 가문 저택의 예터입니다. 80여 년 전 항일대우 대가군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차용증을 불태워 항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성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 대원은 항일 국

0: 한국군을 따라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서 전진하며 경박호, 려난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35년 대가군은 정식으로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편입돼 당해의 령도 아래 동만 항일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돌격하고 형제가 어깨 겪고 싸우며 항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대시 가문 저택을 불태우고 대시성을 가진 주민들을 미친 듯이 토벌했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항일연군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다 불행히 체포돼 가슴 혹행을 받은 끝에 영영히 희생됐습니다. 10여 년의 피어링 항쟁에서 대시 가문 4대 가운데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온 가문의 뜨거운 피로 조국 산하를 지켰습니다. 대세충입니다. 대시 가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몇 명의 고아와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주 비상하고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산하는 충결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시 가문의 선열 7명이 혁명 멸사로 추인됐고 그 영명은 도나 멸사 릉원에 새겨졌습니다. 2025년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은 북경에 초청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에서는 잇따라 대시 가문의 사적을 보도했습니다. 길림성 동북항일연군 연구회 부회장 장은부입니다. 대만령 로 선생의 항일투쟁 사적에는 애국주의라는 사상적 핵심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계속 풍부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시 가문이 가산을 내놓고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 장건은 연변 인민이 용감히 적과 싸운 생동한 축소판인 동시에 중화민족이 고람없이 나라를 지킨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시 가문의 충결 사적은 우리에게 국지를 잊지 말고 선열들을 명기하며 굴하지 않은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근일 사평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우리주 대표단은 도합 열매 메달을 따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상한 각 대표단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를 표창하고 이번 대회 각종 수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금메달 2매, 은메달 3매, 동메달 5매와 우수상 1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미용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고 공업 설계 기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CAD 기계 설계 종목과 3차원 인쇄 종목에서 은메달을, 평면 설계 기술 종목, 전매체 운영 종목, 무인기 조종 식물 보호 종목, 디지털 제어 선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호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 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우리가 직업기능대회에 참가한 주요 목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업기능 양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재를 양성해 우리 주 고품질 발전에 기능인재 비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기 인계 인수식도 진행됐습니다. 2028년에 열리게 되는 길림성 제4회 직업기능대회는 우리 주에서 개최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 분열연합회에서는 전국 분열연합회 여성자원봉사 시범 강습반 개최를 계기로 연변 여성 우수상품 장터를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 회의 참가자 근 200명을 대상으로 특색 제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21개 여성 우수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제품은 농특산물, 민속식품,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문화창의 제품 등 여러 종류를 아울렀습니다. 주기상대에 따르면 향후 7일간 우리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두려시 적겠습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2도 내지 6도겠으며 해발이 높은 일부 산간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0: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에 한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여러분, 요즘 선선한 가을 바람이 정말 솔솔 불어오고 있죠. 하늘이 높고 푸른 이 계절, 많은 분들이 캠핑을 떠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가을은 캠핑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가을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만들면서도 분위기와 맛을 확 살려줄 캠핑 음식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뉴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간식, 바로 군고구마와 군밤입니다. 캠핑장에서 석쇠나 화로 숯불에 호일을 깔고 고구마와 밤을 올려 천천히 굽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네, 여기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에 소금물을 살짝 묻혀서 구우면 겉은 바삭, 속은 더 달콤해진답니다. 밤은 반드시 칼집을 내주셔야 터지지 않지요.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 불멍하면서 구워먹는 그 맛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네, 캠핑의 시작은 역시 이렇게 간단하고 정겨운 간식으로 여는 게 제격입니다. 다음으로 든든한 메뉴는요, 숯불 직화 돼지고기 구이입니다. 캠핑의 꽃은 역시 고기죠. 특히 이 가을에는요, 돼지 목살이나 삼겹살이 제철입니다. 국지가게선 고기를 의양파, 마늘, 생강즙, 간장, 올리브유에 30분만 재워두면은 간단한 숙성 마리네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고기를 캠핑장에서 숯불이나 버너에 올린 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십시오. 여기서 포인트는요, 구울 때는 소금과 후추만 솔솔 뿌려도 충분하고요. 다 구운 뒤에는 참나무칩을 살짝 올려 연기를 내면은 훈연향이 더해져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맛이 납니다. 상추쌈 대신에 깻잎이나 무쌈에 싸먹으면 가을 느낌이 물씬 나고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에 캠핑의 행복이 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캠핑의 감성이라고 불려오는 캠핑버섯 전골입니다. 캠핑장에서 뜨끈한 국물 요리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저녁에 쌀쌀해지는 가을 밤에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가을 제철인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을 듬뿍 준비하고요.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에 된장이나 고추장을 부어 간단한 된장 베이스 전골을 만들어주십시오. 거기에 두부, 애호박, 양파, 청양고추까지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은 저녁 쌀쌀한 공기를 녹여주는 따뜻한 한 그릇이 됩니다. 주간단 팁을 드린다면요, 육수 대신 전골용 스프를 가져가면 조리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라면 사리나 떡사리를 넣어 국물까지 싹 긁어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캠핑의 감성은 역시 뜨끈한 국물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든든한 한 끼로 캠핑 주먹밥 혹은 김치 볶음밥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밥은 캠핑 용기나 주머니 미리 지어 가거나 캠핑용 코펠에 즉석밥을 데워서 쓰면 편리합니다. 그 밥에 참치 통조림, 다진 김치, 참기름, 깨소금만 넣고 버무리면 5분 만에 김치 볶음밥이 완성이 됩니다. 손에 쥐기 좋게 동그랗게 뭉쳐 주먹밥으로 만들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동 중에도 먹기 편해서 캠핑 간식으로 재개입니다. 캠핑의 든든함은 역시 밥샘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캠핑의 마무리는 달콤하고 따뜻한 디저트로 호박 스프 혹은 따뜻한 차로 장식해볼 수가 있습니다. 삶은 단호박에 우유와 꿀을 넣어주고요. 핸드블렌더로 갈아준 뒤에 살짝 데우면 호박 스프가 뚝딱입니다. 거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고요. 생강차나 유자차를 곁들이면 가을 단풍과 어우러지는 로맨틱한 캠핑 디너가 완성이 됩니다. 이보다도 가을 감성 가득한 디저트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캠핑 메뉴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꿀팁 몇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우선 재료는 미리 손질을 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가세요. 양념, 채소, 고기 모두 집에서 썰고 재워두면은 현장에서 칼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리도구는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프라이팬 한 개, 냄비 한 개, 석쇠만 있게 되면은 대부분 해결이 된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되도록 줄여주십시오. 귀가 후 처리까지 생각하게 되면은요, 캠핑이 두 배로 즐거워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캠핑장에서 이 레시피들만 따라하셔도 입맛과 분위기가 확 살아나실 겁니다. 복잡한 요리보다 간결함과 제철 재료가 진짜 캠핑 음식의 매력으로 되니까요. 주말 캠핑 계획에 꼭 참고해보시고요. 맛있는 음식과 가을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방금 우리는 캠핑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캠핑의 또 다른 매력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진정한 밝음을 찾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밝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마음에 활기가 차오르는 그런 밝음 말이죠. 그런데 이 밝음이 활짝고 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환하게 만드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밝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신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오히려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육체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분들에게서 더 밝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진정한 밝음은 물질이 아니라 건강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졌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 빛은 쉽게 바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밝음이 활짝 굽힐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절제와 방탕함, 격렬하고 불편한 감정, 너무 혹독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인 긴장은 모두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밝음을 앗아가 버리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매일 야외에서 2시간씩 탁 트인 공기를 마시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자주 냉수욕을 하고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건강이라는 큰 산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체의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일어나는 부분의 운동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의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움직이는 것에 인상이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생명의 본질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자체의 움직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을 들여다보면 끊이지 않는 격렬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심장은 쉬지 않고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온몸의 혈액을 크고 작은 혈관으로 돌게 합니다. 폐는 전기기관차처럼 끊임없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장은 연동운동으로 음식을 밀어내고 모든 땀샘은 흡수와 분비를 지속합니다. 뇌조차도 모든 맥박과 호흡마다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내부에서 이미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외부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이죠. 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을 가진 현대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혼돈 사이에서 극심하고 해를 끼치는 부조화가 생겨납니다. 이 부조화는요, 마치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물이 뚜껑 때문에 밖으로 증기를 내뿜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내부에서는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외부로 표출될 창고가 없으니 결국 압력이 쌓이고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나무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조차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을 통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고 줄기가 더 튼튼해지며 잎사귀들이 햇빛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에게는 내부의 활력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건강한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의 균형이 맞추어지고 그 균형 위에 진정한 밝음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원칙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달리기, 춤, 등산 등등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도 좋지요. 중요한 것은 멈춰 있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외 활동을 생활화해보세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이 몸속에 정체된 기운이 확 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혹은 좋은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마음의 움직임도 몸의 움직임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밝음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이라는 튼튼한 뿌리가 있고 움직임이라는 활기찬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그 밝음은 활짝 꽃을 피웁니다. 오늘 밤 창밖의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한 걸음이라도 더 걷기로 약속을 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밝음과 활력을 불러올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캠핑에서 즐기는 맛있는 음식과 건강을 위한 움직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작지만은 강력한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호두의 효능입니다.

여러분, 요즘 견과류 드시고 계시는가요? 아마도 집에 한 봉지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호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호두 하면은 흔히 뇌에 좋다는 것만 떠올리시죠? 하지만은 알고 보면 호두는 노인에게 두루 좋은 항산화제이자 항암 효과까지는 놀라운 식품이랍니다. 견과류는 식물의 핵심에 모여있는 것으로서 다음 세대를 창조하는 생명력의 집결체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고 심장, 뇌졸안, 뇌졸

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화를 억제하는 데 탁월한 것입니다. 게다가 겉껍데기가 단단해서 농약의 침범이 거의 없고 가공이 필요하지 않아서 식품 공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다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의학에서는 호두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볼까요? 호두는 음식이면서도 중요한 약재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신장과 폐 그리고 대장에 경락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 의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귀한 약재였죠. 첫 번째 효능은 신장을 부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로로 인해서 신장의 전기가 허약해져서 생기는 요통, 흔히 신호요통이라고 부르는 증상의 호두가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또한 신장의 양기를 도와주고 전기를 굳건하게 해주므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에도 좋은 약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다음으로 호두에는 호흡기를 부강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호두는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천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서 폐와 신장이 허약해서 생기는 기침이나 만성천식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만성쇠약성 천식의 효과가 큰데요. 호두에 은행, 밤, 대추, 생강을 더해서 달인, 오과차는 감기, 기관지염, 천식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전통차로 유명합니다. 환절기마다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대장에 윤기를 주어 변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호두는 기름 성분이 풍부해서 대장이 건조해 생기는 변비, 특히 질병을 앓고 난 뒤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변비에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호두는 특히 로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로인들은 경맥의 기가 허약해서 순환이 느린데 호두는 경맥을 잘 통하게 해주고 로인에게 흔한 고질병인 기침과 천식에도 좋은 약이 됩니다. 또한 신장의 정기를 보충해주므로 신장 계통에 속하는 허리, 뼈, 소변, 귀, 머리카락 등에 두루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 허리 힘이 없고 아프면서 다리 힘이 떨어진 경우에도 호두가 쓰이는데요. 뼈를 튼튼하게 해줌으로 골 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자주 찔끔거리는 데도 좋고요. 귀를 밝게 해주며 머리카락을 검게 해준다고 하니까 로화로 인한 여러 가지 고민에 호두가 참 반가운 식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호두는 로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큽니다. 로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암, 중풍, 동맥경화, 신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을 하고 로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뇌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서 머리를 좋게 해주고 뇌의 로화를 방지함으로 치매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랍니다. 호두의 속살이 뇌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뇌에 좋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호두가 신장의 전기를 보강하는 효능이 강해서 뇌에 신장의 전기가 공급되어 두뇌가 건강해지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호두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의학에서는요, 폐와 대장이 피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두가 폐와 대장에 좋은 효능을 나타내므로 자연스럽게 피부에 윤기가 돌게 하지요. 또한 불면증과 신경쇠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자, 오늘은 이렇게 작지만은 강력한 영양 덩어리 호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장을 보강하고 배를 튼튼하며 대장을 윤택하게 해주고요. 노화를 막고 암까지 예방하는 호두. 정말 놀라운 식품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호두를 몇 알씩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아침에 요구르트 뿌려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혹은 그냥 간식으로 한 줌 집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다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 하루에 30g, 즉 약 7알에서 8알 정도가 적당량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작은 호두 한 알이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책임질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을 캠핑에서 즐기는 맛인데요. 레시피로 입맛을 돋궈주고요. 다음은 건강과 움직임이 만드는 밝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으며 호두의 놀라운 효능으로 몸속 건강까지 챙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캠핑장에서 한 끼의 식사에 관심을 기울이면 추억이 되고요. 하루 30분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면 활기가 되며 호두 한 줌에 관심을 기울이면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 세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신 건 어떨까 싶었나요? 주말에 캠핑을 떠나거나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거나 매일 호두 몇 알을 챙겨 드시는 거,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을이 언제나 따뜻하고 건강하며 환한 미소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꼈을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목은 들어보셨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우리 현대인들, 특히 매일 가정과 일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오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레고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직업이 외판원이라서 매일같이 출장을 다니며 아주 고생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레고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에 누운 채로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딱딱한 등딱지에 볼록 나온 배, 그리고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들을 가진 그런 벌레 말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는 불안한 꿈에서 태어나 어깨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예고도 없이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과 다리가 벌레 다리로 바뀌어 있고 뒤집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해 버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레고르의 첫 반응이 정말 특이합니다. 그는 아이고 내가 벌레가 되었네 하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출근 시간이 늦었네. 그의 머릿속에는 오전 5시 출발 기차를 놓친 것, 그 때문에 사장님이 화내실 것, 부모님께서 빚을 갚지 못해 곤란해지실 것 같은 걱정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되었는데도 그는 일과 책임, 그리고 자신이 떠안고 있던 무거운 짐들만을 떠올립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열이 펄펄 나서 누워있어도 머릿속에는 아이 방학 숙제는, 남편 정심은, 직장 보고서는 오늘까지인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줄에 매여 앞으로만 끌려가면서 정작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레고르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의 실패에 빚을 졌고 어머니는 몸이 약했으며 여동생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는 오직 가족을 위해 이 힘든 일을 참아내며 출장을 다니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진심으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 얘기 하나 털어놓을 새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벌레로 변한 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배인이 직접 그의 집으로 찾아와 다그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냐, 가족들도 밖에서 허둥지둥 날립니다. 그레고르는 변명을 하려고 문을 열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입으로 열쇠를 물고 돌려서 문을 겨우 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너 왜 그러니? 아프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의 반응은 공포와 혐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걱정뿐입니다. 그레고르가 돈을 벌어올 때 가족들은 그를 의지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들이었고 훌륭한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기어다니기만 하는 벌레일 뿐입니다. 그는 짐이 됐고 수치가 됐으며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여동생 그레타는 처음에는 용기를 내 그를 돌보려고 했지만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방을 청소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가족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고 싶어 했지만 매번 보면 기절합니다.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집행이로라도 때려 죽일 기세입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가족조차도 냉담해질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진실입니까? 하지만 카프카는 100년도 더 전에 이 잔인한 진실을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려냈습니다.

그리고르는 겉모습은 벌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옆방에서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알아듣습니다. 아버지가 은행 경비원 일을 구해서 매일 제복을 입고 출근하시는 것,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것, 여동생이 점원으로 일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모양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는 벌레가 되어서도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하숙을 온 신사들이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여동생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문 밖으로 살짝 기어나왔습니다. 그가 사람이었을 때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가장 좋아했고 그녀를 음악 학교에 보내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허기와 상처, 외로움 속에서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정부가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식구는 나들이를 떠납니다. 이 얼마나 냉소적인가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가족이 그것을 해방으로 여겼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가 너무 어둡고 비관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짜로 아프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고문들입니다. 우선은 도구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레고르가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돈을 버는 기계였고 월급을 가져오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못하게 되자 그의 가치는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는 모모 주임, 모모 아내, 모모 아빠로 불리지만 그 호칭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돈 버는 나 말고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다음은 사랑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병을 앓으면 가족들도 지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은 그가 요양할 때만 유지됐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아프지만 많은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작동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성적이 좋으면 더 많이 칭찬하지 않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벌면 더 잘해주지 않나요? 이것이 인간의 나쁜 본성이라기보다는 우리 대부분이 오랜 시간 무언가를 받기만 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은 소외란 무엇인지에 대해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소외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에 휩쓸려 살아가고 일에 지쳐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카프카는 벌레로 변한다는 터무니없는 설정을 통해 우리가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점점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네, 변신이라는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100년 전 한 젊은 작가가 그려낸 그 불안에 떨고 출근에 쫓기던 외판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의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있지요.
1: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2: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가족이란 기쁠 때보다 힘들 때 더 큰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더없이 소중한 가족의 존재와 그 사랑을 우리는 아픔을 겪고 난 뒤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족 사랑을 담아

먼저 송향옥의 글 따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은 왕년보다 날씨가 유난히 무더웠는가 하면 더위가 지속된 시간도 훨씬 길었던 것 같다. 무더위에 가뜩이나 몸이 지쳐있는데 설상가상으로 3년 전에 피부병으로 수술을 받았던 부위에 상처가 도져 큰 고액을 치를 줄이야. 수술 부위가 따끔따끔 아프게 시작하더니 며칠 뒤에는 빨갛게 부어올랐고 때뜸 땅콩 알만큼 커졌다. 하도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가뜩이나 무더위로 몸이 지쳐 있었는데 통증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대뜸 언짢아

가져왔다. 한번 아팠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그날 아침 나는 아침밥도 거른 채 병원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옷을 입었다. 바로 그때 딸애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픈 사람을 어찌 혼자 보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마침 방학이라 집에 있었던 딸애가 함께 가자면서 따라 나섰다. 밖에 나오니 아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더운 열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딸애가 어느새 준비했는지 양산을 꺼내 펼치더니 나한테 씌워주었다. 병원에 도착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보다 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무시무시한 수술을 또 겪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겁이 났다. 그 전에도 수술을 받고 나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걸 또 겪어야 한다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두 다리는 맥이 풀리고 사시나무 떨듯 휘청거려 도무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딸애가 내 마음을 헤아렸는지도 모르듯 나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딸애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늘 어린애로만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던가. 이젠 엄마의 든든한 보티목이 되어주는 딸애가 너무 의젓하고 대견스러웠다. 수술을 받고 나서 딸애는 이 엄마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처치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했는데 지는 듯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딸애는 매일 아침 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했다. 때로는 환자가 하도 많아 몇 시간씩 병원에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딸애는 언제 한번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었다. 그런 딸애를 보고 있노라니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걸 감출 수 없었다. 병원에서의 처치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딸애는 또 바삐 돌아치었다. 얼굴에 난 땀을 닦으라고 젖은 수건을 건네주고는 시원한 수박이 있다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얘야, 엄만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좀 쉬어. 내 말에 딸애는 엄마가 빨리 나아야 자기도 시름을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다면서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열흘 동안의 치료를 마치고 나니 의사 선생님께서 외용 연고를 처방해주며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 매일 한 번씩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복더위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집에 에어컨도 없을 뿐더러 두꺼운 붕대까지 감고 있어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게다가 샤워마저 할 수 없으니 더더욱 고역이었다. 하루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딸애는 매일같이 나한테 고약을 발라주었고 혈액순환이 좋다면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는 발을 씻겨주는가 하면 다리까지 주물러주었다. 그런데 고약을 바른 곳에 몇 며칠 반창고를 붙였더니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 딸애는 내 상처 부위를 보면서 무척 안쓰러워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고약을 바를 때 혹시라도 상처가 덧날까봐 더 신경을 썼다. 한 번씩 고약을 치르고 나면 땀 범벅이 되었지만 딸애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느새 철이 든 딸애를 보면서 대견스럽기도 했지만 딸애가 고생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련해 났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딸애가 약을 발라주는 사이 나는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와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다. 천천히 일어나 주방에 가보았더니 여느 때 같으면 한참 늦잠을 자고 있을 딸애가 아침 준비를 하느라 주방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었다. 우리 엄마 벌써 일어났네. 아침밥이 인차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딸애의 모습을 보니 평범한 이 아침이 너무나 행복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딸애가 이제는 엄마를 위해 아침밥까지 준비하다니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이때 딸애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어서 와서 드십시오. 식탁 앞에 앉은 나는 눈앞의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어 내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20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수

귀하게 귀여운 딸애가 이토록 풍성한 아침상을 차렸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콩나물국, 계란 후라이, 소고기 볶음, 오이 무침, 밥상에 오른 반찬들은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웠다. 내 입에서는 어느새 군침이 돌았다. 딸애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서 배워낸 결과라고 했다. 첫 도전이어서 맛은 보장하지 못하겠지만 맛없더라도 이 딸의 정성을 생각해서 많이 드시고 힘내라고 밥 공기에 반찬을 듬뿍 얹어주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딸애를 품에 끼어놨다. 긴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여행도 가지 못하고 오로지 엄마의 병간호로 시간을 보내야 했던 딸애가 안타까웠다. 기른 딸애를 보며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그날 아침 나는 딸애가 정성들여 만든 반찬을 먹으며 오래도록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딸애가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보살펴준 덕분에 수술 부위는 마침내 아물었다. 어느새 의젓한 대학생이 되어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봐주는 딸애를 지켜보노라니 그에 대한 고마움이 눈덩이처럼 커지만 갔다. 특히 상처에 고약을 발라주는 딸애의 하얗고 보송보송한 손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작고 귀엽고 고사리 같은 손이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나 싶었다. 빠른 것이 세월이라니 딸애는 이젠 키가 부쩍 컸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만큼 넓어졌나 보다. 딸애는 자신의 효성으로 나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유해 주었다. 오늘도 나는 사랑스러운 딸애가 보낸 문자를 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딸아 고맙다. 그리고 내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사랑한다, 내 딸.

계속해 김경희의 글 '효녀 친구'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 입원했던 어느 날 오전, 병실 동쪽의 침상에 앉아 한참 텔레비전을 보다가 병실로 다시 들어왔다. 그런데 내 옆 침대는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중증인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내 침대 위에는 새로 입원한 환자의 짐으로 보이는 커다란 보따리가 누워 있었다. 나는 저도 몰래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다. 그러자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하도 답답해 다시 복도로 나갔다. 오늘부터 이런 중증 환자와 한 병실에 있어야 한다니 왠지 두려워 났다. 한참 복도를 거닐다 돌아오보니 남편이 와 있었다. 나는 남편과 말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런데 할머니를 돌보던 여자가 어디론가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며 바싹 다가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 경희 맞지? 나 모르겠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게 하도 신기해 쳐다보았지만 누구든지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나 향란이야. 웃음소리가 하도 익숙해서 금방 의무실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너 고중 때에도 늘 그렇게 잘 웃었잖아. 너 향란이라고? 고중 동생이 향란이가 머리가 총명한데 반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네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고중을 졸업하고 나서 우린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향란이가 나의 웃음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너 근데 그 사이 더 예뻐진 것 같아?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냈다. 예쁘긴 늙었지. 고중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그래도 부모님 덕에 박사 남편까지 만나 잘 살고 있어. 아들 녀석도 부모님께서 17살이 될 때까지 키워줬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7년 전부터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할 때부터 부모님 곁에서 지켜주기로 결심했어. 향란이 부모님도 대단했지만 향란이 역시 요즘 세월에는 보기 드문 효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한테 파마를 해주려고 머리방에 가서 직접 배웠어. 봐, 파마를 하니 우리 엄마도 엄청 예쁘지? 젊었을 때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으니까. 향란이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모습은 꽃보다 더 고운 미인이었다. 혹시 후회되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후회는 해본 적이 없다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액이 되니 향란이의 아들이 병원에 와서 외할머니를 돌봐주는 일을 도맡았다. 낮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엄마를 대신해 외할머니를 돌봐주었다.

하는 녀석이 참 대견스러웠다. 30대로 보이는 향란의 아들은 아주 숙련 전 솜씨로 외할머니를 돌봐드렸는데 몇 년째 이렇게 엄마와 손을 잡고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했다. 요즘 세월에는 참으로 보기 드문 젊은이였다. 내가 칭찬을 해주니 외할머니가 온갖 정성으로 키워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며 머리를 극적이며 부끄러워했다. 이번에도 병원에서 지루한 나날들을 보낼 줄 알았는데 30여 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나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까지 전해들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마음이 비단결같이 착한 향란이가 만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 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

3,4층은 도강종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종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종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 시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건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도강중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먼저 저희들 도강중이는 찾아오기 좀 쉽습니다. 다른 데보다 연길시 이 중심에 위치했으면서 연길 백화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0: 예.
1: 백화 북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서점 서쪽에 있고 또 다시 말하면 우리 그 남쪽에서부터 연배병원 들어가는 길 그 십자로에서 예, 큰 십자로에서 그 십자로로 건너자마자 오른손 편에 있습니다. 물론 연배병원하고는 멀지만 연배병원 방향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주 오기 쉽습니다. 그 다음 주사실이라든가 또 행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변실이라든가 각종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보조적 진단이라든가 예, 이런 모든 설비가 구조하게 갖춰져 있는 중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서의가 결합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기술 이 업무 수평이 높습니다. 저희들 도강중이에는 대부분 근 40년이 중이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맹로 중이들을 초빙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여기에 계시는 그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최기명 원장님이 주로 피부과 전문의미에서 이 피부과라는 거는 그 잘 떨어지지 않은 피부병만 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보짐이라든가 백전풍이라든가 각종 신마전 습진의 대상포진이라든가 색소성 이런 지댄이라든가에 많습니다. TCN, 소주CN, 무슨 예, 이래서 이런 각종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전국을 돌고 해도 치료를 못 받다 하던 분들, 우리 최기명 선생의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외에 우리 새로 모셔온 김성춘 교수님이 역시 40년이 중이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맹로중입니다. 연변병원 중이과에 계셨고 또 상해 중이대학에 가서 진술을 했고 또 성도 중이대학에 가서 또 진술을 했고 또 한국경희대학 조이병원에서도 2년 동안 이런 근무한 분입니다. 아주 용한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그 두통, 편두통, 완거성 실면, 갱년기 종합증, 우울증, 식물신경문란, 그 외에 소화계통에서 각종 위병

0: 위병이요, 위궤양이요. 그 다음에 또, 이 위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서의학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서, 소화 아이 되면 위병인가 하는데, 사실은 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했습니다.
1: 네.
0: 예. 간이, 이 간위 치수가 생긴다거나, 간에 와서, 그, 간양 복항이 생긴다거나, 이게 다, 간이 수시작용이 아이 된단 말입니다. 막혀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간이 이런 그 소통을 수시에 소통 잘 되면은 이 위가 아무런 문제 없게 됩니다.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제일 업시부를 한 옆집을 칩니다. 그 옆집이 위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약 먹는다고 그저 시어머마 자꾸 재먹고 뭐 유물하선 간균 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먹는다 뭐 기차기 어디가 첨약도 썼다 침도 맞아봤다 아이 되던 분들 다 김성충 교수의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1: 네.
2: 제 전화입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말씀하십시오.
2: 예. 저는, 저, 경추와 이 요추 간판 돌출 질병으로 고생한 지 몇 해 됩니다.
0: 네.
2: 그래서, 그, 저, 소문 듣고, 저, 도광중견 김성춘 이사 선생님, 보이고, 저를 예일에 중략을 몇 번 가져다 먹고
0: 네.
2: 친구 치료도 결합해서 했습니다.
0: 네.
2: 이 선생님 정말 아주 그 용감다.
0: 침은 제대로 놓는 침입니다. 이 선생 침은 맞아보면 예, 뭐 예. 다른 데서처럼 그저 매하침이라든가 전기침이라든가 이것보다도 제대로 기다만 침을 넣었어요. 왜 그 중에 이 엉덩이란 보면 환도혈이란 게 있습니다. 아주 긴 침이 예.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 보기만 해도 놀라죠. 예, 인간은 선생은 못 넣습니다. 근데 이 선생은 예. 옛날 침 그대로 친구법인데 다릅습니다. 이 골가병이라는 게 요추간판 돌출이라면 다 이 자골신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선생의 침은 마사범 다를 겁니다.
2: 예, 그래 많이 그저 나아졌습니다.
0: 네.
2: 이 선생 정말 제가 있을 때 되게
0: 제가 있습니다.
2: 중약도 이렇게 그 조명과 뭐 값이도 저렴하고 예.
0: 비싸지도 않고
2: 예. 그래 조명과 내 우리 집사람도 가려고 그래 내일에 예약할 수 있습니까?
0: 내일 해서 김성숙님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2: 예.
0: 예, 예. 됩니다. 예. 오십시오.
2: 예, 수고하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는 저기, 도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3: 예, 나는 예, 어떻게 되든 항상 심리가 예, 보지 못하고 해답이가 있죠. 진짜. 해답이가 강하고 온종 아이되고, 예.
0: 네.
3: 그리고 밤잠이나 못 자고 못 자고 하루에 한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0: 그러면 안 됩니다.
3: 예,
0: 3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3: 나중에도 머리라는 게 아프고 여기 심이 이상해 정신 안 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얼마 선생님 치료를 이제 한 번 받았습니다.
0: 네.
3: 한 번 받아서 지금 약 갖다 쓴 게 예, 벌써 예, 요 한 4달 지났다는 효과가 참 전혀 아닙니다.
0: 예, 어떤 사람 한 번 또 이 실면증을 좀 장기적인 치료가 수요되는데, 예, 졸만 선생님 이야기 말을 잘 듣습니다.
3: 예, 해람이 벌써, 예, 해람 제가 해볼까? 내가 매일마다 해람 체크하는데, 해람이가, 예, 지금 온정되고,
0: 예.
3: 예. 그리고 지금 잠도, 예, 연합 조금이나마 좀 낫습니다. 여기가 잠 자는 게.
0: 혈압이 온정되고 모든 게 이 평온해지면은, 우리 수면제 쓰던 사람들도 수면제 끊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3: 예, 그래요. 이제 내, 이제 치료 봐, 이제 갔다 오면 지금, 이제 한, 그러니까 이제 한 주일 됩니다.
0: 그래. 예.
3: 그래, 예. 네, 한 번요, 저희 선생님, 다른 사람도, 우리 친척들도 가서 옛날에 치료를, 그, 선생님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3: 예, 안다말인데, 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수폐가에 어느 만하고, 이런.
0: 그렇죠. 턱 이래 진단하고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모두 다, 오, 딱 맞다고 쓰려는 머리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 뭐, 엄마를 데려왔던 사람들 또 딸이 거성 보고 약 짓고 이럽니다.
3: 예, 확실히 선생님, 그 선생님 용합니다.
0: 네.
3: 예, 벌써 병 치료도 약 써보면 잘 아깁니다.
0: 그렇죠.
3: 약 써보면 이렇게 아이들 빠르고 효과가 좋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 하나 좀

0: 아, 치료하려고요. 오늘 나오지 않게 오늘까지?
1: 예, 이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0: 그럼 오늘 딱 나오, 오늘까지 되는 거. 오늘 내가 지금 전에,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선생님.
1: 오전으로 예, 지금 오십시오. 우리 이 방송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병원에 넘어갑니다. 예, 와서 전화번호만 얘기하면 과비도 해봤고, 예, 예약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는 저 동암중면의 리명길 선생님 이거 배우고 나는 주약에 이 위가 소화하려면서 자꾸 먹으면 터지고 마야 안 먹은 게 되나 딱 그대로
1: 맹치금이 뒷부지사죠.
3: 예, 예, 내려야 간단 말이야. 그래, 예. 올리면서 냉식이 자꾸 올라오면서 입에서 냉식이 난단 말이야.
1: 그러면 그 한기가 이 중간은 막았단 말입니다. 우리 삼초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예. 상초, 중초, 하초인데 이 중초에 와서 비위가 있단 말입니다. 비위가 냉하면서 중간은 막으면 뭐 물 한 모금 먹어도 부지사고 밥 한 숟가락 먹어도 내려 못 가고 예,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냉춤이 올라온다 소리 예. 나오죠.
3: 예. 그렇다면
1: 그거 리명길 선생님 치료 잘한다. 그건 또 치료도 예. 빠릅니다.
3: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했는데 벌써 닦아주게 이렇게 저거 이게 아주 그러면서 그다음
1: 내가 쑥 꺼져 내려가는 거.
3: 그랬더니 그다음에 조금 먹어도 이 내려가는 거 아니고 그냥 울는 냄새가 없다만 벌써.
1: 그렇죠.
3: 예.
1: 그렇게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면 이 만성 그 인후염이라는 게 팔루시스과의 만성 인후염 다 그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예. 또 다른 병을 일으킵니다.
3: 예.
1: 예. 치료해야 됩니다.
3: 예, 여기다 많이 약을 단대가 썼는데
1: 네.
3: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아, 찾아갔는데 맨발을 딱 이상 만났다만
1: 맨발을 만났습니다.
3: 예, 그냥 그 약을 참서 벌써 다섯 저 일곱 척 하다 먹는데 벌써 절반 먹고 100가지 아기더라만
1: 예.
3: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약을 선생님 만났으니 좀 이번에는 그는 빼자고서 좀 내일로 예약하자겠네.
1: 예, 이 치료를 할 때 본격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다른 병도 오지 않습니다. 예, 내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예,
3: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우리는 절만 선생의 장기 환자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1: 예.
4: 어제 둘째 형님이 가서 예, 첨약 짓고 그런 게 어제 네 번이나 됐는데, 야, 어제 많이 번번하게 걸어댕.
1: 주로 무슨 증세 있었습니까?
4: 중풍후증을 중풍이 두 번이나
1: 나갔습니다.
4: 예. 숨은 개지지 흘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예. 밥을 숟가락 뜨면 벌써 중도에서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해놓고서 네. 먹고 그리고 침대 눕고 누워있어 이래도 못났댔습니다.
1: 그래서
4: 모집 갔다가 청약 짓고 그런 침도 맞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동리도 예, 이제 중풍 맞은 지 무슨 한 달 반 됐는데 돌아다니면 천장 쓰고 친구들하고 뭐 주사도 많이 맞았답니다. 그랬는데 알바고 네. 뭐 낮에 타고서 그래 월요일로 우리 형님과 같이 갔다고서 그래 예약한다. 외지에 대해서 오늘은 오지 못하고 월요일로 예약하자.
1: 아 다음 주 월요일로 예? 예 예약하고 오면 좋습니다.
4: 또,
1: 예. 예
4: 그래 예약 안 내 전화번호로 그래 가시면 예.
1: 예 그렇게 그래, 하십시오. 예.
4: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네.
5: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김성춘 선생님을 이전에 연매병원 있을 때부터 가당에 가서 봐야지 2, 30년 후에 보니까 김 선생님이 지금 이 동안중년에 왔을 때 말하는 것 두 번이 가서 나는 이제 그냥 다, 뭐, 문제가 이전부터 잡으려 마요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1: 네.
5: 어째 저는 이전에 한두 시간 자고는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 바쁘고 어때 그 자랑스럽게 세 시간이나 두 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던 게 이 선생님 치료를 받고 지금 요즘에는 잠을 용 다 했다는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1: 김성춘 선생님이 완고성 실면증 치료도 아주 잘 치료해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하고 수면제만 쓰던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5: 글쎄 말이죠.
1: 예. 이 실면증 치료에는 예. 이름이 있습니다. 전주적으로.
5: 예, 그건 난 아미녀로서 몇 번 먹어서 지금 요즘에 아미녀를 아예 먹고 자버리 못지 사러 오셔서 그랬습니다.
1: 예.
5: 그리고 내, 저번에 가보였더니 어떻게 무릎 관절을 따딱

0: 마치고 중계를 내려갈 때 딱 마치면 아프고 그렇다가 무슨 신문학 드라마를 신문학 해서 감독할 수 있어 이럽다니까. 다른 데 갔는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1: 김성춘 선생님 취미가 제대로 된 취미입니다.
0: 그것이면 취미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에는 난 어떤 자부림 사람을 알게 됐는데 우리 언니도 지금 자부림하에 왔습니다.
1: 그러면 빨리 약을 쓰십시오. 효과 잘 본다.
0: 그래서 오늘에 우리 언니를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1: 오늘이?
0: 예.
1: 오늘까지 오전에 나오십니다.
0: 예약해 주세요.
1: 예약이 됐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안녕하십니까. 김성춘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잖아. 원래는 두통 영심했습니다. 두통이 심하면서 다음 다시 먹겠습니다.
1: 네.
3: 근데 옛날에 그래서 자주 그 엄마가 링겔을 맞았습니다. 댄디를 한 열흘씩.
1: 머리 아프면 바쁘니까나.
3: 예, 그러면 약간 그래도 고 맞을 땐 잊었다가 또 아프더라만 낫게 녹이 소문에 들어서 연도병에서 뭐니까 출시 한 분이 거기서 뭐니까 가서
1: 네, 왕고성 두통 잘한다는 소리 들었죠.
3: 예, 왕고성 두통을 다 한다는 소리 듣고 전에 거기 갔으면 일곱날 7일에 중약 때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있으니까요. 아이, 거리 두통이 하나도 안 아픈다. 그리고 잠도 잘 잔다 지금.
1: 예, 그 왕거성 두통에는 두통 왕거성 실면 김성순 선생님 정말 잘합니다.
3: 그래서 그래서 내 만났다 내가 선생님 어째 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아픈가 너무 힘들다고 걷기도 봐봐 지금 한번 치무 맞아봐서 이러더라면 그게 한번 맞은 게 그냥 좀 나도 그래 며칠 중 맞은 게 효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 네.
3: 지금은 예약하다 그럽니다.
1: 다른 데 가면 그런 치무에 몇백 원 내고 맞아야 됩니다. 그 선생 좀 그런 딱 요 치무 나야 될 환자들 다 면비로 놔드립니다.
3: 예, 요즘 효과 좋더라면
1: 효과 좋습니다. 예,
3: 예, 좀 또 예약하다 그래 그럽니다.
1: 예, 김성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도강 중의원에 보면은 정말로 이름 있는 명료 중의들을 여러 분 모셨습니다. 그 위에 조일만 선생님 있습니다. 조 선생님 일찍이 연길시 중의원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북경의과대학에서 이 연수 과정도 다 걸친 분입니다. 우리 이 중풍치료에서 또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분이죠. 예.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보다 다 이 잘하는 쫑크가 따로 있습니다.
2: 네.
1: 물론 중의는 뭐 이것저것 뭐 엄격하게 이렇게 과를 나누지는 않죠. 예, 펑크는 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 이 능력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20년 이 주부질 해도 무슨 채나 다 잘하고 무슨 거나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네.
1: 예, 내가 맛있게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의사들도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정말로 몇만 가지 병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병들 있고 똑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이 발병하는 원인 그다음에 증상 다 틀립니다.
2: 네.
1: 그래서 의사들이 어느 걸 하나 치우쳐서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쫑크라는 게 어느 한 가지 이런 방면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치료하고 림상경험 결합하고 어떤 처방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효과를 보고 어떻게 효과를 못 보는가 이게 다 오랜 림상경험을 통해서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2: 네.
1: 예, 조일만 선생님은 첫째 우리 내쉴 만한 게 뭔가 하면 중풍입니다.
2: 네.
1: 예, 관심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내 혈관 계통 방면에서 중풍 조기 진단을 아주 묘하게 합니다.
2: 네.
1: 턱 보면은 이 사람은 중풍 올 위험성이 뭐 100분제 80이다 90이다 또 빠른 시간 내에 오겠다 뭐 이거에 묘하게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그게 무슨 뭐 우리 기계 진단 아야고 또 아는 방법이 다른 뭐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체증을 보면 안다 말입니다.
2: 네.
1: 예, 중의들은 벌써 눈을 봅니다. 심한 사람들은 이 눈이 눈동자에 와 까만 동장에 와서 하얗게 튀어 있습니다. 가락지처럼. 네. 하얀 태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남성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면 눈이

용 좋게한다 이런 사람들 행하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절만 서재처럼 아는 선생들이 보면은 눈에 벌써 허옇게 가락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 해를 많이 봅니다. 해를에 그 이 설전이란 게 서전이란 게

0: 내가 어느 말 두꺼운가 어느 부분에 설태가 깼는가 이 설전도의 해도 간단한 해 한난 것 같지만 해 끝은 심장을 말하고 해 양쪽은 간을 볼 수 있고 해 근부 목구멍 넘어가는 데는 우리 콩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비위를 보고 예.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무리 잘 보는 선생이라도 예. 쉽게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중풍에 관한 연구가 깊은 분들은 이 설진에서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맥을 짚는 거 결합한다든가 예. 그래서 졸만 선생님은 중풍 조기 진단이 잘 나옵니다. 그 외에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 다리람 들지 못해서 중풍 와서 다리가 다 굽어지고 다리가 이 원을 동그라미를 건너매 문턱도 못 넘던 분들 졸만 선생님이 그 첨약하고 친구로 결합해서 하는데 문턱을 건든건든 넘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발이 마지막엔 잘 아예 펴지죠. 예? 그러던 분들도 발을 펼 수 있고 발이 부드러워지고 무거워지지 않으니까 또 너무 좋아하죠. 예? 그 외에 이 선생님 또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고혈압.
1: 네.
0: 고혈압도 이게 잘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예?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약을 팔길래 해서 이 약만 먹으면 고혈압 약을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저 계절을 타면서 그저 두석달을 그렇지 혈압약이 끊었다가 혈압약을 쓰던 사람은 혈압약을 또 끊었다가 예? 올라갈 때 있습니다. 꼭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는 뇌출혈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팍 올라갑니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못한단 말입니다. 이미 고혈압약 썼다는 것은 이 사람 동맥경화 심했다는 거 말하는데 그 땅땅했던 혈관에 제각 터지죠.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감이. 그래서 이런 고혈압 치료도 이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 좀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약 줄이든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지럽거나 팔다리가 좀 마목이 있는 사람들 이 발끝이람 손끝이람 내 손끝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다 이 절만 선생님 치료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 결절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받기 바랍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는 게 이게 또 예, 물론 뭐 쓰기 쌍이요 쓰의 건성도 다 이게 나쁜 암 것은 아니라지만 그거 오래 두거나 그 커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할 때는 또 다 재미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갑상선 결절도 크게 되면은 우리 무조건 수술하는데 수술보다도 보수적인 치료를 연구하면은 갑상선 결절이란 게 중의는 없습니다.
1: 네.
0: 중이는 이게 단수증이라고 합니다. 몸에 담습이 있으면서 특히 간에 간경락이 막히면서 이 담습이 갑상선을 지나면서 막아놓은 게라 말입니다.
1: 네.
0: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땅땅한 종류가 아니고 담습이 덩어리가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치료에서 얼마든지 우리 치료된다 이럴 때는 역시 예, 졸만 선생님 찾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리명길 선생님도 환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분도 비위라든가, 예, 심내혈관 계통이라든가, 이분은 일찍이 우리나라 그 명의 임계학 교수라든가, 예, 남정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배운 분입니다. 퍼시의 화위, 그 다음에, 시에르 싱신한다는 이런, 제목으로 이분이, 논문도 발표하고, 또, 이 방면에서 연구가 깊은 분입니다.
1: 네.
0: 비위 치료라든가 각종 실면증 치료, 역시 친구료법하고 첨약을 결합하는 분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이 도강중의원에는 치과가 있습니다.
1: 네.
0: 중의원이 웬말로 치과인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치과가 오래됐습니다. 이 흠과 치과라고 예. 이 도강중의 2층에 이 치과가 오래 있었는데 이사 선생님 역시 조선족분입니다. 이 원장 선생님이 조선족분이면서 이빨 틀리라든가 그 다음에 중주야라든가 특히 이 몸이 싹 내려앉아서는 예, 본래 틀리려 했는데 맞지 않는다거나 또 자꾸 그 이빨을 뽑아야 될 정도로 흔들거나 아프거나 잇몸 염증이 오거나 이런 치료는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이빨이란 게 이게 뭐니까 오복에 듭니다. 네. 오복에. 이빨이 아프니까, 우리 그 음식도 제대로 꽁꽁 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러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서 세상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예. 네.

0: 그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고 넘으면 그게 잘 소화해야 되고 잘 쪼개지지 않고 소화해야 된 단백질은 관절에 와 쌓입니다. 석회석이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게 그냥 소화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인 것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강과에서 주로 19원 90점 만내면은 시야를 해줍니다. 이빨을 뭐 시든 아시든 하늘 나 시쳐본 적이 없어도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치석이 이 자기절로 없어 아이집니다. 치석이 끼게 되면은 자꾸 잇몸을 내리밀어서 잇몸이 내려앉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즘 그 이 치과에 오시게 되면은 전체 치료비 가격에서 따봐서 했습니다. 100원 낼 거 80원 낸다, 1000원 낼 거 800원 낸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런 유후위중책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진 사람 다른 치과 가면 뭐 이쪽 선시에 저쪽 선시에 이렇게 하지만 이 치과는 딱 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첫간부터 마지막 것이 다 해드립니다. 예. 물론 여러 간호사분들도 있지만 해도 예. 그래서 아주 그 선생님이 임상 경험이 오라고 그다음에 또 조선족 선생님이 돼서 언어 소통에서 문제가 없고 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그 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중주야라든가 이빨 치료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이런 구강 문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광중요원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겸비돼 있고 치료 그다음에 진단 주원 중소의 결합 이게 다 되는 종합적인 중이 문진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한용말을 모르십니까? 리행도가 웃으며 물었다. 로인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리행도는 씩 웃었다. 그녀는 화덕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지요. 일본 놈들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고장을 지나

0: 하게 됐어요. 우리 홍군은 서상이민들을 존중합니다. 마음 놓으셔도 돼요.
1: 노인은 못 알아들은 척 딴청을 부리었다. 노인이 말이 없자 김우래는 짜증이 났다. 그는 리앵도에게 눈짓을 했다. 어르신도 밥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합시다.
0: 리앵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 된 죽을 한 사발 떠서 노인에게 대놓았다. 전사들이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손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1: 잠깐만 기다려주시게.
0: 발음이 뚝뚝한 한족말이었다. 김우래는 그만 멍해지었다. 리앵도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로이는 화덕 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구원했다.
1: 자네들은 좋은 사람들이로군.
0: 사투리가 심해서 그렇지 발음은 아주 정확하였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1: 그걸 어찌 모르겠나. 내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내려다 봤네. 곁에 널린 양식을 두고 풀을 먹더군.
0: 노인이 웃으며 드넓은 보리밭을 가리켰다.
2: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백성들이 이렇게 알아주니 말이야.
0: 김우래는 며칠 동안 서린 울분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2: 그런데 다들 왜 도망간 겁니까? 어?
0: 김우래가 물었다.
1: 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추장이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거지 다들.
2: 어르신은요?
1: 나라고 왜 겁이 안 났겠나? 나도 손자가 서두룩한데 말이야.
0: 노인이 말했다.
1: 우에서는 징벌조례도 내렸다니 양식을 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다고 말이야.
0: 리앵도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어르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없을까요? 로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난잔듯 말하였다.
1: 그런데 이 다리로 걸을 수가 있어야지.
0: 그러고는 두루마기를 헤쳐 보이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로이는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이 없는 사람이었다. 두 발은 고든 몽둥이처럼 헌천에 감겨져 있었다. 리앵도가 물었다.
2: 어르신, 발이 왜?
1: 수십 년 전에 찍혔다네.
2: 누구요? 누가 찍었어요?
1: 초장 말고 누가 있겠나?
2: 왜요?
1: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는 동에 내가 초장집 일을 못 나갔는데 그게 명을 어긴 죄라는 거야.
2: 해마다 공짜로 일을 해주셨어요?
1: 그래, 해마다 석 달이나 다섯 달쯤 했지.
0: 리앵도와 김우래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정의 농노제도가 이처럼 잔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김우래가 말했다.
2: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업고 가면 안 될까요?
1: 힘들어서 어찌 그러겠나?
2: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자.
0: 로인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가보세.
0: 로인이 허락이 떨어지자 김우래와 리앵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었다.
2: 정말 고맙습니다.
1: 고마울 것까지 있나? 자네들이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0: 노인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1: 주장이 벌을 내리려면 내리라지. 이제는 93까지 살았으니.
2: 네? 올해 93이라고요?
1: 그렇다네. 한 살 더 먹지도 덜 먹지도 않았지.
2: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93 할아버지. 어서 진지 드세요. 진지를 드세요. 함께 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0: 리앵도는 죽사발을 노인 앞으로 가져갔다. 93 할아버지.

가 숟가락을 놓자 김원회는 전사 네 명을 불렀다. 전사들은 로인을 번갈아 업고 리행도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이곳 산들은 모두 원시림이었다. 나무가 어찌 빽빽하게 들어섰는지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김우래는 100명 남짓한 부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산골짜기 곳곳으로 보냈다. 김우래도 전사 10명을 데리고 골짜기에 들어갔다. 마을에는 환자 8명만 남았다. 아흔셋 할아버지는 큰일을 했다. 서장 사람들이 몇 번이나 뒤에서 총을 쏘려는 것을 모두 제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리행도와 함께 다니며 굴이나 숲속에 숨어있는 서장 사람들을 설득하여 왔다. 저녁 무렵까지 10집 정도가 산에서 내려왔다. 다른 곳으로 백성들을 찾으러 간 전사들도 몇 집 데리고 나왔다. 김우래는 가뿐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사무장은 드디어 은전으로 며칠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었고 덕분에 밥 걱정은 잠시나마 덜 수가 있었다. 그쯤 보고가 들어왔다. 홍군 전사들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서장 병사들이 몰래 마을에 들어와 마을에 남아있던 환자들을 모두 죽이고 총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김우래는 부랴부랴 3층짜리 돌집으로 뛰어갔다. 환자들의 더러는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더러는 짐승 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나 피가 질북하였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김우래는 부대원들과 함께 숨진 전사들을 중로화의 삼비탈에 묻었다. 저녁에 통신원이 밥을 가져왔다. 이제 더는 멀건 나무 국물이 아니었지만 김우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리행도가 여러 번 고원에서야 겨우 몇수를 떴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욕을 했다. 언제쯤 이 동네를 떠날 수 있을까?

설사를 넘기란 그처럼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사를 넘기보다 더 힘든 애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권력과 지위에 대한 끊임없는 야심이었다. 며칠 뒤 김우래네 연대는 하릉 몰가이 쪽으로 전진했다. 조왕종대는 7월 초에 중로화에 이르렀다. 모태동은 요 며칠 내내 밤잠을 설치였다. 양하구에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로 장국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몹시 불안했던 것이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지었다. 집이 너무 컴컴하고 답답하여 일어나자마자 가까운 산비탈을 거닐었다. 모태똥은 잔뜩 여유인 데다가 머리카락까지 텁수룩하여 무척 힘들어 보였다. 어량하고 회의가 끝난 뒤 군사위원회에서는 송번 작전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아직 모여들지 않은 틈을 타서 두 방면군의 주력부대가 얼른 송보를 빼앗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37개 탄에 세 갈래로 나뉘어 송번과 서북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으로 진군하라고 명령하였다. 장국도도 동의하였다. 그 즈음 당중에서는 료백성과 리부춘, 림백거, 리유환으로 주왕위문단을 구성을 하여 홍군 사방면군이 있는 자곡노우로 보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위문단을 뜨겁게 맞았다. 하지만 장국도는 회의를 연속 몇 차례나 열고 주왕의 전모를 보내왔다. 홍군 총사령부를 부강하고 군사위원회 상임위원회의를 성립하며 진창호를 홍군 총총 집

이분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다. 성분을 치는 문제에서 창국도는 조직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빌미로 사방면군을 움직이지 않았다. 모 대통은 갑갑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다가 큰 호두나무 아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왕다상을 보았다. 그는 푸른 연기를 끊임없이 풀풀 내뿜고 있었다. 모 대통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깜짝이며 물었다. 가상, 그 담배 어디서 났어요? 좀 나눠 피우는 게 어때요? 대도를 건넌 뒤에 로액한 고뇌를 다 피우고 나자 모태똥 박고 장문 전 왕가상은 담뱃대를 꺼내들고 입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말았다. 생각 좀 할라치면은 졸 담배부터 피워 물던 사람들이니 다들 괴롭기 짝이 없었다. 아, 좋지요. 왕가상의 담배를 쌈지채 꺼내주며 말을 했다. 먼저 맛보십시오. 별만하다면 얼마든지 드리죠. 모태똥은 왕가상 곁에 앉았다. 그는 담뱃대에 입담배를 가득 담은 다음 농민들처럼 왕가상의 담뱃대에 자기 담뱃대를 대고 불을 붙이야 한다. 그런데 한 모금 빨고 나니 기침부터 나왔다. 모태똥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무슨 담배입니까? 왜 맛이 이렇지요? 왕가상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내 담배는 마를 줄 모르는 셈입니다. 지난번에 박고도 나한테 담배를 빌리러 왔다가 깜짝 속았지요. 그는 들판에 널린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모태똥이 나뭇잎 담배를 계속 입에 물고 대꾸를 하였다. 뭐 이것도 발명이고 창조로군. 두 사람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졸레가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졸레 목소리는 화가 찬뜩 묻어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모 대통의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졸레가 손에 쥔 전보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작성을 한 송번작전계획서 초안인데 장국도가 단어 하나 고치니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거. 뭘 고쳤길래 그러나? 어? 송번을 공격한다고 썼는데 아 그걸 거짓 공격으로 고쳤거든요. 나만 펄깃 보니 졸레가 써놓은 붓글씨 앞에 거짓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씌어져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그늘이 지었다. 사실 여사의 일방면군 사람들은 송분을 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 장국도가 이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국도는 북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왕가상이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하였다. 지금 전투가 없는데도 전사들 속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굶어죽는 사람도 적지 않고 서장 병사들이 쏘아대는 눈먼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날이 추워지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졸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마사를 찌푸려한다. 그렇다면 일방면군 혼자서 칩시다. 왕가상이 말했다. 아마 힘이 모자랄 겁니다. 졸레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일방면군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모태똥이 이마사를 찌푸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장국도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누가 간단 말입니까? 졸레가 물었다. 모태똥은 헬쑥한 얼굴로 서 있는 주울레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주울레가 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주울레는 몸이 말이 아니었다. 바싹 여의어 커다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커다란 눈과 짙은 눈썹만 눈에 들어왔다. 늘 지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협금산을 넘어온 뒤로 눈에 띄게 몸이 약해져서 늘 하던 일도 힘들어하였다.

모태똥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내가 가보지. 줄레와 왕가사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은 아침을 먹고 곧장 집을 나섰다. 호위병들을 숙소에 남겨둔 채 비서장 요영만 데리고 갔다. 장국도는 면이 떨어진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뜰이 있는 집 문어 위에 보초병 둘이 서 있었다. 보초병이 들어가 알리자 장국도가 나왔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국도 동지, 내가 물을 갖고 왔습니다. 장국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류영을 가리키었다. 우리 비서장 유영입니다. 홍루몽을 보면은 가복이 여자는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남자들은 모두 탁한 기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야 장국도는 웃으면서 모태똥의 손을 잡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확실히 탁한 기운이 적지 않지요. 자,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료영을 바라보았다. 동지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동지한테 걸맞은 졸추가 있습니까? 아직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굴 좀 소개해 줄까요? 모태똥이 우스개로 말했다. 세 사람은 웃으면서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0: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 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도자기와 씨름꾼이라는 제목으로 된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소필 도자기 흙은 땅의 숨결이다. 발밑에서 부드럽게 깔린 흙은 비와 바람, 햇살을 품고 수천 년의 시간을 쌓아왔다. 아무런 형체도 없고 특별한 빛도 없으며 그저 묵묵히 땅에 머무는 이 흙이

사람의 손을 거치고 불을 만나면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바로 도자기이다. 평범한 흙이 빚어지고 구워져 단단한 형상을 갖추고 은은한 광택을 품은 도자기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다. 우리 삶의 태도, 시간의 깊이, 인내와 겸손의 미학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집에서 오래된 백자 항아리를 본 적이 있다. 색깔은 순백이 아닌 약간 탁한 아이보리색이고 표면엔 세월이 스친 희미한 자국들이 남아있었다. 화려한 무늬도 없고 특별한 모양도 아닌 평범한 항아리였지만 난 그 앞에 오래 서 있곤 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만지면 차분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차갑지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단단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면 물이 오랫동안 차갑고 맑게 유지된다고 말씀하셨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물을 품고 시간을 가두고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주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자기는 모든 것이 느리다. 빚는 것부터 말리는 것, 굽는 과정까지 서두를 수 없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제품들은 순식간에 만들어져 규격화된 모습을 갖추지만 수공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도자기는 오직 시간과의 싸움이다. 도공은 젖은 흙을 손에 쥐고 수없이 빚고 다듬는다. 흙의 무게를 느끼고 손끝의 각도를 조절하며 미시한 굴곡을 만들어낸다. 조금의 힘의 차이, 조금의 기울기 차이가 최종 작품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도공은 항상 조심스럽고 집중해야 한다. 흙이 마르는 속도도 제멋대로라 햇살과 바람의 상태에 맞춰 기다려야 하고 완전히 마르지 않은 채 가마에 놓으면 깨지거나 변형되기 쉽다. 가마에서 굽는 과정은 더욱 긴장되는 순간이다. 수백 도의 고온이 불이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 불의 세기가 너무 강하면 터지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굽지 않는다. 도공은 불의 기운을 잃고 시간을 가늠하며 며칠이고 밤을 새워 기다린다.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 가마를 열 때 비로소 새로운 도자기가 세상에 나온다. 어떤 작품은 완벽한 모습으로 탄생하고 어떤 작품은 예상치 못한 세계의 변화나 자연스러운 흔적을 품고 나온다. 그 모든 결과가 도자기만의 매력이다. 인위적인 완벽함이 아닌 시간과 불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불완전한 완벽함이 바로 도자기의 미학이다. 도자기는 특히 이런 겸손한 미학을 잘 담고 있다. 고려 청자의 푸른 빛은 깊고 은은하며 화려함보다는 청렴하고 고결한 느낌을 준다. 바다와 하늘을 담은 듯한 푸른 색조는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백자는 순수하고 담백한 흰색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버리고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듯한 단순함이 매력이다. 화려한 무늬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묵묵한 모습으로 오래 곁에 머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태도와 닮아있다.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내면의 품격을 키우고 과장보다는 진솔함을 중시했던 선조들의 정신이 도자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빠르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잊어버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며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쉽게 눈독을 들이고 오래된 것에는 쉽게 마음을 떠난다. 그런 세상에서 도자기는 매우 느리고 고집스러운 존재이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짧은 시간에 소모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품고 사용할수록 더 부드러운 결을 나타낸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거친 느낌이 남아있지만 사람의 손

길이 반복적으로 닿고 물과 바람을 거치며 점차 부드러운 광택이 생기고 독특한 색의 변화가 나타난다. 나는 도자기를 보며 사람의 삶을 떠올린다. 사람도 처음엔 거친 흙과 같다. 어릴 적엔 미숙하고 모난 부분이 많고 제멋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삶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경험이라는 불이 구워지며 점차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시련과 어려움은 마치 가마의 불과 같다.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단단함을 얻을 수 있다. 모난 부분은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과 결을 갖추게 된다. 완벽한 도자기는 없듯이 완벽한 사람도 없다. 세상의 모든 도자기는 미시한 흠집이나 굴곡, 불규칙한 자국을 품고 있다. 기계가 만든 제품처럼 모든 것이 일정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작은 불완전함이 오히려 도자기를 특별하게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 흠과 부족함이 자신만의 개성이 되고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보다 진솔한 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자기는 조용히 알려준다. 일상에서 도자기 그릇을 사용할 때마다 작은 행복을 느낀다. 도자기 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 마시면 차의 온도가 천천히 전해져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릇과는 다르게 차분한 느낌이 든다. 음식을 담은 도자기 그릇은 음식의 맛을 더욱 담백하게 살려주고 식탁에 조용한 품격을 더해준다.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일상에 녹아들어 소중한 순간을 함께 지켜주는 도자기 모습은 평범하지만 위대하다. 도자기는 또한 버림받지 않은 생명력을 갖고 있다. 오래 사용해 금이 가고 깨진 도자기는 다시 살아난다. 금이 간 틈을 금으로 미우는 킨츠기 기법은 깨진 상처를 숨긴 것이 아니라 상처 자체를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준다. 깨지고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더 깊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다. 살아가며 누구나 상처를 입고 실패하고 무너진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때 사람은 더욱 단단하고 깊은 내면을 갖추게 된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흔적이 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빠른 성과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조금의 노력으로 빠르게 결과를 얻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도자기는 느림의 미학을 가르쳐준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긴 시간의 인내와 노력, 기다림을 통해서 비로소 빛을 바라는 것이다. 흙을 빚는 손길의 끈기, 가마를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를 알려준다. 가끔은 모든 것을 빠르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도자기처럼 느리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삶을 빚어내고 작은 과정들을 소중히 여기며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진솔한 아름다움을 키워나가고 싶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을 추구하고 완벽한 모습보다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상처와 흔적마저 자신의 이야기로 삼고 싶다. 도자기는 단순한 흙의 예술이 아니다. 시간의 예술이자 인내의 예술이고 삶의 예술이다. 평범한 흙이 불과 시간과 손길을 거쳐 특별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우리의 삶과 정확히 닮아있다. 느리고 조용하고 묵묵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가치를 품고 있는 도자기. 오늘도 조용한 자세로 곁에 머무는 도자기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미학을 배운다. 서두르지 않고 허황되지 않고 진솔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자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삶의 메시지이다.

모래바닥에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땀 흘린 냄새, 두 사람이 부딪히며 울리는 무거운 숨소리, 지름판은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화려한 조명도

지름파를 지켜본 나는 안다. 씨름꾼의 삶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인내와 겸손, 자기와의 싸움을 평생 반복하는 고독한 여정임을 말이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의 초성명절 씨름대회는 내가 가장 기다렸던 행사였다. 마을 넓은 마당에 모래를 펴고 간이 씨름파를 만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소리를 지르고 응원했다. 그 속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는 단연 씨름꾼들이었다. 두꺼운 무명 바지를 입고 허리에 삿발을 두른 선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 그들의 모습은 결코 거칠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씨름은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다. 서로의 삿발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얽히고 힘과 정신이 맞부딪힌다. 단순히 팔과 다리의 힘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호흡을 읽고 움직임을 예측하며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장점을 살려야 한다. 힘만 앞세우면 금세 지치고 자세가 무너지며 오직 침착함과 끈기만이 승리를 만들어낸다. 짧은 순간의 방심이 패배로 이어지고 작은 힘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 이 판에서 씨름꾼은 매 순간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씨름꾼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모래밭에서 기본 자세를 연습하고 무게 훈련과 달리기로 몸을 단련한다. 반복되는 훈련은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매일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고 땀을 흘리고 근육의 통증을 느끼며 몸을 길러낸다. 화려한 성적도 즉각적인 보상도 없다. 오직 꾸준한 노력만이 쌓여 실력으로 이뤄질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지만 진짜 씨름꾼은 이 반복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가장 힘든 순간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바로 무수한 패배와 좌절이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상대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패배의 권력을 맛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좌절한다. 하지만 씨름꾼의 진짜 모습은 패배 후에 드러난다. 패배했다고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모래를 털고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 훈련장에 선다. 승리는 잠시의 영광이지만 패배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씨름꾼이 가진 가장 큰 미학은 겸손이다. 힘은 강하지만 마음은 부드럽고 승부엔 치열하지만 사람에게는 너그럽다. 씨름판의 규칙은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싸우기 전 서로 예의를 갖추고 승리한 뒤에도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패배한 뒤에도 불복하지 않고 결과를 인정한다. 거친 운동처럼 보이지만 씨름은 레이와 품격을 중시하는 전통 스포츠다. 평생 씨름을 해온 씨름꾼들은 하나같이 조용한 겸손한 모습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빠른 성공만을 추구한다.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은 분위기가 일부 만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씨름꾼의 삶은 이런 세상과 정반대이다. 그들은 느리게 꾸준히 쌓여가는 가치를 믿는다. 하루하루의 훈련이 쌓여 단단한 몸과 마음을 만들고 수많은 패배를 거치며 진짜 강인함을 얻는다. 빠른 성공은 없지만 한 번 다져진 실력과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씨름꾼의 삶은 고독하다. 뜨거운 모래밭에서 홀로 땀 흘리고 홀로 고통을 견디고 홀로 패배를 극복한다. 훈련 과정은 오직 자신과의 싸움이며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관중의 응원은 순간이 힘을 주지만
진짜 싸움은 오직 자신의 의지와

끈기로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씨름꾼들은 강한 정신력을 갖추게 돼 있다.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힘이다. 나는 가끔 씨름꾼을 보며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 우리의 삶 역시 거대한 씨름판과 같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어려운 상황과 맞서고 좌절과 실패를 겪는다. 때로는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패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씨름꾼이 모래를 털고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씨름꾼의 힘은 결코 상대를 이기는 힘이 아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이기는 힘이다. 게으름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씨름꾼이 가진 강점이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 속에는 부드러운 배려와 깊은 인내가 담겨 있고 치열한 승부 속에는 삶의 진솔한 태도가 숨어 있다. 전통 씨름은 점차 현대 스포츠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화려한 스포츠와 달리 미디어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도 적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히 모래밭을 지키는 씨름꾼들이 있다. 그들은 영광과 관심을 위해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며 씨름이 가진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 그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다. 빠른 속도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느리지만 꾸준한 노력의 가치를 알려주고 작은 성공에 취하지 않은 겸손함을 가르쳐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강인한 정신을 보여준다. 씨름꾼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늘 모래와 땀, 고통과 반복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삶의 자세가 담겨있다. 오늘도 오느 모래밭에서 씨름꾼들이 서 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묵묵히 자세를 잡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수많은 땀방울과 패배의 흔적,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쌓여 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 진짜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이며 화려한 결과가 아닌 묵묵한 과정의 소중함이다. 씨름꾼, 단순한 스포츠 선수를 넘어 삶의 싸움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들의 땀과 인내, 겸손과 강인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로 남을 것이다. 매 순간 자신과 싸우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씨름꾼의 삶은 바로 진정한 인생의 미학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고향의 맛. 고향의 정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추석은 그리움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향길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은 설레입니다. 귀향길 평안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결실이 가득한 이 계절, 그리고 마음 한켠이 유난히 그리움으로 깊어질 때 바로 가을입니다. 강춘 작사, 최덕범 작곡의 가을 이야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듀오는 맑고 푸른 고향의 하늘 아래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던 희망찬 날들이 떠올라서입니다. 한동혜 작사, 김미란 작곡의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최춘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우리의 고향 연변은 신명나는 흥과 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혜선 작사 작곡의 어화동동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강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수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장수 탄영을 전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부부는 평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백년 해로는 부부가 백년을 함께 늙어가자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박흥률 작사, 조영룡 작곡의 백년 해로 하자요를 전해드립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

0: 라이벌을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

또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석과 국정절 맞이 우대 활동을 진행하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가강하는 차원에서 몇 점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대할 내용은 하나는 장순호왕, 장수의 처방입니다.

0: 그리고 멍석통 빨리 막힌 걸 열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을 밝게 해주는 처방,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장수로방 198은 한각을 하는데 엿새 동안 복용하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천원 행군권을 빼줍니다. 결국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큰 우대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한히 듣지 마시고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40각을 싸면 30각을 드리고 천원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뭐 아주 값이 뚝 떨어지는 차원에서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수로방은 일단 견제해서 포기하시게 되면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서 답안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멍석통 498원 하는데요. 한 각에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줍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막힌 걸 빨리 열어. 우리 지금 나이가 들면서 막힌 게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 자체에 속하는데 특히 심근노공이라 하죠. 심장과 관상동맥하고 뇌경색 이로 인해가지고 생명에 위험받거나 잔폐가 되거나 이걸 빨리 풀어주는 제품이 멍석통입니다. 눈병치료 약품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니까 598원인데 30일 복용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00원을 빼줍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해볼만한 큰 우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하니까 제때 잘 파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기본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꾸번 페이웬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근본은 뭐인가? 근본이 바로 우리 기혈이 잘 수통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보증해주는 그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지황이라든지 단삼이라든지 녹각교라든지 특히 건파층 오장을 관리합니다. 여기 건파층을 든든 부산쫑양 해주는 이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구변이라고 거우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해하시라고 생각하는데요. 해구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개의 컴파치라 이렇게도 컴파치라면 컴파치인데 이게 우리 그 총체적으로서 그 부산정양하는 데는 특산성분인데 여기에 구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발음해 구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여성 남성들한테 특수한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제 명서방 문약수는 한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근데 오랫동안 썼습니다. 제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우여서 잘 안 보이고 예, 눈이 막 따갑고 이래 됐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시병원에 가서도 검사하고, 검사에 약 쓰고, 괜담이 걸렸는데, 거기 양커에 가서도 검사하고, 약 쓰고, 뭐, 안경까지 맞춰서도 어때? 저력을 못 봤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방송에서 이 서방 약에 대한 거, 여러 사람들이 강우일에 얘기하는 거 듣고 소리나, 이거 써보자 해서 봤는데, 진짜 이걸로 많은 거 해결했습니다.
0: 예.
2: 예, 눈도 잘 보이고 뿌연 것도 없고 깔깔하던 것도 없고 예, 계속 눈물이라며 바람 조금만 맞으면 눈물이 안 났는데 이증상도 없었습니다.
0: 예, 눈이 뜨겁던 건 어떠세요?
2: 예, 눈 뜨겁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0: 아, 그게 간열이 예. 직접 눈에 영향을 미쳐서 눈이 뜨거운데 간열이 세계는 간단 습열로 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 되는데 그게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예.
2: 예. 그 따가본 게 없으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0: 그렇죠. 편하죠.
2: 눈이 따가본 게 용심 듭니다.
0: 그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제일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2: 예. 그래 여러모로 이게 영서방에게 눈이 낸데 대해서 오니까 이 활동도 할 때 좀 배달받아서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눈병 체리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예. 이번에 우대성 책에서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수고하세요.
0: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천은 현금권을 뺏습니다. 그리고 보험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라는데 어떤 제품들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내 이식 그 정도가 따라가지 못해 그래 어떤 제품은 우리 제품 가운데 확실하게 나의 전바의 후반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서로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장수로방 같은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들어간 특수한 성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공복하고 식전 식후라는 이 그 용어는 다릅니다. 공복은 보통 식전 한 시간 전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게 공복에 한 시간 전에 드시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야만이 충분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낭비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부선 쫑양해주는 이런 녹각교라든지 구변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술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그 부선 쫑양 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원지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면을 도와주고 기억을 증가시켜주는 역할하는 가 하면 여기 또 진주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진주는 피부에 좋고 눈에 좋고 혈관에 좋습니다. 이런 제품 자체가 드문데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청심, 호시에 통로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고 그뿐만 아니라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원기를 도와주고 여기 시간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는데요.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눈참 통변에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한 성분들 조합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장수로방이라 하게 되면 장수를 보증할 수 있는 근본 그 처방이 여기에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내가 지금 시대에 들어서서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기저귀 차고 침대에 누워서 남이 손에 이탕해서 뭐 입에 밥을 또 엮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장수는 어느 정도 그 원래 원하던 것보다도 좀 연장될 수 있지만 해도 생활질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고통 절반 장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장수로방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뼈가 아프지 않고 뭐 여러모로서 간기가 잘 통하고 콩팥이 잘 도와주게 되었고 소화계통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고 여러모로서 좋은 제품 자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장수로방이라면 제일 관건의 관건은 콩팥을 잘 도와주는 차원에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장수를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린 것은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몽고라는 멍, 속이라는 것은 빠르단 말입니다. 통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막힌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막히는가? 뭐 심장과 뇌혈관이 막히는 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심근경을 해서 어쩌나 거지 펀펀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람은 그리고 노공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어디 뭐 등산까지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밤에 중풍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반신불수로서 쓰러지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성분이 바로 몽석통 가운데 29가지 유효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몽석통 지금 쓰고 있어요.
0: 아, 예.
3: 어나 이 당뇨 있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노신사에 들어옵니다.
0: 아, 당뇨는 특히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예.
3: 예. 그 한 2년 전에 그거 맞았는데 그 후에는 예, 그냥
0: 1년 전에 중풍 맞았다 그렇죠? 예.
3: 예.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그냥 고혈압이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사람이 얼빠내지면서, 예. 기억도 떨어지고, 얼굴에서 이 푸들푸들거리고, 숨이 줄줄 내려오고, 예. 그래요. 가끔 가다 오지럼증 자꾸 하더란 말인가, 예.
0: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안구만은 그냥 그러면, 예. 그 댕기도 무슨, 오늘까지 뭐 오시는지 잘 알지.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이몽소통 지금 쓰는데, 선생님, 이몽소통이 신장에도 좋고, 이 풍한자에게 제일 1등인 것 같은다.
0: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어쨌든지, 머리 맑아지고, 예, 머리 아예 아프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심장에 그냥 부채가도 소리, 예, 이거 어디 이 심장약을 먹어도 아이디지, 지중한 먹어 먹어도, 예, 한 것을 10분이나 20분 있다는 또 붙이고 이래던 게 지금 심장이 제가 붙이는 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 오지럼도 아야 한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오용 좋습니다. 네, 이
0: 내일관이 통 막혔던 게 풀렸습니다. 예, 예.
3: 당뇨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고사해도 이 심리혈관 질병이 제일 바쁘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어떻게 할 바에 모르겠던 게 이번에 몽소통 쓰고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오늘 좀 배달받아 그냥 계속 쓰다 그런다.
0: 그렇게 하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쓰시게,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막혔던 게 열리지 않, 막히라 해도 막히지 않게끔 되어 있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게 한을 몰아내고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름 놓고 쓸 수 있습니다.
3: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이 담수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그 아이 담수 그래서 소리 나고 이 밤이 특히 소변 차수가 타다가 잠들을 못 자고 이래서 내 지금 이 담수로가 선택해서 완디 지금 마에 지금 차도가 나는 게 아닙니다.
0: 그럴 겁니다. 효과가 예.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4: 나는 것은 많이 났고, 밤에 특히 소변 차수 같은 게, 차수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콤팥이 든든해지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배달받아 계속 좀 더 쓰자고 됩니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이번에 뭐, 추석 맞이, 국경절 맞이,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이 기회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 네,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필발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제 지금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6: 예, 난 어제 썼는 감이 소배경 잤습니다. 한날 밤에 한 서너 번 보옵니다.
0: 예.
6: 깨고 나면 잠을 잔 것 같아요.
0: 서너 번 많습니다.
6: 피곤하고.
0: 예.
6: 예. 깨고 그 다음에 소변이 맥이 없이 재고 나간다. 깨고 조금 지나가고. 예.
0: 예.
6: 깨고 어떤 때는 또 이제 거품도 나가고. 그러니까 예, 이 콩팥이 싫어하고 좀 염증이 답대다. 예. 병원에 가봐. 그래서 약이랑 다른 데 댕김에 써봤는데 그래서 그러루합대다.
0: 예.
6: 그래서 이 장수로바이 정말 우리 인체에서 또 이 우린 제일 중요한 선호도

0: 나서는 데는 좋다는 것 구설이 예. 이거 썼댔습니다. 근데 써서 그거 한 달 좀 되기 전에 벌써 예 첩에 그렇게 잤던 게 어느 한날 밤에 어떤 때는 두 번 보고 어떤 때는 한 번 보고 아 그럴까 얘 잠을 푹 자니까 살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또의 이름이 장수라고 써 그러는지 이 장수로 봐이 어디나 또의 이 위를 또 잘 도왔습니다.
1: 소화기통 도왔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고 식후물도 올라오고 이랬댔는데 이게 밥도 맛있고 그다음에 담낭도 잘 도와준다.
1: 예.
0: 입이 습고 그렇던데 이거 쓴 다음에 밥이 맛있고 이 담낭도 좋았어서 입이 습은 것도 없 이렇게 소실됐어.
1: 그렇죠.
0: 야 얼마 줬는지 모르겠다.
1: 국가에선 해서 간과 콤팥을 동시에 도와주는데 간 담낭은 한 집입니다. 간이 좋아야 담즙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서 담낭간을 통해서 그 담즙을 수송할 수 있는데 간 곡률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는 데는 역시 그 원인이 한 가지로 점할 수 있습니다. 예.
0: 아 그래서 이 담낭약 아이 먹을까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이거 쓴다면
1: 예.
0: 아이 써도 다 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몸이 헷갖고 맥이 나고 나는 이쪽 한 먹어도 눅이 감기한 다음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1: 예.
0: 자꾸 웃어서 치고 너틀기고 맥이 없고 밥맛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감기도 저는 우리 아저씨 감기에도 나는 아이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아 형 좋습니다. 걔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이 약이 더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0: 장수로방이
1: 예.
0: 효과 좋을 때 좀 더 오래 쓰자 그래요.
1: 장수로방은 식전에 드세요. 아침에
0: 예,
1: 일어나서 식전 한
0: 예,
1: 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게 되면
0: 예, 물 먹은 다음에 예. 내 혈압약 먹고 이거 먹습니다.
1: 예.
0: 그래 이야기 형 예. 정말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예 이름은 정말 잘 썼습니다. 장수로바이라고
1: 예.
0: 그럴까 같이
1: 예. 여기 28가지 성분이 예.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일단 복용해 보시게 되면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장수의 비결이 본 처방이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몸속도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심장에 한 70% 맺게 다 보니 병원에서 수술해야 돼서 그 주사를 넣었습니다.
1: 70% 이상이게 되면 주사를 하라 할 겁니다. 예.
3: 네, 그래 주사를 넣었는데 한 몇 년 되니까
1: 끝이
3: 또
1: 아닙니다.
3: 그게 그렇죠. 왔습니다. 또
1: 그래요. 그렇죠.
3: 네. 그래서 네. 지금 멍석통 멍석통을 쓰고 있는데 아, 얼마 안 썼는데 효과가 알립니다.
1: 멍석통은 빨리 막힌 거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넣고 쓰시게 되면 완전히 예, 이전에 맡겼던 사람 같지 않게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데는 큰 해결책으로 되어 있는 29가지 다른데 없는 이런 처방 얘기들 같습니다.
3: 상당히 효과도 쓰나?
1: 그렇죠.
3: 맞는데 이런 효과는 아닙니다만.
1: 그렇죠.
3: 아, 그래서 저는 또 써서 쓰고 그랬나?
1: 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을까 실험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보통 다른데 없는 이런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물소뿌리 농축분이 이게 피를 많이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뭐 피가 뜨거워나면서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걸 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공 우한기 들어갔습니다. 쉽게 중풍 오는 걸 그 화단 띵징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열 해독의 역할을 하고 여기 인공 사양이라는 성분이 들어 사양은 기본 중풍을 막아주는 데는 특수 성분이 아니겠습니까? 호수의 통증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카이처 싱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막힌 걸 열어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는데 7가지 향이 들어갔습니다. 띵향, 두무향, 무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 막힌 걸 열어주는 데 특수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뜨거운 피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쌍한 하늘, 띵향이라는 성분 자체는 하늘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지금 한을 몰아내는 성분들이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이 피가 너무 뜨겁고 핑고련이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산한하는 성분이 속하게 되어 있고 한을 몰아내지 않고는 피가 굳어있게다면 한이 있다는 건 피가 굳어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굳은 피를 녹여주는 역할 하는 이런

0: 하시게다면 막힌 걸 열어준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29가지 성분들은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바로 성분 자체가 충분하게 설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몽속통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을 가운데서는 경락을 수통시키면서 그 피가 잘 수통 호시 통증해서는 이런 홍화 이거 다른 데서 여러분들 혹시 많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겠지만 홍화 두구 육두구 말고 두구입니다. 그리고 펑샹즈라는 이 성분이 경락을 잘 수통시켜 막힌 걸 잘 목향 담향 천향 토향 그리고 여기 인공사향 인공우황 그리고 물소뿌리 이 성분들 자체는 경락을 빨리 수통시 막힌 걸 빨리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아흐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대통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모 대통의 말이 끝나자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는 느릿느릿 대꾸하였다. 북송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동의했습니다. 송분을 쳐야 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필요하다고 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송분은 성벽이 굉장히 튼튼한 데다가 적군도 많다고 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송분을 손에 넣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 대통은 장국도의 수수께끼 같은 말 속에 숨은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송분 공격은 자신이 있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사방면군에다 일방면군까지 힘을 모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튼튼하다면 적을 끌어내서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 장국도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나는 금방 한 가지 문제만 제기했습니다. 바깥 형편만 말했지요. 사실 우리 내부도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사방면군이 만난 뒤에 특히 거북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요. 사방면군은 산적이라느니 군벌주의라느니 하는가 하면은 악의 환 소베트 구역에서 철수하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전섬 소베트 구역을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느니 말이 참 많거든요. 더 한심한 것은 이 장암흑애를 로우련한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다들 우라가 치비로 있는데 어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국도는 모태똥을 힐끔 부고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었다.

조동재, 그런 말에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나더러 조조라느니 주왕은 꼭두각시 한원제라느니 하면서 내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저 못 들은 척하는 게 좋지요. 그런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가는 큰일을 그리시게 되지요. 의관을 붙이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큰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국도는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문에 레닌이 연방을 논함이라는 글을 써서 마치 우리가 서북 연방정부를 세운 것도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 대통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이런 정치 문제는 여유로울 때 천천히 토론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곳을 찾아 배불리 먹은 다음 며칠을 두고 논쟁을 해도 되겠죠. 장국도가 이런저런 문제를 둘러대지만은 모 대통은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장국도는 입을 꼭 다물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을 꺼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방명군 동지들은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조직 문제가 합류 후에 새로운 형세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뭘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방면군 전체 동지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방면군은 10만 명이나 되지만은 조직에 자기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향전 동지가 왜 부총지휘가 될 수가 없겠습니까? 진창호 같은 동지가 왜 총총시원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우리 사방면군 동지들은 왜 중앙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야 본심을 드러놓는군. 모 대통은 장국도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장국도를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로 여기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었다. 말문이 열리자 거침없이 바라는 것을 늘어놓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가가 아니라 당과 흥정하는 장사치 같았다.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자 장국도는 속이 후련하였다. 그는 물을 한 컵 들이키며 웃었다. 송보를 치른 일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송보는 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옹이 없다면 얼마든지 될 일이죠. 전화 한통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을 오다니. 모태똥은 낯빛이 어두워지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당신이 한 얘기는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주도록 하지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다. 장국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달고 모태똥과 료영을 문 밖까지 바래주었다. 모태똥은 중로화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줄레, 왕가상, 장문천, 주덕, 박고가 찾아와 화덕둘레에 앉더니 물었다.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태똥이 장국도를 만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나서 말하였다. 장국도는 내내 조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진창호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장국도 동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해달랍니다. 단독 결정권도 있어야 한다더군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걸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을 했는데도 조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남이 군벌이라고 할까봐 겁을 내지만 실은 그자가 바로 군벌이란 말입니다. 장문천이 목소리를 높이었다. 왕가상도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야 사방명군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왕가상은 청계를 올라오느라고 힘들었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군대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느린 사람이 많다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어찌 무상대급이 정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구가 안경을 축해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동지,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모태동은 사람들이 넌없이 흥분하자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태동은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하였다. 지금 양보를 안 하면은 송분을 칠 수 없고 송분을 치지 않으면은 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상하지 않으면은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겠지요.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들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주울레가 고개를 숙이고 긴 수염을 매만지다가 갑자기 고개를 건뜩 들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종종치위원 자리를 장국도에게 양보하지요. 안 됩니다. 군사권력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천이 기세 높게 말하였다. 내가 종석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장국도한테 종석이를 맡기면 되겠지요. 그러더니 장문천은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었다. 나르는 모자 체형 아래로 화가 잔뜩 난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었다.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모태동이 담뱃대를 꺼내들고 왕가상한테서 얻은 입담배를 담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담배를 다 태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총정치위원 자리를 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총석이는 당이 벌이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장국도가 이용을 하여 생각지 못한 일을 벌이면은 영향이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태동 동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주덕이 고개를 들며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튿날 군사위원회에서는 주덕을 홍군 총사령으로 장국도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틀 뒤 또 서양전을 전선 총지휘로 전창호를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엽검령을 참모장으로 리특을 부참모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중로화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장국도가 사방명군 상황을 보고하자 서향절이 빠진 것을 보충을 하였다. 드디어 토론을 하였다. 한동안 골치를 앓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다. 졸레는 송번을 공격하기 위해 또다시 작전 추원을 짜기 시작하였다. 영웅은 강한 적을 이길 수는 있어도 굶주림은 이기지 못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피가 흘렀지만은 권력욕에 어두운 사람은 대수로워하지 않는다. 홍군은 흑수에서 북으로 300여리쯤 걸어 눈 쌓인 타고산을 넘었다. 모을 가인은 확 트인 골짜기였다. 부울룩하게 솟은 언덕 여기저기에 자그마한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마을 몇 개라야 수십 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아래로 그다지 넓지 않은 모을 가이하가 흘렀다. 모을 가이에 있는 장종마을에는 흙수의 보루식 돌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래층을 집짐승 우로 쓰는 나무층집이 많았다. 소화산 제자리를 잡은 후하론 라마 교사원은 호종남 군대가 도망을 가면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높다란 붉은 벽만 남아있었다. 산골짜기는 신노랗게 여물어가는 부리밭이 보기 좋게 널려있었지만 서장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고 없으니 그림이 떡이었다. 사방은 거무충충한 원시림으로 배고히 둘러싸여 있었다. 게다가 큰 부대가 머물기는 마을이 너무나 작았다. 전사들은 대부분 야영을 하였다. 마을 둘레나 반머리, 나무 아래는 어디나 천막이 빼곡하였다. 몰가이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라 8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다. 전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벌벌 떨었고 여전히 맹물에 삶은 나무를 먹으며 버티었다. 좀 나은 것이라야 풀에다 곡식을 좀 섞어서 쓴 죽이었다. 바싹 여윈 사람들이 이제는 부종으로 누런 밀랍처럼 부석부석하게 부었다. 환자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었고 불만은 갈수록 커만 갔다. 기물에도 갈수록 초조해지었다. 왜 아직도 성분을 차지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지, 왜 이 지랄 같은 고장에 눌려앉아 떠나지 않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니행도는 아직도 기무레네를 돕고 있었다. 이 영은 사람이 많이 줄어 연으로 되었다. 기무레와 리행도가 한창 천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철추가 달려와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장동지, 우리 폐 환자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거더니 약이 떨어진 데다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저녁에 나물 두 사발을 갖고 가는데 조금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디 밥입니까? 멀쩡한 사람도 먹기 싫은데 환자가 먹는 건 더 힘들지요. 아침 일어나지 않아서 만져보니 숨이 없었습니다. 두철추의 얼굴에는 금방 닦은 듯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가무잡잡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지금은 여의어 말이 아니었다. 위에서는 뭘 어쩌려는 것인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물에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날마다 몇 사람씩 굶어 죽다가는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죽고 말겠습니다. 다들 싸우다 죽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자 리행도가 말허리를 잘랐다. 아, 됐어요. 그만들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불평을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양식을 마련할지 궁리나 해봅시다. 기물에도 아랫사람 앞에서 너무 멋대로 말한 것 같아서 머쓱해 하였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몰가이 하나를 지나 동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쪽에는 양식을 구하러 온 전사들이 너무 많던데. 기물에는 야무진 사람으로 한 개 패를 선발한 뒤에 나머지를 모두 집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그는 두철추도로 양식을 살 수 있게 은전을 넉넉하게 챙기라고 당부하였다. 기무레와 리행도는 30명 남짓한 전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면리 못 가서 기무레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다. 머리도 어지러워 났다. 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아랫사람들 앞이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몽땅 이행도한테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었다. 일행은 10리쯤 걸어 한나루터에 이르렀다.
강물이 얕아서 걸어 건너도 될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각반을 풀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리었다. 김오래가 어서 가까운 숲으로 달려가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 늦었다. 전사 한 명이 총에 맞았다. 서둘러 숲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피를 많이 흘려 벌써 숨을 거둔 뒤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8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인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고향길에 깃든 추억을 노래한 가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을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을 리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 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중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허리다리가 아프다거나 하여튼 간에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숙청량 원장님을 많이 찾고 있어요.
0: 네.
1: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가히 말해서 도면서의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기 되면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가에 상당히 말이죠 높습니다.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준악한 혈의주사료법 그리고 쇼전도 칼침이라고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점적주사료법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장악해가지고 환자들이 병세에 따라서 이 기술을 말죠 능란하게 사용합니다. 현재는 맥노둥이 개성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둥이 약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40여 년이라는 중이서의 임상 경험을 말죠 갖춘 분인데 당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0: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유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요. 얘기해 보게 되면 대상포진이라든가 소보짐에 초장이라든데 여드름에 습진에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습니다.
1: 네.
0: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진찰을 했는데 특히 또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서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그리고 말이죠. 요추관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그리고 족근통 이런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 숙청약 원장이가의 통증 치료에서 말이죠. 조회를 보이는데 오늘 통증에 대해서 우리 조금 연구를 해봅시다.
1: 네.
0: 사실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증상을 놓고 본날 때 상당한 소양을 차지합니다.
1: 네.
0: 근사목이란 분들이 여러 가지 말이죠. 유형의 통증으로 말이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골관절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이 통증으로 말이죠. 많이 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허리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비류를 보게 되면 감기가 말이죠. 지구촌에 말이죠.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버금으로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허리다리가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좀 묘해를 해봅시다.
1: 네.
0: 하나는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어떤 말이죠. 질병들이 허리다리가 아파나는가에 요투 하는데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인해서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요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말이죠. 주위에 말이죠. 조직들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좌골신경을 눌러놓았다 합시다. 그러면 허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아래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가 나타납니다.
1: 네.
0: 엉덩이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발이 아프거나 아래로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면서 방사성 통증은 나타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말이죠.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허리를 말이죠. 놀리기 바쁩니다. 돌리거나 구부리거나 펴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골신경을 말이죠. 압박할 때는 말이죠. 아래로 줄이 쫙쫙 뻗치기 때문에 심할 때는 걸기 바쁩니다. 걸을 때 아프니까요.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걸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근 40년 이사지를 해봤죠. 이런 분들은 임상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혹시 말꼬리 신경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오의 선징이랍니다. 이 말이죠. 요투가 있는 분들 속에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혹시 또 마오의 선징이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자극받을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소변에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말이죠. 보기 바쁩니다. 마치 말이죠. 변비증이 있는 것처럼 보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 중풍 환자가 심할 때문에 대소변 나가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대소변 실금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허리다리가 아픈 병증에서 하늘로 요주의 관샤자이라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여수관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러한 조직들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0: 그럼 어떻습니까? 허리가 몹시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마비되고 또 말이죠. 환자분들 말합니다. 내 어째 근년에 다리가 산산해 난다. 냉돌된다. 이런 말씀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심장이 좀 나빠가지고 심리도 좀 빠르고 뼈보도 좀 있고 해서 긴장되기만 하면 좀 숨 차고 답답합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약을 썼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3: 예, 심률도 좀 낮아지고 뼈보가 없어졌습니다.
0: 예, 예.
3: 원장 선생님이 이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
0: 예.
3: 약을 더 쓰려고 부탁드립니다.
0: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3: 예.
0: 예, 이분이 환자 많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3: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3: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 뭐니까, 피부과에 그 김정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내전합니까?
0: 예, 맞습니다.
2: 말씀하세요.
5: 예, 나 원장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장에서 치료받습니까?
5: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예, 어떤 쪽에는 한날 지나다가는 어떤 쪽에는 이렇다가도 또 허리 잉하고 아프고 이래서 너무 아파서 허리 두지 못하고 이래서 원장 선생님 배웠는데,
0: 예.
5: 또, 예, 말씀하시길, 아, 치료 좀 받아야 되겠구나, 이랬습니다.
0: 예, 예.
5: 아, 그래서 어찌겠습니까? 아, 침은 맞고, 땡디 먹고 이래 약속 한 이틀 거지니 잘 모르겠습니다.
0: 예예 여정이 필요하니까요. 예예 예.
5: 그래서 그다음 잘만 해가서 또 맞고 이런 게 집어 누워 있고 이런 게 이튿날 본 게 좀 이래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0: 예 혈압은 어떻습니까?
5: 혈압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0: 아 온정되지 못하구만요. 예.
5: 예.
0: 그리고 신경질이 납니까?
5: 아, 신경질 크게 난 쓰다고 애를 쓰질 않습니다.
0: 예, 예, 예. 뒷골이 뻗치는 현상은 없습니까?
5: 어쩐지 뒷골 아픕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 지수 벽에 이제 지대 또 누웠다가 또.
6: 남이 아침에 깨나면 항상 그 머리가 휑하고 어지럽고 하세요.
0: 예.
6: 그리고, 그러니까 밥맛 없고 했는데, 이 파리가 너무 저래요.
0: 예.
6: 들고 있으면 팔이 어깨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0: 아.
6: 그래서 바로 윤대중대 가서 천약을 매축 재다 먹은 게 팔이 저린 게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예, 저입니다. 예.
6: 그리고 이 머리술 아프고 해서
0: 예.
6: 오늘 그래서 바로 윤대중대가 예약하자고.
0: 예, 예. 인계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0: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7: 예, 내 소체 있는 분 소개하자 한 게 그만 전화 꺼내서 못 봤는데 이분 뭐냐 대상 통증이 있어서 가갖고 통사도 나오고 이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예. 우리 비부가가 지금 소문 넣고 있습니다. 예.
7: 아,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 듣고서 아, 전화를 계속 하자니까 복수에 끊으니까 하지 못하고 다시 하는데
0: 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전에 오늘 토요일 예, 돼서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예,
0: 안녕하십니까. 예.
8: 예. 저는 그 소변이 이래 자꾸 예 소변 볼 때 예 저리고 어떨 때는 그래도 아프고 이래서 하루 전에 한 대여주 즉시 소변 보러 다니다 나니까
0: 예
8: 이튿날에 곧 머리도 힘하고 아프고 그래서 방송에서 길태 중인 문지부의 박용덕 주임이
0: 예
8: 잘한다는지 소문이 듣겠어 그래서 그 박용덕 주임한테 찾아가서 약을 세 축을 썼지만, 예.
9: 예.
8: 예, 다섯 여섯 축 시작.

0: 만약에 나당이 된게두 번, 세 번으로 쫄아들고,
1: 저
0: 그리고
1: 사실
0: 그 서변 볼때 저리고 이래 아프던 게두 마이스라고 해서 오늘 좀약좀 드실까? 뭐 그래 예약합니다.
1: 연결됐습니다. 어떠니 오세요.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3: 저는 원상 선생님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저는 병이 많이 했습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병이 다 있었습니다.
1: 예. 그래,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골이 아프지, 어지럽지, 골 아프다면 어지럽아 골도 들지 못했습니다.
1: 아, 심했구만요.
3: 그리고 또 소화도 잘안 되지.
1: 예.
3: 무수거 먹으나 소화도 안 되고 무슨 맛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또 아파 발을 걸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잘한다는 소문 듣고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처음에 그래 머리부터 침을 맞고 침을 많이 맞았습니다. 머리에다 침 맞고 발에다도 침을 맞고 이랬더니 골이 아픈 게좀 났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3: 네, 그리고 첫 번에는 약을 이러고 줘가지고 먹을 때는 잘 아이알 깊대다.
1: 료정이 필요하니까요.
3: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에 낯선 게 알겠대다.
1: 그렇죠.
3: 어지러운 게 낫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파 침도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장마당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약을 나는 더 쓰자고, 오늘도 가서 약을 가져오자고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1: 그냥 어디에 오시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나는 이제 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찌끔하고 이 관절도 아프고 해서 전번에 원장 선생님이 뭐 잘한다 소리 듣고 약을 두어 번더 먹고 침도 맞았어요. 이게 효과가 조금 나서진 게 알기니까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연결됐습니다. 그냥 어디에 오세요.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저는 허리 아픈지 오란다. 허리 아파서 돌아눕기도 힘들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그리고 또 다리도 저리고 무릎이 또 붓겠습니다. 많이 붓겠어. 그리고 붓기까마 또 무릎이 시리고 아프고
1: 그렇죠.
5: 이래서 무릎 구부리기도 바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쁘고 그럴 때도 다리를 저르면서 그렇댔습니다.
1: 심했구만요.
5: 그래 이 생방송 듣고 저리 강철수 주임이 허리하고 다리 부분에 대해서 유명하다 해서 강철수 주임을 찾아가서 치료받은 게 침도 맞고 차약도 쓰고 이렇게 어제는 다리 붓긴 것도 어제는 거짓말이 다 내렸습니다.
1: 돈인데.
5: 걷기도 어제는 힘들지 않고 그리고 어디 바깥 출입도 어제는 할 수도 있고 다리도 어제는 썼던 게 절실히 되고 그렇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5: 그래서 오늘이 또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더 받자고 예약합시다.
1: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목이 두리번치면서 어깨 많이 아팠거든요. 잘 때도 어깨 아파서 돌아도 못 누고 그러셨는데, 최 선생님한테 침을 한몇번 맞았는데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한몇번더 맞으려고
1: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저는

0: 노란 기관질염이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0: 예, 날씨만 차고 좀 그러면 겨울에는 떠들어간다. 기침만 나고 가래도 많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랬는데
1: 예.
0: 이 방송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데가서 저번에 삼양을 내 두 번째 다 먹었는데 아주 좀 많이 나사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청약을 제다 먹자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3: 아, 이거 다리 아프고 다리 내리고 해서 강서수 주는데 가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예.
3: 아, 그래, 지금 한 번 더 가자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오더니. 됩니다.
3: 예,
1: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2: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난 저기, 신상병이 있어 그랬는데, 신상병이 있어서 그, 숨 드시기 바쁘고, 좀 맥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그, 박상호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두 통 썼는데,
1: 예.
4: 그, 아주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4: 네, 오늘 한 번 더
1: 예.
4: 저기, 치료를 하자고 그랬다.
1: 예, 예. 오늘만은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4: 예,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예, 중노년 분들이 말이죠. 예, 허리, 다리가 아프다는 이 병증 중에서 예, 또한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2: 네.
1: 특히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예, 무릎 관절이 말이죠. 예, 퇴행성 궤변을 가져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무릎이 말이죠. 부원하고 아, 통증을 느끼는데 말이죠. 심할 때는 예,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승계를 오르내리거나 예, 하여튼 간에 말이죠. 다 이 말 증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이래 관찰해 보게 되면 연령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중요하게 말이죠. 이런 말이죠. 예. 이론이 있는데 간주진 예. 예, 힘줄이라 합니다. 예. 주관해 준다. 혹은 자양해 준다. 쓴 주구에 뼈를 말이죠. 주관해 준다. 자양한다. 그런데 말이죠. 예, 년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년세가 계심에 따라서 이 간주진하고 쓴 주구하는 말이죠. 이 기능이가 점차적으로 말이죠. 약화됩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말이죠. 퇴행성 궤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는데 또 유전인도하고 인자하고 밀접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옛날에 이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 중에서의 이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늘상 말이죠. 포근폭식을 하거나 고지방질이라든가 고열량이 있는 음식들을 말이죠. 자주 드시는 분들. 하여튼 간에 말이죠. 뚱뚱해지기에 정상적인 체중보다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비만증인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관절이가 말이죠. 뚱뚱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년배 같은 연령단계의 분들보다 일찍이 말이죠. 이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퇴화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퇴행성 관절염이 말이죠. 인기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녀의 성별 중에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특히 말이죠. 우리 할머니들이 더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가. 어째서 그럴까요? 이 조약에는 말이죠. 이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자성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말이죠. 이 자성 호르몬이가 변화되게 되면 말이죠. 상대적으로 본다 할 때 남성분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기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구두수승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1: 연령이 점차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우리의 골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저 연변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구두수승증이 있다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한 이 압력을 받는 능력이가 말이죠. 저하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또 퇴행성의 관절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과정에서 보게 되면 체력노동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말이죠. 허리가 말이죠. 부하를 많이 받음으로써 요지로순 이런 말이죠.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근막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조직들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더 심할 때는 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가 나타납니다.
2: 네.
1: 이걸 갖다서 환자분들이 보통에 뭔가에 되면 줄이 쫙쫙 뻗치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저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는 말이죠. 관절의 공능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를 쓰거나 다리를 쓰거나 손을 쓰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이러한 말이죠. 활동이가 다 제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거나 말이죠. 사업을 하거나 다 말이죠. 지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가 늘상 말이죠. 피곤한 감을 느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움직이기 싫거든요. 그런데 무릎 관절에 말이죠. 퇴행성 변화가 왔다 하게 되면 앉거나 서거나 말이죠. 등계를 오르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다 아픈 것이 더 심해지니까 자연이 말이죠. 움직이기 싫거든요.
2: 네.
1: 이렇게 되면 자연이 어떻습니까? 근육이가 위축 현상이 됩니다. 왜수어에 이때는 말이죠. 정말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치료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지식, 기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 관찰해보게 되면 할머니들이 그 말이죠. 다리가 말이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오그라든단 말이죠. 자연적으로 말이죠. 오싱투이가 된단 말인데 그러면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체중을 꼭 공제해야 됩니다. 비만증에 걸리는 것을 말이죠. 방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만증이 온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대가지고 말이죠. 이 비만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환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6: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류캅 동풍 문맥 장배 기회를 보도해서는 류캅 동풍 당대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 초점을 맞춰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과정을 통해 당나라 문명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 공생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 공주는 발해국 제3대 왕 대흥무의 딸입니다. 기원 792년 정효 공주는 오늘의 화룡시 령두산에 안장됐습니다. 천년 세월의 침식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묘실 벽면에는 비교적 완전한 인물 벽화가 보존됐습니다. 벽화 인물의 신분 특징, 복식 형태와 착용 규범을 통해 우리는 천여년 전 발해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벽화의 문지기, 시위, 시종, 악사, 내시 등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복도, 옷, 신발 등을 연구하고 대량의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을 대조한 결과 복식의 세부에서 당나라 품격이 동쪽으로 전파되고 문명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 벽화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찾고 많은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 또 전해 내려온 문물들을 결부해 연구한 끝에 이런 모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서 벽화 속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쓰고 둥근 깃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장회 대사묘, 장락 공주묘 등 중원 지역 묘장 벽화 속 인물 복식과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벽화에는 시대적 특색이 짙은 문화융합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의위들의 복식은 당나라의 관련 제도를 계승했고 무사의 갑옷과 시위의 제보, 기물을 드는 규범 등이 모두 중원 공정 의위 체계와 일일이 대응됩니다. 또 당나라 여성이 남장을 하던 특색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중원 문명이 발해국에 전파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련상입니다. 실제로 복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벽화 속 인물 복식의 실제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인물의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12개 조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둥근 깃 겉옷, 갑옷 등 11가지 류형의 복식을 망라했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근거로 정밀하게 복원한 12벌의 발해 공정 복식이 가지런히 진열됐습니다. 전시품들은 발해 공정의 의위, 악사, 시종의 실제 복식을 완전하게 재현해 천년 벽화 속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벽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벽화를 3차원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강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문흔입니다. 발해국 시기는 당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식 면에서는 참고하고 본받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학술적 경계를 일층 넓히고 당나라 시기 동부편강 민족 복식 문화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문명서사 차원에서는 복식 문화를 출발점으로 중화 문명이 여러 민족의 융합과 공생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실증하는 바 중화 문명 다원일체 구도를 구축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문화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 성과를 참고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흥무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사 촬영 플러스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모식을 채택해 발해국 공정 복식과 머리 장식 모습을 엄밀하게 복원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팀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변강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형식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12벌의 복원복식은 천년을 뛰어넘은 문명의 대화입니다. 이는 발해국이 결코 폐쇄된 변강 부족이 아니라 중원의 래양 문명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하며 상시적으로 계승한 지방 정권이었음을 생동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0: 95년 전 세상을 놀래온 9.18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은 분연히 일어나 반항함에서 14년간 피어린 항쟁을 벌여 피와 살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18일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역사를 돌이켜보고 선녀를 추모하며 경종을 길이 울렸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방공경보가 우리 조 8개 현시 도시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가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길시 시대광장입니다. 방금 방공경보가 울렸고 도로에 차들은 멈춰섰으며 행인들도 잇따라 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서 있습니다. 95년 전 9월 18일 총성이 울리면서 중화민족은 깊은 재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보가 울리자 도시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듯 멈춰섰습니다. 이 지목은 한 도시가 역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았고 감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 주민 리녀사입니다. 역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스럽고 고난에 찬 과거는 우리에게 뒤떨어지면 얻어맞고 나약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생사를 돌보지 않고 피어린 전투를 벌이며 피와 살로 나라를 지키는 장성을 쌓았기에 산하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 가국을 굳건히 지키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 박물관 내 곳곳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홍색 분위기가 짙습니다. 피어린 전투 공동항쟁 전시청에서는 오가는 당원 간부들과 어린이,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변의 홍색 주제 교양 기지인 이 전시청에는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피어린 전투와 항쟁을 벌였던 준엄한 역사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펼쳐지는 몰입식 홍색 실경 수업은 연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을 깨닫고 분발 정진하는 홍색의 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아공문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이어서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방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의 항전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장연입니다. 우리는 박물관 내 전자 선전 스크린을 모두 홍색 주제표로 교체해 장중하고 숙연한 기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범한 관객들에게 동북항전 역사와 변강의 홍색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대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광장에서는 전쟁의 역사 명기, 함께 나라의 장성 구축을 주제로 한 전민 국방교양일 활동이 펼쳐져 역사 기념과 국방교양을 결부해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판공실 지휘통신과 과장 박인무입니다. 국방동원과 인민방공 지식이 천문만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광범한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방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 사암일군 리나입니다. 국방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구역 사업에 입각해 인민방공과 국방 지식을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직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에서 주제 견학 실천 활동을 펼쳐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애국 정감을 두텁게 했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 학생 장신입니다. 신시대 소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소년의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주제 당건설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활동에서는 군대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 동북 항일 연군 역사 전문 수업을 받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했습니다. 길림 5동 야곱 집단 유한 회사에서는 전국 각지 판매상 300여 명을 조직해 도나시 북산 열사 등원에서 혁명 선열 추모 성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를 함께 부르고 묵도했으며 혁명 열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습니다. 청도 동방 야곱 연쇄 유한 회사 리사장 왕원입니다. 이런 날에는 모두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9.18 사변으로 산하가 재난에 빠졌을 때 무수한 중화 아들 딸들이 분연히 일떠나 피와 살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도나 사하연 진에서는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일의 투신에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장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기리며 홍색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본부로에서는 충혼의배 구국충정계를 보도를 내와 대가군이 비열한 항쟁을 벌인 영웅적인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홍색 혈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맞아 오늘 첫편 도나 대시 가문 4대가 항전에 나서 비열한 항쟁 보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9.18 사변으로 동북 전역에 함락되고 변강 대진의 침략군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당시 도나 사하연 진의 유지 대만령은 가정 형편이 넉넉했는데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의 직면에 나라가 망하면 집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만령은 사람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가산을 모두 내놓았으며 가족과 이웃 300여 명을 모아 민간 항일 무장 대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중임을 떠맸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사하연진 하동촌 남대자조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옥수수밭이 바로 대시 가문 저택의 예터입니다. 80여 년 전 항일대호 대가군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자용증을 불태워 항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상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 대원은 항일 구국군을 따라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서 전전하며 경박호, 려난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35년 대가군은 정식으로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변입돼 당의 령도 아래 동만 항일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돌격하고 형제

0: 제가 어깨에 겪고 싸우며 항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대시 가문 저택을 불태우고 대시성을 가진 주민들을 미친 듯이 토벌했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항일 연군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다 불행히 체포돼 가슴 혹행을 받은 끝에 영영히 희생됐습니다. 10여 년의 비열인 항쟁에서 대시 가문 4대 가운데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온 가문의 뜨거운 피로 조국 산하를 지켰습니다. 대세충입니다. 대시 가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몇 명의 고아와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주 비상하고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산하는 충렬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시 가문의 선열 7명이 혁명 멸사로 추인됐고 그 영명은 도나 멸사 릉원에 새겨졌습니다. 2025년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은 북경에 초청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에서는 잇따라 대시 가문의 사적을 보도했습니다. 길림성 동북항열연군 연구회 부회장 장은부입니다. 대만령 로 선생의 항일투쟁 사적에는 애국주의라는 사상적 핵심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계속 풍부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시 가문이 가산을 내놓고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 장건은 연변 인민이 용감히 적과 싸운 생동한 축소판인 동시에 중화민족이 구람없이 나라를 지킨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시 가문의 충렬 사적은 우리에게 국치를 잊지 말고 선열들을 명기하며 굴하지 않은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근일 사평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우리 주 대표단은 도합 열매 메달을 따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상한 각 대표단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를 표창하고 이번 대회 각종 수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금메달 2매, 은메달 3매, 동메달 5매와 우수상 1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미용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고 공업설계 기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CAD 기계설계 종목과 3차원 인쇄 종목에서 은메달을, 평면설계 기술 종목, 전매체 운영 종목, 무인기 조종 식물보호 종목, 디지털 제어선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호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우리가 직업기능대회에 참가한 주요 목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업기능 양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재를 양성해 우리 주 고품질 발전에 기능인재 비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기 인계 인수식도 진행됐습니다. 2028년에 열리게 되는 길림성 제4회 직업기능대회는 우리 주에서 개최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 분열연합회에서는 전국 분열연합회 여성자원봉사 시범강습반 개최를 계기로 연변 여성 우수상품 장터를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 회의 참가자 근 200명을 대상으로 특색 제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21개 여성 우수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제품은 농특산물, 민속식품,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문화창의 제품 등 여러 종류를 아울렀습니다. 주기상대에 따르면 향후 7일간 우리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두려시 적겠습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4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섭씨 2도 내지 6도겠으며 해발이 높은 일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왕벌 품종 및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가 1,000만 원인 훈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이 지난 8월에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주로 급속냉동 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 생산량은 50만 개에 달합니다. 대상이 2025년에 착공된 이래 기업은 반석진의 이 대규모 재배농과 옥수수 공급체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농과 협력해 옥수수 600헥타르를 재배했으며 만나 2000, 만나 2018 등 두 개 품종을 선택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재배농에게 기술 지도를 제공하며 정밀화 관리를 실시해 옥수수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올해 약 2,000만 이삭의 옥수수를 수확했는데 기업은 량질 옥수수를 선별해 가공 생산에 투입하고 옥수수의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 당일 즉시 가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급속냉동 찰옥수수는 시장 수요가 높아 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장소에 널리 공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각종 료식기업으로 판매됩니다. 네, 올해 판매액은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정시 덕신향 남양촌의 고추가 요즘 수확기를 맞으며 농가들은 고추 수확 판매 가공에 분망합니다. 덕신향 남양 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올해 20헥타르의 고추를 재배했는데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자람세가 좋아 수확기는 8월에서 소리 내리기 전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수확기간이 길고 생산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확된 고추는 가공공장으로 실내가 심층 가공을 거쳐 마른 고추, 고춧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번창은 향촌지능의 핵심 수단입니다. 최근 연간 남양촌은 천혜의 자원에 발붙이고 특색 농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합작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표준화 재배와 정밀화 보호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 향촌진입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배, 채집, 가공, 판매를 일체화한 봉사체계를 부단히 보완하고 밭, 작업장, 시장, 전사슬을 성공적으로 소통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남양촌은 향후 고추 특색 우세 산업에 지속적으로 주력하면서 부단히 재배 기술을 최적화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고추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전환 승격을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특색산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향촌전면지능에 에너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연간 훈춘시 경신진에서는 산업사슬을 꾸준히 보완하고 업태 모식을 풍부히 하며 특색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힘다하면서 이 해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화훼경제를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시켰습니다. 2025년 훈춘시에서는 정부 인도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촌집체 지분 참여 모식으로 경신진 해당화 고표준 재배산업단지를 세우고 세척, 건조, 압착, 추출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원료 판매에 그쳤던 공경을 탑파하고 재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는 일체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경신진은 성숙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관광을 담채로 하는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해당화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는 단행간 주변 촌민들을 고용해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재배능수 기술장인 전자상거래 달인 등 취업군체를 육성했습니다. 경신진 천민 류청상은 산업단지 설립 초기부터 이곳에서 일을 거들었는데 농한기에만 이래도 한 해에 1, 2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해당화 산업이 이루어낸 화훼경제는 농촌의 유휴로력 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촌집체 경제를 발전 장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향촌의 인재진흥 산업진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근래 도나시 한장향은 생태와 지역 우세에 비추어 농가 주변의 유효공간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특색 뜨락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면서 농가의 작은 유효공간을 소득 증대의 화수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향촌의 유효자원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현지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기 위해 한장향은 향촌의 주거 환경 정돈 향상을 계기로 뜨락에 잡동산이가 방치된 등 문제를 힘써 개변시켰습니다. 각 전 당지부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재배하거나 양식하거나 번식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농가가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해 뜨락에서 남새 제철 과일을 재배하고 가금류 양식을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뜨락 경제에는 주거 환경을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휴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뜨락에 경치가 있고 경치에 산업이 있으며 산업 안에 소득 증대가 있는 양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한장향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대중에게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의 적극성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뜨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혔습니다. 향후 향에서는 또 기술 지도를 통해 뜨락 재배 양식 산업의 발전을 착실하게 주동하고 작은 뜨락이 지속 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도록 보장해 향촌 진흥 발전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시킬 타산입니다. 네, 앞으로 한장향에서는 이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뜨락 경제를 주거 환경 정돈, 향촌 문화 관광 및 특색 농업과의 심층적인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름다운 향촌 환경을 만들고 실속 있는 부민사

0: 네, 올해 우리 주에서는 훈춘, 도문, 화룡, 룡정, 안도 이 다섯 개 변경 현시 양봉호에 250여 마리의 우량왕벌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네, 이는 변경 지역 특색 양봉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양봉업을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우량왕벌을 받긴 받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켜 내년 봄에 활짝 날아오르게 할까? 또 이 표준화 양봉이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고 막막함을 느끼신 적 말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연변동방 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우량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이 올가을과 다가올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우리 여러분의 벌통에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에 양봉 농가들에 나누어준 이 여섯 가지 우량벌 품종에 대해 자상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꿀벌 품종에 대해 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번 우리 주 축산본소에서 네. 이번에 나누어진 왕벌 품종은 네. 극동 흑벌, 네. 동단 2호,
0: 네.
1: 카르파티아, 가니올라, 황만계, 동북흑벌 네. 등 6개 우량 품종을 포함되는데
0: 네.
1: 이 품종은 모두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하고
0: 네.
1: 육정한 것으로 네. 우리 주 산지 기후와 양봉 환경에 적합합니다.
0: 네.
1: 아래 우리 이 품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극동흑벌
0: 네.
1: 이 품종은 추위에 매우 강하고
0: 네.
1: 야생 환경, 정력이 뛰어나며 월동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0: 네.
1: 벌통 방어력이 강하고
0: 네.
1: 병해충 저항성이 비교적 좋아
0: 네.
1: 미련 조건이 좋지 않은 산간 변경 지역에서
0: 네.
1: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장점이라면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세력 회복이 안정적이며 야생 미련 이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품종은 자극받으면 흥분하기 쉽고 공격성이 네. 비교적 강해 관리할 때 벌에 쏘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이 벌은 아주 강합니다.
0: 네.
1: 우리 이 야생에서도 보면은 생명력이 강해요.
0: 네.
1: 이 벌. 그리고 극동 흑벌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이라면
0: 네.
1: 관리 작업 시 조용히 행동하고
0: 네.
1: 벌통을 갑자기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월동 전 충분한 먹이를 비축하고
0: 네.
1: 벌통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0: 네.
1: 벌세력이 지나치게 강해 과도하게 분봉하는 현상을 잘 관찰하고
0: 네.
1: 분봉 통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1: 다음 송단이 옵니다.
0: 네.
1: 이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0: 각종 품종으로 꿀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월등 성능도 양호하며 분봉 성향이 비교적 약합니다.
1: 네.
0: 벌세력이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의 장점이라면
1: 네.
0: 꿀 생산량이 높고
1: 네.
0: 관리가 비교적 쉬우며 온순한 편이어서 대규모 사양에 적합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밀원이 부족할 때 먹이 소모량이 큽니다.
1: 네.
0: 장기적으로 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벌세력이 쉽게 저하되는 것이 특점입니다.
1: 네.
0: 송단 2호를 사용한다 할 때에는 밀원이 부족할 때 제때 보충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밀채집 기간에는 벌통 공간을 제때 확장해 꿀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잡종 특성상 2세대 이후
1: 네.
0: 품질 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홍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간단히 말해 우리 지금 장백산 지역에 보면은
1: 네.
0: 이 송단 규모가 좀 큰 집에는 송단 2호를 많이 네. 예, 합니다.
1: 네.
0: 근데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1: 네.
0: 그 그런 게 진드기병
1: 네.
0: 그리고 이 관리가 따라 못 가가지고
1: 네.
0: 이 우리 그러니까 사양 이 사료가
1: 네.
0: 부족하기 때문에
1: 네.
0: 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많고
1: 네.
0: 그리고 이 밀원 자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 이 꿀벌은 양을 많이 꿀을 많이 떠옵니다.
1: 네.
0: 꿀을 많이 또 아주 온순해요.
1: 네.
0: 그리고 대량적으로 우리 양봉하는 데는 그래도 송단 2호가 장점이 있어요.
1: 네.
0: 이 우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한 그 우리 극동자 흑벌이나 그것보다
1: 네.
0: 생산량이 한 두 배 정도 높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순해요 이 벌은.
1: 네.
0: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봉할 때 보면은 이 관리할 때 우리 분봉할 때 신경 아주 많이 써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1: 분봉할 때요.
0: 예, 예, 네, 분봉할
1: 네.
0: 때.
1: 네.
0: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봤을 때는 보통 규모화로 지금 한다는 집들은 네. 송단 2호를 많이 씁니다.
1: 아, 송단 2호 예. 규모화에.
0: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왕벌을
1: 네.
0: 해마다 바꿔줘야 돼요.
1: 네, 해마다.
0: 해마다 바꿔줘야
1: 네.
0: 돼요. 그래야만이 이가 또 왕벌이 또 이 그런 거 왕벌이 새끼를 많이 쳐요.
1: 네.
0: 그래 해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카르파티아 품종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유럽 원산 흑벌 계열로 온순하고
1: 네.
0: 월동 성능이 좋으며 꿀 채집 능력이 우수하고
1: 네.
0: 봉교 생산량이 많습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사람을 잘 쏘지 않아
1: 네.
0: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품종은 봄철 벌세력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1: 네.
0: 때문에 대량 개화하는 꿀 채집 시기에는 벌세력 확장
1: 네.
0: 속도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 주의점이라면 봄철 관리 시
1: 네.
0: 충분한 봉과 보충 먹이를 공급해 벌세력의 조기 회복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봉교를 생산하려면 전용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이도 벌의 이제 특정 우리 여기도 이거 듣는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벌이 유럽벌하고
1: 네.
0: 우리 종화벌이
1: 네.
0: 예, 그러니까 접한 거예요.
1: 네.
0: 이 벌이. 근데 이 벌이 보면은 사람을 공격을 다 안 합니다.
1: 네.
0: 이 벌도 대개 우리 이 지역에 쓰는 거 한 40% 정도 될
1: 네.
0: 겁니다.
1: 네. 플러스 많이 차지하네요. 네.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가니올라 품종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우량벌종으로
1: 네.
0: 매우 온순하고 월동 능력이 탁월하며
1: 네. 네.
0: 병 저항성이 좋습니다.
1: 네.
0: 밀은 상황에 맞춰 스스로 벌세력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0: 이 품종은 공격성이 거의 없어 현장 작업이 편리하고
1: 네.
0: 월동 기간 먹이 소모가 적으며
1: 네.
0: 응애 등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1: 네.
0: 하지만 밀원이 끝나면 스스로 산란을 크게 줄여
1: 네.
0: 벌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집중적으로 꿀 채집 할 때 벌세력 증강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 할 점이라면 밀원이 끊어지는 시기
1: 네.
0: 벌세력 변화를 잘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 보충사를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꿀 채집 전에 미리 벌세력을 키워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이 각종 벌의 인자 특성이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좋기는 이 처음 접하는 분들은
1: 네.
0: 우리 이런 방송이나 네. 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1: 그렇죠.
0: 관찰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황황개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잡종 육종 계통으로 꿀 생산성이 좋고
1: 네.
0: 벌새력 정식 속도가 빠르며
1: 네.
0: 아카시아 등 대규모 밀원에 적합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봄철 벌새력이 빠르게 커져
1: 네.
0: 단식에 집중적으로
1: 네.
0: 꿀을 생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1: 네.
0: 단점이라면 분봉 경향이 강하고
1: 네.
0: 밀원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먹이 소모가 큽니다.
1: 네.
0: 때문에 품종 순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을 사용한다 할 때는 분봉 징후에 자주 확인하고
1: 네.
0: 미리 분봉하지 못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1: 네.
0: 밀은 부족 시 제때 당액을 보충하고
1: 네.
0: 주기적으로 왕벌을 교체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동봉 흑벌입니다.
1: 네.
0: 이건 우리 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 쓰는 벌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동북 지역 토착 우량 벌종으로 혹한의 산간 기후에 최적화되어 월동 능력이 매우 강하고 야생 밀은 리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추위와 질병 장성 강하고
1: 네.
0: 병영 산간 지역 환경 적응력 가장 뛰어나 야생 꿀 생산에 유리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은 우리 꿀 생산력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대신 우리 정부 이 지원 보조금도 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이 꿀벌은 사람도 잘 쏩니다. 그리고
1: 네.
0: 야생에서
1: 네.
0: 이 기후 우리 장백산 지역에 봤을 때는
1: 네.
0: 기후가 이제 아침 기후가 찼고 저녁 밤 기온이 차할 때는 그래도 다른 벌들은 막 얼구어나 하는데 이 벌은 조만 안 그래요.
1: 네.
0: 우리 질병 이 걸리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강합니다 이 벌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꿀을 대신 야생 꿀인자란 그 브랜드를 활용인자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1: 네.
0: 대신 그리고 인자 우리 이 꿀은 또 고가로 받을 수 있어요.
1: 네. 네.
0: 단 이 품종은 공격성이 약간 있고
1: 네.
0: 분봉성이 존재하며 대규모 네. 단일 밀원에서의 꿀 생산량은 더 품종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대신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또
1: 네.
0: 벌들이 우리 이 종합을 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 지역에 요즘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1: 네.
0: 이전에 우리 보통 꿀 한 25원 정도 받을 때 또
1: 네.
0: 이분들은 꿀 한 건에 한 100원 정도씩 팔았어요.
1: 네. 그렇네요.
0: 사양 관리 주의점이라면 월동기 봉과 먹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벌통을 여는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0: 자연 분봉 현상을 잘 관찰하고 적절하게 분봉을 유도하거나 억제해야 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우리 여섯 가지 품종 우리 주위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봅니다. 우리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새력 회복에 안정적인 품종이 있냐 하면 꿀 생산에 좋은 품종 또 자체의 그 자생 능력이 좋은 품종 다 각자의 특징이
0: 그렇죠.
1: 특점이 있는 만큼 이 특징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여섯 개 품종과 함께 양봉업에서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표준화 양봉이란 무엇인지요?
0: 예, 표준화 양봉은 과거 경험에 이전하던 조방식 양봉에서 벗어나
1: 네.
0: 품종 선발,
1: 네.
0: 벌통 설비, 사양 관리, 병해충 예방, 꿀 수확, 가공,
1: 네.
0: 저장의 전 과정을 통일된 기술 규범에 따라 진행하는 양봉 생산 방식입니다.
1: 네.
0: 벌새력 안정, 꿀 품질 향상, 농가 노동 부담 경감,
1: 네.
0: 안전한 벌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며
1: 네.
0: 우리 주 양봉 산업을
1: 네.
0: 고품질화로 이끈의 핵심 방안입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표준화 양봉업에서는 어떤 요구에 도달해야 합니까?
0: 표준화 양봉업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필수로 합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자원 조건입니다.
1: 네.
0: 지역 기후와 미련에 적합한 우량 왕벌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왕벌을 갱신해 품종 퇴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이번에 우리 주 보급한 6종의 왕벌이 바로 그 기초 자원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표준화 설비입니다.
1: 네.
0: 규곡에 맞는 표준 벌통,
1: 네.
0: 꿀 소비, 꿀 채취 설비,
1: 네.
0: 위생적인 생산 도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낮고 파손된 벌통 사용을 배제, 벌산물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지금 우리 요즘에 여기나 내가 간다. 우리 그 자동화
1: 네.
0: 벌통.
1: 네. 자동화
0: 그거를 요즘에 벌통. 이제 제가 그 테스트 중입니다.
1: 네.
0: 이제 테스트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벌통 안에 온도,
1: 네.
0: 벌의 질병,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꿀을 채집할 때
1: 네.
0: 거기에 숙성도
1: 네.
0: 다 이제 우리가 어떤 AI 지수를 해가지고
1: 네.
0: 자동화로 핸드폰에 이어집니다.
1: 네.
0: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1: 네.
0: 필요하시다면은
1: 네.
0: 우리 함께 이제 연구소에 와가지고
1: 네.
0: 같이 보고 서로 제가 바라는 거는 표준화
1: 네.
0: 더 우리 갱신해가지고
1: 네.
0: 나가는 것을 이제 그 추천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사양 관리입니다.
1: 네.
0: 봄 관리, 굴 채집 시기
1: 네.
0: 관리, 가을 관리, 월동 관리 등 계절별 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네.
0: 벌 세력 관리, 먹이 보충, 분봉 관리를 규범에 맞춰 실행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병해충 예방 방제입니다.
1: 네.
0: 응해, 각종 꿀벌 병을 예방 위주로 관리하고
1: 네.
0: 금지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1: 네.
0: 약물 사용 기준을 준수해 꿀벌 제품의 약물 잔류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로는 미련지입니다.
1: 네.
0: 벌통 배치 장소에 미련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1: 네.
0: 농약 살포 위험이 적은 안전한 미련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1: 네.
0: 여섯째로는 꿀 생산에서 위생 조건입니다.
1: 네.
0: 꿀 채취, 려과, 저장 과정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꿀벌 제품 품질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여섯 가지 표준화 관리로 한다면 꿀 품질이 오르고 가격도 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지금 가을철에 양봉 농가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관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요?
0: 예, 그렇다면 가을철은 벌떼 월동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 네.
0: 월동 준비나
1: 네.
0: 첫째, 꿀 수확 후 월동 먹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1: 네.
0: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 보면은 우리 보통 늦어서
1: 네.
0: 이 우리 꿀벌 먹이를 11월 중순 다 끝나야 됩니다.
1: 네.
0: 미련이 끝난 뒤 벌통 안 저장 꿀 양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네. 당력 사료를 제때 보충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벌 세력을 정대하는 것입니다.
1: 네.
0: 불필요한 약한 벌통은 합병시키고
1: 네.
0: 건강한 일벌 위주로
1: 네.
0: 월동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벌병 응해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요즘에 가을철 들어서 일이 급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농가 일을 하면서 이 벌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1: 네.
0: 벌을 이렇게 무심히 관리 안 하고 할 때는 저리 응해병이
1: 네.
0: 엄청 심해요.
1: 그렇죠.
0: 예. 그래, 이거 꼭 인더 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가을철 응해 피해가 커지면 월동 중 벌떼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밀풍기가 끝난 뒤 적기에 방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월동용 벌통 상태를 점검하고
1: 네.
0: 보온 자재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네. 이 올해 우량 왕벌을 보급받은 농가가 가을철 이 새 왕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할까요?
0: 새로 우리 보급받은 우량 왕벌을 가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좋은 월동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왕벌 투입 시 벌꾼의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1: 네.
0: 직접 넣기보다는 왕벌방을 활용해 서서히 벌들이 새 왕벌의 냄새에 적응하도록 해야 왕벌을 죽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왕벌 투입 후 산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 네.
0: 정상적으로 산란하는지 확인하고
1: 네.
0: 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새 왕벌군은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0: 관리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 밀원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먹이 부족으로 불구니 왕벌을 거절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충사료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응애 등 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제를 잘해서 새로 부화하는 어린벌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조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점인데요. 이 벌떼가 안전하게 월동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요?
0: 다 우리 조 평양 지역은 혹한 그 추운 날이 길기 때문에
1: 네.
0: 월동 성공의 관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네.
0: 첫째는 충분한 양질의 월동 먹이 확보입니다.
1: 네.
0: 월동 기간 벌떼는 꿀을 먹으며
1: 네.
0: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면 겨울 속에도 굶어 죽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이 양을 잘 체크해가지고
1: 네.
0: 좀 충분한 양을 주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월동할 때 탈수력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1: 네.
0: 움직거리면은 벌들 있지 않습니까? 먹이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월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우리 떡개 같은 것도 이제 온도계 그 벌 나드는 그
1: 네.
0: 문 창구에 거기다 이제 두고 체온만 잘 보관함 그 우리 측정하면 돼요.
1: 네.
0: 둘째는 적절한 보온 관리입니다. 너무 네. 과도하게 보온하면은 벌들이 확 활동하게 돼요. 먹이 네. 소모가 커지고
1: 네.
0: 너무 보온이 부족하면 추위 피해를 입으니 지역 기후에 맞춰 벌통위 옆면 위주로 보온을 하고
1: 네.
0: 밑바닥은 통풍을 잘 시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월동 벌군을 꾸리는 것입니다.
1: 네.
0: 가을에 병해충 방제를 잘하고
1: 네.
0: 어린 건강한 월동벌이 많이 확보해야 겨울을 잘 넘기고 이듬해 봄에 빠르게 벌세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월동 중 벌통 내 습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 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1: 그렇네요. 최근 기후변화로 밀원 개화 시기가 자주 변동하는데요. 양봉농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0: 자,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1: 네.
0: 개화기가 앞당겨지거나
1: 네.
0: 늦춰지고
1: 네.
0: 밀원의 지속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주변 밀원 식물의 개화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1: 네.
0: 농촌 기술 부서의 기상 밀원 정보를 잘 정취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동 양봉을 하는 농가는 개화 시기 변동에 맞춰 방목 이동
1: 네.
0: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밀원이 끊어지는 공백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1: 네.
0: 보충 사료를 미리 준비해 벌군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우량 품종을
1: 네.
0: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밀은 변화에 적응력이 좋은 지역, 적합 품종을 사용하면 기후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표준화 사양 관리를 실천해 벌군 자체의 정성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입니다.
1: 그렇네요. 이 표준화 양봉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이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까?
0: 네. 표준화 양봉은 단순히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사용과 규범화된 관리로 벌군 폐사
1: 네.
0: 위험이 줄어 생산이 안정화됩니다.
1: 네.
0: 그리고 흉작 위험이 낮아지면서 매년 생산량이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꿀과 벌산물의 품질이 일정하게 높아집니다.
1: 네.
0: 고품질 제품은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단위 생산당 수익이 높아집니다.
1: 네.
0: 셋째로는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어 약품 구매 등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표준 생산 기준을 만족하면
1: 네.
0: 향후 지역 브랜드 제품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어
1: 네.
0: 판로 확대 기회도 얻게 됩니다.
1: 네.
0: 결과적으로 생산 안정, 품질 향상, 원가 절감, 판로 확대를 통해 양봉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어집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양봉 농가를 위해 어떤 기술 지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앞으로는 변경 지역 양봉 산업이 네. 조방형에서 네. 표준화, 우령, 종화, 질량화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네.
0: 먼저 네. 우량왕벌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해 네. 농가가 쉽게 전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상시적인 현장 방문 기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 네.
0: 계절별로 봄 관리, 밀풍기 관리, 네. 가을 관리, 월동 관리 현장 지도를 펼치고 네. 농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1: 네.
0: 셋째로는 양봉 기술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이 표준화 사양 기술, 병리 총 예방 기술,
1: 네.
0: 벌산물 품질 관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농가의 벌산물 생산 위생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네. 향후 브랜드화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네.
0: 이를 통해 작은 꿀벌이 병균 군중의 소득 증대와 부민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 네, 오늘 연변 동방 꿀벌 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예, 우량 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 우량왕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우리 지역 기후와 밀원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표준화 양봉이 결국은 내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주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징인데요. 예, 오늘 최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갈철 새왕벌의 안정적인 정착과 월동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기후변화로 밀원개화 시기가 변하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신다면 내년 봄 여러분의 벌통은 더욱 튼튼하고 알찬 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표준화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분명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도 이 양봉 농가를 위해 다양한 기술 지도와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변경 지역 산간 밀원을 활용한 고품질 벌제품 생산과 브랜드화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소의 기술 지원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양봉 농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